그러니까 위제이가 어린 시절에 아사세가 손가락이 곪아서 여기 뭐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됐는갑지 뭐 풀에 뱉든지 그래갖고 곪은 거야. 곪아서 괴로워하자 빈비사랑이 이를 입으로 빨아서 삼켰다. 네 아버지가 이걸 삼켜줬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아사세 왕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좀 바꾸게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빈비사랑 아들이 아사세 그다음에 그 아들이 우타야발타 이게 별로 나이가 어린애야 지금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어린애야 어린애고 그다음에 아사세가 얘가 어린애면 얘는 한 스물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72 플러스 알파야.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저 정도 연세가 아니고 한 5, 60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맞으려면 근데 60만 돼도 제 생각에는 그냥 60만 돼도 옛날 같으면 그냥 기다리지. 저거를 정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보다 무예는 나이가 많고 얘보다 무예는 나이가 많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집의 가계도를 보면 대충 부처님의 연대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빈비사라왕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부처님 나이를 80으로 맞춰놓으니까 그 빈비사라왕의 나이를 추정해 볼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옆에 코살라구 이거는 마가다국 이야기고 코살라 이야기예요. 코살라의 왕이 파사이 왕이에요. 파사이 왕은 부처님하고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왕은 부처님보다 연배가 좀 높은 분이고 파사이 왕은 동갑이에요. 동갑이야. 요 아들이 비두다따 비율이에요. 이게 석가족 출신의 어떻게 보면 반계에서 나온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여기 정변을 일으켜요. 근데 정변을 일으켜서 결국 파사이 왕이 외출했을 때 아들이 성문을 닫아버리고 정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거든요. 비율이 왕이 그렇게 성공을 하고 결국 아버지가 어디로 가냐면 마가다국에 구원을 요청했는데 마가다국에서 됐어요를 시전합니다. 알바노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코살라국 사위성이죠. 사위성 성벽 앞에서 굶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이거는 약간 비극적인 기록이기도 해서 생각보다는 이게 남아 있어. 부처님은 수명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8대 성지 중에 하나가 바이샬리가 수명 포기예요. 수명 포기. 예, 그래서 3개월 뒤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내기만 하면 일겁이라도 살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수명을 넘어서 버렸다. 라고 하는 게 불교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 지점이다더라. 라는 정도 이야기하면서 오늘 부처님의 나이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아난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0: 교육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치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0: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부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부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 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이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다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다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다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다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당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

인적 개연성을 드라마 부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붓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수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 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윗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붓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잃은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타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붓다다 라고 스스로 붓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붓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붓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 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초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다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다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다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놓여있는 붓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부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부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타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붓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개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우리는 고뇌와 불만, 불안이 물결치는 차 안을 벗어나 피 안에 당도하기를 간절히 바래왔다.

1000년이 넘는 세월 서해를 지켜온 관음성지 간호람은 이상을 이룬 땅이자 완전한 소망이 이룩된 땅. 깨달음의 세계 피안이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어두운 밤 길을 밝혀주는 달처럼 어두운 마음에 길을 내주는 피안의 섬 간호람.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지혜가 번뇌에 가려져 있던 깨달음의 길이 간호람에 있다.

1980년대 간척 사업으로 방조제와 호수가 생기면서 갯벌은 농경지로 바뀌었고 섬은 육지가 되었다.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이 바로 그곳이다. 파도가 일렁이던 자리엔 중생들의 삶이 자리잡고 새로운 생명이 찾아드는 곳이 되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닿을 수 없었던 서해 작은 섬 간월도는 이제 무치된 지 오래지만 간월함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연꽃 도는 배와 닮아서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고 불렸던 간월함. 옛사람들 사이에서는 극락정토로 중생들을 안내하는 반야용선이라 여기기도 했다. 간절한 기도는 물길로도 막을 수 없다. 간월함에 닿을 수 없을 때면 바다에 뜬 반야용선에 기도를 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간월함에 아직도 남아있는 듯하다.

인생은 망망대해 홀로 남겨진 배와 같다. 오늘 거센 파도를 만나 흔들릴 순 있어도 내일은 만선을 한 채 잔잔한 바다를 나아갈 수 있다. 바다는 우리의 삶과 꼭 닮았다. 어쩌면 이 험난한 바다는 피안으로 가는 잠시의 여정일 뿐이라고 가노람의 앞바다는 그리 말하는 듯하다. 가노람을 한껏 띄었던 바닷물이 어느덧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바다 아래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바삐 바다를 오가던 고깃배들이 만선을 꿈꾸며 잠들고 나면 비로소 가노람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육지에서 50m 남짓한 거리, 걸어서 5분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만조때가 되면 닿을 수 없는 듯 멀게만 느껴진다. 환하게 드러난 길 사이로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태송처럼 울창한 나무들이 가노람을 둘러싸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귀한 희귀종 모감주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모감주 나무는 불교와도 인연이 각별하다. 보감이란 이름은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보설을 뜻하는 묘각이란 단어에서 유래됐다. 또 모감주 나무의 열매는 금강자라고도 불리며 염주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됐다. 단단하고 쓰면 쓸수록 반질반질해져 모감주 나무의 열매로 만든 염주는 주로 왕실이나 외국의 사신들에게 선물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황금이라 불리는 모감주 나무의 꽃대가 여름을 맞아 만개했다. 이 꽃이 지고 나면 금강자라는 열매가 되어 어느 수행자의 법구가 될 것이다.

바다와 경계를 이루듯 일주문이 서 있다. 현판 하나 없는 작은 문이지만 바다가 열리면 누구나 이곳을 통해 티안에 가까워질 수 있다. 가노람 경로로 들어서면 보수인 팽나무가 150년 넘게 도량을 지키며 참배객을 맞이하고 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사철나무 한 그루가 법당처럼 서 있다. 가노람을 창관한 무학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만공스님이 가노람을 찾았을 때 새파란 잎이 돋아 있는 것을 보고 중창기도를 시작하여 1941년 가노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그렇게 250년 넘게 늘 푸르름을 간직한 채 넉넉한 그늘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철나무. 많은 선인들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었듯 우리에게 깨우쳐야 한다 조용히 법문하는 듯하다. 가노람엔 대웅전 대신에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중심을 차지한다. 보통은 일주문에 있어야 할 가노람 현판은 원통전 현판 옆에 나란히 붙어 있다. 관음, 그 이름처럼 어떠한 이야기라도 다 들어준다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고뇌를 주원 융통하게 씻어준다는 의미로 원통전이라 부른다. 연꽃으로 장엄한 주불전.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작고 아담한 크기, 갸름한 얼굴에 긴 상체, 부드러운 옷주름이 섬세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 1600년대 조선시대의 불상으로 가노람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직접 조성했다고 한다. 고승은 깨달음을 이룬 이 도량에 어떤 마음으로 관음을 새겼을까? 불단 좌측에는 가노람을 일으킨 중창주, 무학스님과 만공스님을 비롯해 옛 스님들의 진영이 함께 모셔져 있다. 특히 무학대사와 가노람의 인연은 각별하다. 그는 가노람에서 멀지 않은 서산 모월리에서 태어나 나홍선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그리고 고려 말 왕사로서 조선 개국에 참여했고 한양천도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 공을 높이사 지금의 간월도와 인근의 땅을 하사받아 암자를 지었는데 당시에는 피안사라고 불렸다. 당시 무학대사는 어느 날 달을 보고는 호련히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은사인 나홍선사는 이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하여 무학이라는 법호를 지어주었고 피안사는 간월암이란 새 이름을 얻게 됐다. 그 인연 때문일까? 이후로 간월암은 수행자들의 걸출한 정진처로 거듭났다. 근대에 이르러 간월암을 다시 일으킨 이가 만공 스님이다. 근대 불교사의 큰 스승 만공 스님은 일제 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를 저어가며 간월암을 찾아 관음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만공 스님은 간월암 중창개송에 간월암이 기도와 정진의 도량임을 분명히 남겼다. 간월암이 수행자들의 정진처라면 간월암의 산신각은 영험한 기도처로 여겨진다. 내포 도비산의 줄기가 바다 가운데에서 우뚝 솟아 작은 섬을 이룬 간월도에 도비산의 지기가 내려와 산신각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염원. 그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기도가 산신각을 가득 채운다. 간월암 앞바다를 맞이하고 범종각이 자리하고 있다. 여러 번의 중수를 했음에도 해풍을 맞아 세월을 입은 다른 전각과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건립했다. 서해 바다를 마주하던 조용한 수행처에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담은 범종 소리가 법문을 하듯 울려 퍼질 것이다. 암자 바다에 조용히 밀물이 차오르면 간월암은 고요의 바다로 조용히 떠오른다. 무한의 시간 속에서 암자는 윤회를 하는 듯 무한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모진 비바람에 이름도 모습도 변화할지언정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하지 않았던가. 간월암 앞바다를 채웠던 물이 빠졌던 자리엔 적어도 그만큼의 물이 다시 채워지고 다시 맞이할 새로움이 기다린다. 무학대사가 달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었다는 간월암이 깊은 고요 속에 잠든다. 어쩌면 간월암은 무학대사와 만공스님 같은 고승을 이 암자의 족적을 남긴 수많은 선승들이 다시 이 땅에 출현하기를 꿈꾸는 듯하다.

이곳이 세속이 아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모진 비바람에 꺾이지 않으려면 키를 낮추고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암자의 낮은 돌담은 거센 해풍을 막지 못하지만 바다를 있는 그대로 품어안는다. 그렇게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이다. 마치 바다 위를 유영하듯 용을 거느린 관세음 보살이 지키고 있다. 옛사람들은 바다의 용왕에게 안녕과 풍어를 빌어왔다고 한다. 가노람의 용왕각은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마음이 바다의 물결처럼 일렁인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바다는 그대로 있다. 천 개의 강, 만 개의 하천을 다 받아들이는 바다는 언제나 푸른빛 그대로요. 짠맛 또한 그대로이다. 모든 것을 품은 부처의 마음이 그러했을까? 한없이 품어안는 넉넉한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누구나 작은 깨달음을 바다를 가슴에 얻게 될 것이다. 예로부터 가노람은 제가자에게는 관음성지 기도도량이었고 수행자에게는 수행도량이 되어주었다. 모든 생각의 길을 끊어내고 정진할 때 기도도 깨우침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절한 염원이 바다 한가운데 모인다. 임해의 섬이자 임자에 가득 실린 기도의 마음. 만조의 가노람은 중생들의 마음을 실어 나르는 반야 용선을 닮았다. 발로는 닿을 수 없어도 피안을 향한 마음은 어김없이 그곳에 닿아 있다. 하루에 딱 두 번만 길을 열어주는 작은 암자. 그래서일까?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구도자들에겐 더없는 피안의 섬으로 느껴질 것이다.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의 섬 가노람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가노람을 거쳐간 수많은 고승들도 바로 그런 깨달음을 마주하지 않을까. 가노람에서는 그렇게 한 번쯤 깨달음의 길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0: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전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전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무기종 3명상 보급 거점이 서울 충정사에서 경북 영덕까지 이어집니다. 남산 충정사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영덕의 체류형 치유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 거점 확보에 나섭니다. 전문가들은 지도자 없는 명상앱 수행이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획보도 네 번째, 인공지능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 커진 수행과 승가의 가치를 짚었습니다. 인간 고유 영역으로 여겼던 생각의 실체를 과학과 예술, 인문학의 시각에서 풀어낸 전시가 열렸습니다.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출발했습니다. 서울 개포동에서 30여 년간 포교를 한 금강선원이 자곡동 탄허기념 불교 박물관으로 이전했습니다. 새 도량에서 처음 봉행된 백중 입재법회에서 불자들은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티베트에서 비구 스님들의 최고 학위인 게쉐와 동등한 비구니 스님들의 게쉐마 학위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74명의 비구니가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조계종 마음 치유 프로젝트 선명상 보급 거점이 서울 충정사에서 경북 영덕까지 이어집니다. 구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남산 충정사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영덕의 체류형 치유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 거점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구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지난 6일 서울 남산 충정사에 개원한 선명상 치유센터. 두 달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개원할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개원 일주일 만에 참가자 수와 만족도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된 13개 프로그램에 253명이 참가해 하루 평균 30명 이상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7월 신청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과는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선명상 중앙본부가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구성 만족도는 94%, 마음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도 95%에 달했습니다. 열악한 시설적 조건에도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겁니다.
2: 대승불교의 방편 중에 또 이 선명상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방법이 민중들에게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불교를 더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또 괴로움이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활로가 열린다면 길게 보면 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선명상 중앙본부는 이런 성과와 자신감을 지방으로 이어갑니다. 오는 22일 경북 영덕에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합니다. 동해안 지역의 새로운 힐링 거점이 될 영덕 나홍왕사 센터는 영덕군이 건립하고 종단이 위탁 운영하는 관종협력 첫 사례로 향후 성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덕 장육사 경내에 들어선 나홍왕사 센터는 고려시대 나홍왕사 출가지라는 역사성에 현대적 치유 기능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숙박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 7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프로그램들은 주말 1박 2일 입문 코스와 가나선 3박 4일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1: 11시 개원식에 이어 2시부터 영덕 군민을 위한 선제 스님의 사찰 음식 특강과 명상 지도자 1박 2일 선명상 리더스 포럼도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서울 도심 충정사에서 선명상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확인했다면 영덕센터는 자연환경 기반의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도심 속 소규모 수시 방문형 센터와 외곽의 집중 치유형 센터를 투트랙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강화 전등사 주지에 지불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강화 전등사 주지에 지불 스님을 임명하고 전법과 포교에 전념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교수님은 수도권 수사찰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전등사가 지역 대표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람 정비와 전법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불스님은 법무스님을 은사로 2013년 3위계를 수지하고 광재사, 전등사 총무 등을 역임했습니다. 임명식에는 총무부장 성웅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과 진관사 주지 법회스님 등이 배석해 전등사 발

0: 진우 스님은 어제 장세일 군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불갑사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비롯해 연화사, 마라난타사 등 지역 불교 문화유산 보존과 활성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마라난타사를 비롯해 불갑사 등 영광군은 한국 불교에서 의미가 큰 지역이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불교 문화 보존과 선양에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불갑사와 마라난타사를 비롯해 지역 불교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선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해 불갑사, 마라난타사 등 지역 주요 사찰 스님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쏟아내는 정보와 알고리즘의 안내만으로 과연 불자들의 마음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지도자 없는 명상앱 수행이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AI의 답변이 교리를 왜곡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공지능의 편리함 뒤에 숨은 맹점과 기술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 커진 수행과 승가의 가치를 박성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앱.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편리한 수행 보조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계가 제공하는 맞춤형 가이드에 매몰되거나 과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앱 사용자 역시 일방적인 알고리즘 안내만으로는 수행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2: 굉장히 유용한 것 같은데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할까?
3: 우리 스님께서 직접 지도를 해주시고 거기서 함께 이제 수행해주시고 그러면서 좀 혼자서 잘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집중할 수가 있고요.
1: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의 특성상 지도자 없이 알고리즘의 안내에만 의존해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심리적 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4: 명상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간과하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이라든가 뭐 그냥 개인적인 체험에 국한해서 명상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극복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큰 정신적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1: 이처럼 AI 가이드가 수행의 한계를 드러내듯 불교 교리 지식을 다루는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의 맹점이 나타납니다. 조계종 포교사고시 예상 문제를 푼 AI는 고득점을 냈지만 고두례와 같은 한국불교 고유 의례에선 오답을 출력한 게 대표적입니다. 오류 자체보다 심각한 건 틀린 답을 검증된 진실인 것처럼 과도한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칫 AI가 내놓는 정교한 오답을 비판 없이 수용할 경우 교리 왜곡을 넘어 대중들이 잘못된 지식을 맹신하고 이를 다시 AI가 학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제 보다 보면 찍어서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AI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뿐만 아니라 그 얼마나 확신하느냐도 이제 같이 적혀 있어요. AI 답변은 이제 반드시 검증 절차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고.
1: 인공지능이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와 가이드만으로는 아직 불자들의 마음 방향을 올바로 잡아줄 수 없습니다. 지식의 오류를 바로잡고 수행 과정의 위기를 함께 넘어줄 스님이 더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6: 텅 빔에 대한 지혜, 위즈덤이죠. 고통을 통과하고 몸으로 살아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체화된 경험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없죠.
1: 인공지능이 가져온 편리함이 포교에 유용한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스님의 영적 지도는 기술의 시대 속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대화형 인공지능에 질문을 던지면 화면에 생각 중이란 문구가 뜹니다. 과연 AI는 인간처럼 정말 생각이란 걸 하는 걸까요?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생각의 실체를 과학과 예술, 인문학의 시각에서 여러모로 풀어낸 흥미로운 전시가 열렸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깊은 사유에 잠긴 듯한 방가사유상가, 노댕의 생각하는 사람, 예술가들이 신체 자세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인간의 생각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지난 14일부터 창의 날에 간 특별 전시장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 생각 중. 이번 특별전은 두 조각상의 생각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로 출발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부터 인공지능의 연산 과정까지 생각의 층위를 하나씩 짚어가는 전시로 기획됐습니다.
8: 대화형 AI와 질문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생각 중이라는 표시를 많이들 보셨을

0: 거예요. 저희는 그 생각 중이라는 로딩 표시에서 착안을 해서 생각이라는 키워드로 과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고자 생각을 한 번 더 탐구해보는 전시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관람객들은 AI의 연산과 인간의 사유 과정을 비교해보고 두 조각상의 모형과 뇌파 변화를 시각화한 미디어 아트를 통해 몸과 생각의 연결성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등을 통해 생각이 몸을 넘어 기술과 연결되는 미래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0: 이 전시는 생각이라는 과정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전시 공간 안에서 탐구하면서 경험해보는 그런 융합 전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전시 기간 자신의 사고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오는 8월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도슨트가 특별 해설하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인간의 생각은 어디서 시작하고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10월 18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 나래관에서 계속됩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2: 서울 개포동에서 30여 년간 도심 포교의 중심 역할을 해온 금강선언이 자곡동 탄원기념불교박물관으로 이전해 새로운 출발에 나섰습니다. 새 도량에서 처음 봉행된 백중 입제 법회에는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수행과 기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른 오전부터 강남 자곡동 박물관 입구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신도들로 분주합니다. 정성스레 법복을 차려입고 해거 대종사의 원력이 깃든 박물관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신도들. 금강선언이 정들었던 개포동을 떠나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도심 포교에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금강선언이 탄원기념 불교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도약에 나선 겁니다.
4: 여기로 이제 완전히 옮기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게 되니까 우리 신도들은 오히려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이 장소가 워낙 넓으니까 시원하고 좋다고 신도들이 다들 좋아합니다.
3: 이곳은 금강선원의 정신적 지주이자 탄호 스님의 제자인 해거 대종사의 원력이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새 보금자리로 옮긴 금강선원은 도심 포교의 깊이를 더하고 수행과 문화를 한데 어우르는 포교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전 후 처음 봉행된 백중 입제 법회는 신도들의 뜨거운 동참 속에 치러졌습니다. 신도들은 한결 넓고 현대 시설을 갖춘 법당에 마주앉아 주지 성한 스님 집전에 맞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5: 백중 기간 동안 7일째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아보자. 목에 잘 지키고 무시하고 이런 성내는 마음 줄이고 해서 제 참 의미를 살려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 돌아가신 모든 영가들 다 평안하시도록 제를 열심히 들어가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 특히 불자들을 위해 쉼없이 법을 전한 해거 대종사의 깊은 원력과 헌신을 떠올리며 법회 도중 감사함과 벅찬 감동에 눈시울을 붉히는 신도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6: 큰 스님을 만난 인연으로 여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유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뿐이었고요. 그리고 조상님들 또 좋은데 왕생하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3: 선원 사부 대중은 BTN 붓다회에 동참하며 시공간을 초월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영상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도량 이전의 기쁨을 전국 불자들과 나누겠다는 서원을 펴기도 했습니다. 개포동에서의 아름다운 30년을 뒤로하고 탄원기념불교박물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금강선원. 해거 대종사를 이은 성한 스님과 신도들의 지극한 신심, 방송 포교를 향한 붓다회의 원력이 한데 모여 다음 달 27일 백중회향까지 새 도량은 구도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티베트 불교에선 전통적으로 비구니계 전승이 이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여성 출가자들이 3인이계에 머물러 왔는데요. 제14대 달라이라마의 적극적인 지지로 2012년부터 비구 스님들의 최고 학위인 게셰와 동등한 게셰마 학위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74명의 여성 출가자가 시험에 응시하며 티베트 여성 승가에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0: 티베트 불교 여성 출가자들의 최고 학위인 게쉐마 시험 응시자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인도의 비영리 단체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 TNP에 따르면 인도와 네팔, 7개 비구니 교육기관 소속 여성 출가자 174명이 올해 게쉐마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2013년 20명에서 시작해 2024년에는 144명, 지난해 161명에 이어 올해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게쉐마는 티베트 불교 겔룩파 전통에서 여성 출가자가 취득할 수 있는 최고 학위로 비구 스님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 학위인 게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비구 스님들에게만 허용됐던 최고 학문 체계를 여성 출가자들에게도 개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40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게쉐마는 그런 공신적으로 그 공부 단계가 없어요. 해가지고 여자 스님들도 게쉐처럼 게쉐마가 될 수 있도록 그 시험 과정을 공부 과정을 만들었어요.
0: 2013년 시험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게쉐마 학위를 취득한 스님은 총 120명. 아비달마와 중간학, 인명학 등 티베트 불교의 핵심 5대 논서를 총 17년간 이수한 스님들에게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통과하는 사람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어떤 사람은 그 과정에서 환수하신 분도 있고 아프고 시험 공부를 못한 것도 있고 10명 중에서 1명 게쉐마가 될 수 있다.
0: 인고의 시간과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게쉐마 시험을 통과한 스님들은 교학적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물론 수행과 교육을 이끌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티베트 역사 속 수많은 여성 수행자가 있었고 선지식들이 있었기에 게쉐마라는 학위가 여성 출가자들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일 거란 분석입니다.
1: 수행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타인들의 지도도 올바르게 불교에 맞게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 올해 게쉐마 시험은 인도 다람살라의 게덴촐링 사원에서 오는 21일부터 시작되고 두 달간의 심사 이후 최종적으로 학위를 받게 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부산 붓다 선원이 BTN 붓다회와 영상 포교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붓다 선원은 어제 경내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전북 임실 미르감 명일 스님이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명일 스님은 평소 거동이 불편한 불자와 스님들에게 방송이 신행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영상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붓다 선원 주지 지현 스님은 영상 포교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BTN 불교 TV가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지역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붓다가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위한 복다림 영양식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붓다 봉사단과 천지사, 한중우호동행협회, 유디 전주 효자치과 봉사자 40여 명은 지난 15일 전주 붓다복지관에서 어르신 500여 명에게 영양식을 전했습니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무더위 속에 지치기 쉬운 날씨라며 오늘 정성껏 준비한 영양식을 보약 삼아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붓다는 앞서 독거 저소득 주민이 많은 교동 낙수정 마을을 찾아 현장에서 영양식 50인분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7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AI 사용 관련 인터뷰 소식, 그리고 경남 창녕 관룡산 바위에 새겨진 9세기 신라시대 토지문서 발견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AI를 둘러싼 종단 안팎의 논란에 대해 AI는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활용하는 도구라며 불교적 관점에서 AI를 바라보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는 인류 문명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며 AI 자체를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 수행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며 AI를 통해 불교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개인이 지닌 업을 없애주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수행과 깨달음은 인간의 몫이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는 불교의 본질이란 의미를 시사했는데요. 반면 AI 활용 가능성엔 열린 태도를 보이며 포교와 전법, 경전 번역, 불교 교육, 상담,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남 창녕군 관룡산 바위에서 9세기 통일신라 시대 사찰의 토지 소유와 관리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바위 비문 형태의 토지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이 비문엔 원종법사의 암자인 계심방에 속한 토지 내역과 함께 당시 농업 기술의 변화를 보여주는 밭을 논으로 바꾼 정황, 그리고 이를 공인한 스님들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데요. 특히 오늘날 필지를 뜻하는 순우리말 배미의 가장 오래된 용례가 확인돼 학술적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통일신라 하대 사찰이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했는지, 또그 소유권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했는지를 밝혀줄 핵심 자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당시 사찰이 토지 소유를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승려가 참여해 공적으로 인증하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큰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순례를 떠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도망망사계 지중유고 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칭담인월

삼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매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천재망중중 무진삼보자존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

세계 차사 천하 남선 노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형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갚이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각 광도

이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0: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0: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법조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2: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3: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0: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1: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불설도 설창공 보험도 설창공 예참보험 십회향급 십지보험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종국토 밝은

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항계율 들끓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은 수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감사합니다.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조사 위상족, 경봉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 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 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0: 심인을 바로 보도로 열어 보이셨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탄환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쭉 이야기 드릴 거는 그 생물학에서 가장 기본인 유전현상. 유전현상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DNA. 그 DNA가 세포 속에서 어떤 형태로 있는가, 그거부터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화면에 보시면 예. 여기 전형적으로 이제 염색체. 자, 보시면 요걸 이제 염색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염색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 옷감에 물감을 들이잖아요. 천에 물감을 들이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염색이라 그러죠. 염색을 하는 몸체. 예. 그래서 이게 자 현미경으로 볼때딱 보일 수 있도록 염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그러면 자 우리 인간의 세포에서 인간의 세포에 이렇게 있다면 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항상 그랬죠. 그럼 여기에 염색체가 있는데 지금도 요렇게 지금 뭐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염색체가 있어요. 바로 요거요. 그 이게 지금 요거요. 그러면 우리 세포가 하루 중에 항상 이런 형태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이거 핵.

그러면 핵 속에 보통 때는 이게 막 이렇게 실로 풀려 있어요. 그럼 이 실로 풀려 있을 때를 뭐라 부르느냐 하면 염색사라 불러요. 한자를 알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염색사는 이 사는 뭐냐면 실이란 말이에요. 실처럼 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 하면 90% 시간은 이렇게 실처럼 풀려 있어요. 그러면 실처럼 풀려 있는데 어떤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 분열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요렇게 쌍을 이뤄요. 그러면 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 그래서 요런 개가 요런 것이 몇개 있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23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뭐큰거두개 요렇게 붙어 있는 1번 상 쌍으로 돼 있습니다. 2번 상하고 23번째 상에 올때 요게 여자들 같으면 XX라 그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요게 조금 적고 요렇게 돼 있어요. 뭐 굳이 그러자면 요거는 Y, X. 여자 같은 경우는 두개다 크기 비슷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자는 XX. 요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런 걸 요렇게 된 형태를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하고 염색사를 구분하셔야 되고 시간의 거의 90% 이상은 시간의 대부분은 이 형태로 있어요. 염색사 형태로. 그러면 염색사 형태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23개 쌍이니까네 요 하나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두개 쌍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요쪽은 아버지 부 아버지한테서 온 거고 요쪽은 뭐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번 염색체부터 23번 염색체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개 쌍. 그래서 인간은 23개. 예를 들면 침판지는 몇 개냐 하면 24개 쌍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하나 더 많아요, 쌍이. 그리고 그러면 요 하나는 이걸 풀면 이쪽에 다시 크게 그렸습니다. 이걸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짧은 팔, 이걸 긴 팔이라 불러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거 두 개, 이거하고 이거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를 요게 사실은 잘 보면 이 안에 이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감수 분열할 때나 이렇게 분열할 때 야들이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두개 사이를 부른 이름이 자매, 시스터, 자매 분체라 불러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염색체, 1번 염색체라 하면, 예. 이게 왜냐하면 염기가 대략 1억 개가 넘어요. 1억 5천만 개인가? 만 BP라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데 조금 다뤘어요. 1억 5천만 개쯤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이렇게 펼치면 어떤 식으로 돼 있나 하면 이렇게 실로 돼 있어요. 실인데 이 실이 바로 DNA인데 이 DNA들이 실패가 이렇게 있어요. 실패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데서 DNA가 이렇게 DNA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떻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개인이 복잡하게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럼 몇 바퀴 감느냐? 몇번 감느냐 하면, 대략 1.6번, 1. 한, 두 번은 아니요. 대략 1.65톤이라는데, 한번 감고, 한번반 정도 이렇게 감는다는 거예요. 평균해서. 다 그렇게 감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요게 바로 DNA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펼쳐보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예. 이걸 DNA를 인출하려면, 이 실패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나 있는 이런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DNA가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반 이렇게 감기고 또 이쪽 와서 이렇게 감기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대충 예. 뭐 그러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끝이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럴 때 그러면 맨 처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시작. 이 끝. 이게 있다는 거예요. 실이. 예. 예. 그러면 요런 실 토막이 몇 개가 되느냐 하면 세포 속에 자, 요거 요런 쌍이 이제 요거 잘 따라오세요. 예, 요런 쌍이 몇 개 있느냐 하면 요게 23개가 있어요. 그럼 요걸 먼저 분리하면 요런 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이걸 다 분리하면 요거당 하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딱 풀면 지금 이 전체 그랬는 거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렇게 돼 있듯이. 다시 요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전체 이 끝이 있는 이 전체가 하나를 풀면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도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세포 속은 대부분 시간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이라면 이런 자 1번 풀어져가 2번 자 1번이 풀어지면 자 이게 23개인데 이게 만약에 3번이라 합시다. 3번 염색체라면 3번 염색체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 둘 됐죠. 4번 염색체도 이렇게 예, 23번 염색체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노프줄처럼 생각하면 돼요. 당신은 거무줄이 아니고 노프줄처럼 돼 있는데 요 줄을 요걸 하나를 확대해 보면 이런 양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아주 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단백질은 실패. 실을 감는 이게 실패인데 이 단백질 이름이 히스톤이라 불러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인데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생겼나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네 조각으로 돼 있어요. 네 조각. 이렇게 디스크 형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게 이름이 H2 뭐 H3 예. 그다음에 H4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H1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네. 그러면 DNA는 어떻게 감겨 있나 하면, 요렇게 감겨 있어요. 요렇게. 그렇게 한 바퀴 반 정도, 한 바퀴 반 요렇게 감겨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요서 요 공간은, 이 공간은 감겨 있지 않잖아요. 요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요때는 요 DNA가 이중나선이 풀려요. 풀려갖고 요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나선이 풀리는 이 구간에는 이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빨 이름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그럼 이 마주 보고 있는 이빨은 예, 이게 뭐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죠. 그러면 티민,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됐죠. 그러면 자, 요걸 요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은 몇 개냐? 이 전체 각각은 몇 개가 되느냐 하면 23개 상이니까 46개가 돼요. 예. 네, 46개인데 요거는 아버지 부에서 왔고 요거는 모에서 왔잖아요. 두 개 결합했는데 요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동일한 위치에 요거의 아버지에서 온 뭐 예를 들면 그 눈동자의 색깔이 파란 색깔이냐? 뭐 까만 색깔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 색깔이 하얗냐? 뭐 검었냐? 이런 게 다 유전자가 결정해 주는데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한테서 각각의 그 색깔을 피부 색깔이나 눈동자 색깔을 결정하는 것이 각각이 같은 위치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요 두 개 유전자에서 요 같은 위치에 있는 요 유전자를 부른 이름이 요걸 부른 이름이 예, 대립 유전자예요. 대립 유전자. 이 용어가 조금 혼선을 갖고 와요. 뭐 대립하니까네 뭐 반대의 성기를 띄고 뭐 싸우는 거냐 마주 이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같은 위치에 있다는 그 말이요. 그 대응하는 위치에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갖는 유전자가 아버지한테서 오는 부위 요거 엄마한테서 오는 부위 요게 요 두 개의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걸 대립되는 위치. 이게 상반된다, 싸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위치.

가 동거불이로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걸 대립유전자, 알레라 부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유전 형질, 엄마한테서 오고 아버지한테 오는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발현되는가는 우리가 맨델의 법칙을 들어보시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매 분체 이렇게 됐고 대립 유전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염색체 하나당 유전자는 몇 개냐? 예, 1번 염색체가 가장 큽니다. 1번 염 그거 가장 적은 게 23번 염색체예요. 성염체라 그러죠. 그럼 1번 염색체는 염기가 대략 1억 5천만 개라는 말이 1억 5천만 BP란 말이 바로 요 말입니다. 예. 요거에 보시면 아데닌하고 티민하고 요 요게 한 세트잖아요. 그래서 BP란 말 씁니다. 요게 뭐냐면 베이스 페어란 말입니다. 베이스란 말이 뭐냐면 아데닌 하면 아데닌이 오면 티민이 오고 아데닌이 오면 티민이 오고 구아닌이 오면 시토신 오고 이렇게 항상 같이 와요. 그럼 요두 개를 묶어서 부른 이름을 베이스 요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베이스라 불러요. 자,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염기라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뭐라 그러냐면 베이스 페어라 불러요. 페어. 그 BP라 불러요. 그리고 이 BP 개수를 왜 따져주느냐 하면 요 유전 정보는 딱 정해져 있죠. G가 오면 C가 오고 A가 오면 T가 오기 때문에 정보 관점에서는 하나만 카운트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원래 하나의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BP를 따져준다. 그 BP가 몇 개냐? 1번 염색체는 대략 1억 5천만 개다. 됐죠? 그래서 그 1억 5천만 개에서 유전자는 몇 개냐? 그럼 이렇게 감을 잡으면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름인데,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몇 개냐면요. 2만 4천 개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인간의 유전자는 2만 4천 개요. 대략, 예. 대략 2만 4천 개고, 그러면 염색체에는 몇 개냐 하면, 23개 상이잖아요. 그 1번부터 23번까지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염색체 상 하나당 유전자가 몇 개냐 하면 나눠주면 돼요. 대략 24,000 나누기 23을 하면 대략 염색체 1번부터 23번까지 대략 몇개 유전자가 있다는 걸 누구나 가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유전자 바로 23번. 요 유전자는 요거는 뭐냐면 Y 염색체는 대략 5천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뭐가? BP가. 베이스 페어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40개 요 이제 감을 잡았죠? 이게 지금 뭐 이게 몇번 염색체라고 해 놨죠? 22번 염색체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면 몇 개냐 하면 4,800만 누클레타이드 쌍. 요게 바로 BP입니다. 예. 요게 100만이잖아요? 100만이니까, 800만, 4,800만 개의 그 BP 상으로 되어 있어요. 22번이니까 조금 적습니다. 뒤로 가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번호 요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1번이 가장 커요. 23번이 가장 적어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사진을 보면. 됐죠? 그러면 22번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몇 개냐? 이제 그걸 알려면 요거에 요 정도 영역에 해당되는 유전자 개수가 40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근데 이 40개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40개 유전자를 번호부터 1번부터 이게 뭐 40번이라 합시다. 이게 흩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염색체가 유전자가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1번 있고 1번에서부터 뭐한 20번까지 몰려 있고 그 다음에 20번에서부터 40개 있다니까네. 40번까지가 이렇게 몰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통째로 전산을 하면 돼요. 요 2개만 전산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안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를 들어주면 1000페이지 되는 책이 있는데 내가 카피하고 싶은 게 챕터 5에 5장에 다 있다면 1000페이지 중에 그 100페이지가 다 몰려 유전자가 몰려 있다면 그 100페이지만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복사하고 싶은 거 1000페이지 중에 100페이지가 흩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테리아는 안 그래요. 박테리아는 뭐저그 포당을 찾아가는 그뭐 유전자가 있다면 그쪽하고 그걸 오페론이라 부르는데, 박테리아는 유전자들이 딱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로 처리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핵세포, 우리 식물이나 동물로 오면서는 어떻게 된다면, 유전자가, 예를 듭니다.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유전자가 세포질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이 40개 유전자, 여기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그 유전자를 40개 중에 4개를 확대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 4개면 이 전체 8의 1%인 거예요. 4개를 확대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4개, 하나, 둘, 셋, 4개를 했죠. 그 중에 하나를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요거에서도 단백질을 만드는 자, 유전자라는 거는, 유전자란 말은 뭐냐 하면, 수도없이 얘기했죠. 유전자란 말은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요, 정보. 그 정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요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가 바로 뭐냐 하면, 베이스 페어로 되어 있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요게 있다면, 요게 있으면 반드시 요거 뭐였냐면, 티민. 요렇게 되는 요게 정보예요. 예. 네. 그래서 왜 이게 정보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요거에 있는 요세 개, 세 개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아미노산 한 개를 결정해줘요. 한 개를 결정해요. 지정해줘요. 네, 세 개가. 그럼 아미노산이 모아지면 단백질이 되죠. 자, 이제 명확해졌죠?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유전자로 불러요. 그러면 그 정보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에 베이스 페어라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의 요 값들이 세개쏙 묶어갖고 한 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해줘요. 그럼 아미노산 종류가 20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면, 그렇게 된 아미노산을 연결하면 단백질이 되니까네. 이 단백질이 결국은 바로 효소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요거에 네 개의 유전자, 요게 하나가 유전자예요. 이제 유전자 실체를 봅니다. 근데 요거 하나에 뭐냐면, 유전자를 물을 때는 항상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어디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요걸 확대해 보면 요거 또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 자, 이게 생명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이게 흩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 영역은, 이 영역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없느냐?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영역은 단백질을 지정해 주지 않아요. 단백질하고 관계없어요. 예, 네, 무관해요, 무관. 관계없어요. 단백질하고 관계없음. 정보가 관계없다는 거예요. 요것만, 요 진하게 생각하는 요것만 관계가 있어요. 요걸 바로 단백질을 지정해 줘요. 단백질. 단백질로 바뀌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요 부분은, 자, 이게 왜 헷갈리느냐 하면, 자, 요거는 단백질을 지정해 주고, 요거 있는 영역은 단백질 지정 안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쪽 부위도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있고,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그냥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생명공학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학문이냐면요. 여러분들 책에 문장이 있는데, 문장을 어디다 끌고 아무데나 문장을 끊어 보세요. 그게 문장이 되는가?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문장을 한번 끊어 보세요. 니나 사랑합니다 할때 니에 끊을지 사에 끊을지 이게 랜덤하게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문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 생명체예요. 그런데 그거 끊는 방식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끊는 게참 이게 중요한 비유예요. 그게 생명을 진화하는 동안에,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인간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유전 정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랜덤하게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 활동은 의미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의미 있는 조합을 끄집어내느냐 이거예요. 그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네, 이거 노벨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스플라이싱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걸 인트론이라 불러요. 이 부분은 쓸모가 없어요. 일단 이 부분은 제거를 해야 돼요. 전부 다 한번 제거해 보세요. 이 부분 제거해야 되고 이 부분 제거해야 되고 이 부분 제거해야 되고 이거 다 제거해야 돼요. 이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 하는데 제가 이쪽 강의를 많이 해요. 아, 엄청 어려워요. 그 스플라이솜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주로 그 핵 속에 있는 카잘바디에서 만들어지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요. 네. 수십 종류의 단백질이 들어가고 뭐 엄청 복잡한 게 해갖고 요걸 잘라내는 기계가 만들어져요. 이걸 다 잘라내야 돼요. 됐죠? 잘라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유전자 있는 부분, 요 부분만 다 발췌를 해야 돼요. 요 부분만 처음부터 발췌를 해야 돼요. 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DNA가 아까 이랬잖아요.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 자, 두 개만 그리겠습니다. 반대로 DNA가 이 단백질에 한 바퀴 반 정도 감기고 이렇게 나오고 한 바퀴 간하고 뭐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속의 핵에 이게 몇 개나 있느냐 하면 한 이렇게 정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예, 요게 이제 요렇게 네 개로 돼 있어요. 요렇게 히스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되면 예,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열렸잖아요. 이 열린 쪽에 이게 이중 나선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면 여기 이빨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이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BP라 한다는 거예요. 자, 요 그림에서 그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좀 길게 열렸다 합시다. 이렇게 열리면 이쪽 위에 있던 여 아래에 있던 유전 정보는 동일해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요거 두 개만이 유전 정보라면 요거 두 개만 빼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인트론. 요 부분은 액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단백질로 가고 이 부분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내갖고 단백질인 부분만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야 돼요.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다르게 모형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요. 이쪽에서 자, 이 그림입니다. 단백질 만드는 부위가 요거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1번 이렇게 있어요. 자, 이따 합시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요 부분 있고 요 부분은 인트론이요. 단백질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백질 만드는 부위만 딱 솎아내야 돼요. 요거 솎아내고 요걸 뭐라 그러느냐 면 이렇게 솎아내갖고 요거끼리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끼리만 이렇게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요거만 결합을 해야 돼요. 요 부분만. 요 과정을 뭐라 부르냐 하면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예, 네, 액션만 모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플라이싱을 하는데 놀랍게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1번 모으고 2번 빼고 3번 모으고 4번 모으고 1번, 3번, 4번 모아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1번 모으고 다 빼고 4번만 모아도 된다는 거예요. 1번하고 4번. 예. 이런 조합을 무수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alternative splicing이라고 해요. 이걸 교번

서플라이싱이라 불러요. 그래서 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방식이냐 하면요. 자, 그러면 이게 이 하나가 뭐죠? 유전자예요. 자, 그러면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자, 요 3P를 드려요. 요거에 보시면 자, 이게 여기서 1번 액션, 이게 2번, 3번, 4번, 5번이라 합시다. 그럼 서플라이션 과정에서 1번만 빼내고 그다음에 3번만 빼내고 그대로 2번, 3번 다 넣을 수도 있고 랜덤하게 이거하고 4번만 빼낼 수도 있고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는 한 개, 유전자는 한 개였는데 단백질은 몇 개가 나올 수 있나 하면 네다섯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유전자가 2만 4천 개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개냐 하면요. 16만 개도 넘어요. 여기 몇 년 전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기존에 그 옛날에,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는 학자들이 어떻게 믿었나 하면 유전자가 한 개면 단백질이 한 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1효소, 1유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도그마가 깨진 거예요. 뭐냐면 유전자가 하나인데 단백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이 바로 이 alternative splicing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 우리 귀에 달팽이관이 있어요. 예를 들게요. 달팽이관에 이제 림프액이 흐르고, 이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쓰는 책이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판때기가 이렇게 있고, 유모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고막에서 이제 공기, 그 압축된 공기의 흐름이 이쪽에 액체를 흔들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 유모세포가 움찔움찔해요. 그러면 이 털이 휘어져 갖고 결국은 우리가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소리가 하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도레미파솔 한 음계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리를 듣는 단백질 하나를 만들어 갖고 그걸 alternative splicing을 하면 심지어 어떤 자료를 보면요 350개가 넘는 다른 음을 다 디텍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 하나 유전자 하나를 갖고 예, 이 교본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수백 가지, 100개 정도 다른 살짝 다르니까네. 자, 우리 인간의 그 감각에서 살짝 다른 게 뭐겠어요? 음악에서 한번 보세요. 도레미 파솔라시도 하나서 살살살 바뀌잖아요. 착착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서 단백질 원본 하나에다가 조금씩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유전자 발현 단백질이 되죠. 그다음에 그러면 처음 만들어진 단백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 세포질 속에서 자 여러 번 했죠. 이게 mRNA 리보솜이 갖다 붙죠. 그렇다면 요 이제 요 단백질이 이렇게 연결돼 아미노산이. 그럼 처음 만들어지는 요게 요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엑시드. 그러면 이게 수백 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이렇게 된 걸 자 예를 들면 처음에 뭐 이렇게 선을 그립시다. 이게 이제 단백질이에요. 초기에 이렇게 몇 개 되는 걸 펩타이드라 불러요. 긴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단백질, 이때 단백질이, 이 단백질이 효소가 되려면,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백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막 이렇게 하다가, 저것들끼리 이렇게 잡아당겨요. 요거 전기를 띠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뭐죠? 아미노산이죠. 예. 네. 이 전부 다 아미노산들로 연결된 염주 같은데, 서로가 덩어리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덩어리져갖고, 이렇게 기본 유닛들을 만들어요. 기본 유닛들 만들 때, 요쪽을 잘 안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요걸 부른 이름이, 요걸 뭐라 부르냐면, 알파 헬릭스. 헬릭스. 알파 헬릭스라 그래요. 알파 나선이라 불러요.

헬릭스. 요걸 뭐라 부르냐면 요게 요렇게 사실 병풍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걸 뭐냐면 베타 시트라 불러요. 이 베타 시트가 입체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굳이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입체로 보면 이렇게 텐트를 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베타 시트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한 면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럼 햇볕이 이리 가면 이 이면, 이면에서 같이 이렇게 딱 동조해서 반사, 햇빛이 들어온다 하면. 햇빛이 들어온다 하면, 요렇게 반사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비단이요. 오마이 사이언스. 비단이 굉장히 윤택하다, 윤기가 난다 그러잖아요? 비단 옷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드럽고 색깔이 아주 뭐랄까, 이렇게 싹싹싹 바뀌고 그런 느낌 들잖아, 비단. 그 비단의 그 윤택한 색깔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비단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비단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베타 시트들이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갈 때 햇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게 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움직일 때마다 다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네. 놀랍죠? 여러분들, 비단 옷의 비밀이 베타 시트에 있습니다. 비단 옷의 비밀이.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알아놓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의 의류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이 단백질로 관계되는 것은 이 원리를 알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도 효소는 아닙니다. 이렇게 된 요걸 뭐라 하면 서버 모듈이라 불러요. 예. 네. 서버 모듈, 모듈이라 부르는데 이런 서버 모듈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느냐 하면 야들이 그 다음에 요걸 1차, 요걸 2차라 그래요. 2차 단백질. 요걸 1차 단백질을 불러요. 그 다음에 야가 3차 단백질쯤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브 모듈들이 이렇게 있고 뚝 떨어져가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이쪽에도 또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있을 때를 부르는 게 뭐라냐면 이량체라 불러요. 이량체. 예.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덩어리, 둘, 셋, 네 개 있죠. 이런 경우는 사량체라 불러요. 사량체의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 우리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사량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단백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포가 있다면 이런 단백질, 이게 이제 다 단백질이요. 이게 이제 효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단백질이 세포에 막에 박힐 수도 있고 세포, 이제 핵이 이렇게 있다면 세포질에 떠다닐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1차, 2차, 3차, 4차 있고 2차까지도 제대로 효소작용을 못해요. 적어도 3차 이상이 돼야 효소작용을 해요. 예. 네. 그러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 이쪽에 이량체 세 개, 네 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파 1 유니트 뭐 알파 2 유니트, 베타 1 유니트, 베타 2 유니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단 덩어리 전체가 바로 우리 적혈구에 산소를 나르는 효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네. 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DNA를 요즘 다시 이렇게 봤더니 인간 DNA, 인간 DNA에서 놀라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요거에 DNA에 상당히 많은 부위가 우리 거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서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 인간 게놈의 대부분은 반복적인 비암호화 누클레타이드 서열로 되어 있다는데 이 말은 간단히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 보세요. 네트로바이러스 뭐지? 바이러스가 심어준 유전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이걸 다 조사했더니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심어준 유전자가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LINE 예. 네, 요 있잖아요. 요거 이런 유전자인데

이게 얼마냐면 인간 게놈의 거의 40%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DNA, 우리 몸에 있는 DNA에 60억 개 염기상이 그 내용의 40% 이상이 어디서 왔다?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왔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자이크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생명은 모자이크입니다. 예, 모자이크를 말하시죠? 키메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주장할 게 없어요. 예, 이게 생물학의 가장 그 깊이 있는 도구만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 레벨에 가면 거의 40억 년 생명 진화의 모든 흔적이 우리 세포 속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인간 게놈의 40%가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온 거예요. 주로 바이러스에서 온 거예요. 지난번에 그 발생 때 강의했잖아요. 싱틴이라는 그 우리가 그 뭡니까? 태반을 만들 때 들어가는 유전자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바이러스에서 왔다 그랬죠. 오마이 사이언스. 예. 그래서 우리는 모자이크예요. 생명은. 그러니까 대략 한 3억 개의 독립된 단백질이 그 카운트한다면 이 속에 우리 세포 속핵 속에 있다는 거예요. CH3가 꼽혀 있는 이쪽 영역은 바로 잠금이 돼 버려요. 잠금. DNA가 잠겨져 버려요. 자물쇠를 채워버린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DNA에 이런 듯이 수백 군데 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백만. 잠근다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레벨을 하나 딱 붙이는데 그 레벨 분자가 CH3이요. 이게 바로 메틸이잖아요. 메틸기라 부르는데 이 메틸을 DNA에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DNA 메틸라제이션 이렇게 불러요.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0: 아, 커피 한 잔만 타죠.
1: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0: 아빠는 물 조절 잘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1: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0: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묵은 선생 김운지은이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처럼 웃고 고민하고 질문하며 살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왕자는 밖의 세상이 궁금하여 궁궐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왕궁 안에서도 왕궁 밖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늙는 사람이 있었고 병든 사람이 있었으며 죽음을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모습을 바라본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어제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꽃은 아름답게 피지만 언젠가는 지고 젊음도 세월 앞에서는 머물지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 평범한 사실을 알고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그 질문 하나로 인해 왕궁에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 절실한 물음을 갖고 왕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왕궁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던 것입니다. 숲으로 들어간 그는 의문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먹지 않았고 잠도 줄였습니다. 뼈만 남을 만큼 고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이 맑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지나침도 길이 아니고 부족함도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리수 아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버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바람은 지나가고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갔습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0: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2: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4: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귀한 일이군네.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극히 황신무 영가 경주김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미연복이 태아령 일체영가 김복순복이

임실채연가 김성기복이기 막서박흑기 최원섭초 송양초연가 태활용일채연가 김순만 장순자복이 김재

허창성 최희정 허정무영가 김옥규국이 김희정 백순내영가 청도김씨의 선망조상 일체영가 대아령영가 김옥자복이 김영태 김영환 정묘순 황순자영가 김영숙복이 김정문기 순분 한종우영가 김영순복이 이창건 오만분 강순남 김용식 김유자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인순복이 수상연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종숙복이 도삼석 조모 김씨 도완섭 천록순영가 김정현복이 김병석 구슬한 황명혜영가 김주원복이 김성희 한망나 김상수영가 경주 김씨 선망주상 일체영가 김진호복이

거기 김유봉 민경주 희모 박씨 김형옥 영가 의성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김혜영 보기 김소필 한재철 영가 김하야 보기

석복이 노효가 비선이 노재평 소병 소박자 분영가 문상 훈복이 문석규 김중녀 문응도 이경녀 문종헌 인영가 남편

박세정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박영선 보기에 조부 조모 부친 모친 백모 장씨 박남근 황치훈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박정희 박순호 보기 선망조상 일체 인연 영가 박정신 보기 김기로 박창섭 홍삼내 박대용 박홍영 김도윤 영가 박정희 보기 박승준 황옥수 김만옥 김옥배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선망조상 일체 영가 박혜종 보기 박영석 손순이 박병은 정승남 김경출 이차연 영가 박혜자 보기 한석주 최석화 한재덕 박태영 이순혁 임기옥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배이봉 보기 배승영 지전분 영가 성원주 보기 정두영 박정희 영가 창령 송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밀양 태하령 일체 영가 송숙경 보기 조기만 희금만 조영호 송헌 송

선망조상일 최영가 안희정복이 김파남 박순정 김헌일 안종현 박종금 영가 양수영복이

영가 양정연복이 양철수 조순내 양충이 영가 양지연복이 이병하 이영기 기춘나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양현내복이 태아령 일체 영가 양현민복이 양태영 윤옥내 영가 염춘희복이 염승남태 영숙영가 우치석복이 오상돈 장경술 영가 유경남복이 유수봉 박정분 유경자 영가 이근숙 이영복이 이경준이 봉순 조모 이정복 영가 태아령 일체의 희년 영가 이난선복

안차의 영가 이상완복이 이정거 이찬의 영가 이소영복이 이석원 조부이시 조모 이석원 박일생 영가 태아리

영가 벽진이시 천망조상일체영가 대하령영가 이행규복이 이인상 하숙희영가 이행원복이

양양가 전수연복이 신명순 송만우 김근순 송선우 송태민 전 번호 송종순 전태영 영가 정경해보기 정동원 육순 정영은 정석훈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손망주상 일체 인연 영가

청주 정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정의자복이 정운천 이복순정지 태견일정시 선망조상 일체인연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정헌업

여기 조용호 영가 조효연 보기에 조정호 유정 선조규배 유용녀 조성업 평양조씨 고모부 고조부 영가 고조모 영가 평양종씨 증조부 후인 증조모 영가 평양조씨 선망조상일 제2년 영가 대하령일 제영가 제두순보기 최호영 후이달 영가 제인옥보기 전생 현생 축생 인연 되는 모든 영가 최정자보기 반려견 단지 장군 바우 유기동물 영가 유주무주 해온 영가 박세진 보기 대하령 일체 영가 홍명

백참해질손 원근신척일체군속등 각혈이열명령과 차도량리의 동상동하유주무주의

성으로 선망 부모 조상 일체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중 초제를 봉행하는 백중 기도

대정성으로 향단을 차려 선망부모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기도 동참제자

을 중심으로 상서선망 누대종신 제영숙백 참해질손 원근 친척 일체 권속 등 각혈이 열명영가 자도량 내에 동상동하 유주무주 애옹 고혼불자 등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선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있다.
1: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2: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분짜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의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

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보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따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따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다가 예전에 리틀 부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 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립이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립이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다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 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0: 장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청량사 금강왕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늘 그러했듯이 먼저 시를 갖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토마스 칼라에. 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있고, 이제는 아직 깨닫는 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1: 오늘의 정성을 쏟아.
0: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혼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우리의 미래를 오지도 않을 내일을 걱정하지 마.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늘 오늘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오늘 이 순간을 살면서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 우리는 머릿속에는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에 있는 거나 계획을 짜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한다느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매이죠. 내가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좀 부족하다, 좀 모자란다 이럴 때는 우리 부모님 탓하거나 아니면 형제 탓하거나 아니면 이웃 탓하거나 더 나간다면 우리 사회 탓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뭐가 결핍된 것은 부모 탓이나 이렇게 사회 탓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 책임 회피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이 세상에서는 다 주는 게 없습니다. 뭐냐? 노력,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동물들을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입에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런데 인간은 어떤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좌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인간이든지 인생의 좌표를 갖다가는 설정해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없지요. 그러나 과정 환경이 또 자기가 생각하는 상태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망가뜨리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사에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은둔 청년들이 많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인생의 좌표를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누구한테 처음에는 누가 뭐 보여야 된다? 부모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잘 못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 나를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오늘이 얼만큼 중요한 날인지를 스스로 깨달아가는 사람은 느껴가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실 겁니다. 세수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만질 것입니다. 그럴 때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일상생활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그럴 때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많이도 말고 1분도 말고 10초만 내가 아침에 무슨 생각했었지? 생각을 일으켜보십시오. 그러면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감정에 휩쓸려가지 않는 나의 모습 그것이

세존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존중받는 세존의 모습입니다. 나는 늘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열심히 노력하는, 누가 봐도 아 당신의 하루는 참 열심히 노력하는

없고 훌륭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나를 훌륭하고 아름답고 하루를 충실히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진도 8페이지 되죠.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였다 하면은 곧 어긋나 버립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별심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 남성을 만나면 아 잘생겼네, 또 여성을 만난다도 해도 아 잘났다 예쁘다 이러잖아요. 남성은 잘났다, 여성을 보면 참 예쁘긴 해, 몸매가 좋네 이러잖아요. 남성을 보면서는 근육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야 운동 잘해가지고 근육이 살아있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모두 다 분별심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분별심을 가지고 보니까 잘났다 못났다 근육맨이다 빼빼다다 이런 것이죠. 그런 차별을 떠나버리면은, 분별을 떠나버리면은 그냥 그 자체로서 와줄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 참 노력하는 인생을 사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냐, 생각을 움직였다면 곧 어긋나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신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라면 털끝만큼이라도 분별심을 일으키는 순간 하늘과 땅만큼 간격이 생긴다, 차별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아름다운 사람인데 어떻게 된다?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고함을 침으로써 나의 아름다운 점을 내가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상대에게 나의 못난 점을 내 스스로가 보여줌으로써 나의 훌륭한 점을, 나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고 있다? 내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가 아니고 전부 다 내가 나의 모습을 망가뜨려가지고 당신네들은 와 나를 갖다 좋게 보지 않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망가뜨려 놓고 왜 타인을 탓하게 되십니까?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그거예요. 자신이 잘못해 놓고 나서 당신이 나한테 어떤 나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욕설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낼 수밖에 없잖아. 당신이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내가 고함칠 수밖에 없잖아. 이래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잘만 하는 소리 있느냐? 잘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요새는 우리가 재물 시대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갖다 만나, 또 친구가 많다 보면은 뭐 한다? 사기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형님도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친구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했다 하더라고. 주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뭐 친구가 된다는 이름, 너 그런 행동을 왜 당신은 해요? 또 친구를 만나면 너는 왜 그런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니 이렇게 할 때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 올라오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화내고 짜증내고 이래. 그럼으로써 나의 좋은 점, 아름다운 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래 놓고는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좋은 모습,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내 이런 좋은 사람이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진심은 어린 마음에서 나를 찬탄해 주고 세존으로 볼까요?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 속에 우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전부 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실수와 잘못을 만회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그리고 뭘로 만든다? 나를 세상에서 존중받는 세존으로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억을 할 때, 아, 그분은 참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내가 그분을 잘못 봤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분은 나에게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셨어. 근데 나는 그분의 그런 좋은 모습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나는 그분만큼 따라하지 못했어. 이렇게 나를 추모하는, 나를 기억해주는.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좋은 인상, 좋은 스승으로 남는 그런 분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생각을 움직였다면은 어긋나 버리느냐? 어긋나는 게 아니죠. 나의 좋은 생각과 합치되는 순간, 나의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고, 내가 나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내가 발견하는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으며 재어볼 수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내가 한순간 내가 저 상대를 이해하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해주면은 모든 것이 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줄 수 있고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실망시켰어. 나를 갖다가는 아프게 했어. 이런 생각이 내한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상대가를 이해하기보다는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힘이 있다면은 내가 그만한 파워가 있다면은 상대를 징벌하여야 되는 꾸짖어야 된다는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질 않죠.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늘 상대를 이해하고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상대가 어떤 잘못을 해도 지금 이 실수가 이 잘못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다저 결혼하셨으니까 알지만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또 연애하신 분 계신다면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전화를 한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사랑의 효과가 2년 간다 하더라고. 2년 동안은 눈이 조금 콩깍지에 끼어도 괜찮아. 2년 지나고 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콩깍지 끼었을 때 계속 나의 아름다운 점, 좋은 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끔은 뭘 보여줬다? 상대가 보고 싶어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어떤 연예인 부부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부인인데 그 부인은 꼭 남편보다 30분 먼저 일어난답니다. 자기가 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30분 늦게 잔대요. 30분 늦게 주무신대요. 신랑이 잠자고 나면 자기가 잔대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상대가 사랑하게 되면 뭡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존중하게 돼요. 무시하지 않게 돼요.
신랑

보고자 하는 모습. 거기 아침에 3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뭐 한다? 세수하고 뭐 하고 머리 따듬고 뭐 하고 이런 거 깔끔한 모습. 그리고 기초 화장 하겠죠. 기초 땅 해가지고 짠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나 남편의 얼굴에 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사랑스러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화내는 모습 보더면 언제나 아름다운 말을 하겠죠. 좋은 말 할 노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나는 과연 상대가 보고자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모습만을 보이려고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일때 마음은 허공같이 넓은 자세를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음 그대로가 부처님일 뿐이니 부처님과 중생이 새삼스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중생의 마음도 선택이고 부처님의 마음도 선택이고 나는 세존의 마음이다 하면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것이고 나는 지금 이러는 이 상황이 어지러워 복잡해 나는 짜증나는 환경 상황이야 환경이야 이렇게 되면은 중생의 마음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그 막 그런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이해의 눈으로 왜 나는 저 허공과 같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기 마음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이런 광경도 이런 상황도 이해 못하면 되겠어? 스스로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넓은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이잖아. 아름다운 사람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려고 넓은 마음 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넓어져요. 이 세상에 포용하지 못할 것도 없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도 버려야 될 것이 있느냐? 버려야 될 것이 없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꾸며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누가 꾸려간다? 남편이 꾸려간다? 부인이 따라간다? 자녀들이 꾸려간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십시오. 늘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경제력이 부부간 그러잖아요. 경제 가정의 경제력 누가 부인이한테 있을 때는 저는 이제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래 돼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 하면은 우리 부인입니다. 남편이 그럴 것이고 또 남편에게 경제권이 있다면 우리 집의 가장은 누굽니까 물으면 우리 남편이죠. 또 자녀들은 너희 집의 주인은 누구야 하면 우리 부모님을 이야기할 것이.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 뭐다? 역할이 나눠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엄마, 딸, 아들 이렇게 역할이 나눠질 뿐이지 함께 자기에게 주어지는 역할만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승 이야기하면서 수처작주 입처계지나 했잖아요. 어느 상황에 있을 때 맞이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내가 이 순간 뭐다? 주인이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여러 상황을 갖다 맞이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주인으로서 어른으로서 갖춰야 될 상황 입장은 어떤 것이지 스스로를 갖다가는 하게 되면 언제서나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인생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자기의 훌륭한 점을 발견하는 그런 인격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생은 다만 모양에 집착해서 밖에서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점 잃게 되더라. 그렇죠. 행복은 누가 만들어낸다?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주면, 우리 내 친구인 너가 나를 갖다 어떻게 해주면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지금 미소가 또 올라와 미소가 띄어질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어디다 믿는다? 타인이 어떻게 해줌으로써 행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순간순간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주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끌고 뭐 운전할 수가 있는 주인이잖아요. 우리 자가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차를. 그럼 자가용은 누가 운전하면 내가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 육체도 뭐와 같다?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수는 누구다?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운전수를 순간순간 행복의 기준점이 두느냐, 불행의 기준점에다 기분을 운전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모양에 따라 집착해서 구함으로 구하는 걸수록 더 어떻게 된다? 잃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프랑스의 인상파를 대중에는 클로드 모네가 있습니다. 모네의 그림이 있습니다. 모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물체가 지닌 고유한 색은 없다. 색은 빛에 따라서 변화할 뿐이다. 나의 본래 면목, 본래 모습이 있을까요? 없어요. 본래 모습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내가 본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변해가고 있잖아요. 육체는. 본래 모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들 누구는 뭐 만나고 뭐 할 때 당신 어떤 사람이야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모습대로 일상생활 해나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유한 나의 모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네도 물체가 지닌 고유한 색은 없다네. 그러니까 색은 빛에 따라서 변화할 뿐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시점과 시간을 달리하여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그려 무수한 시리즈를 만들었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유명한 그림이 있답니다. 어떤 그림이냐? 루앙의 루앙 대성당이라는 성당을 그린 그림입니다. 모네는 수개월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드러나는 루앙 대성당의 모습을 몇 점이나 30점 이상 그렸답니다. 안개 낀 날, 흐린 날, 맑게 갠 날, 아침과 점심, 저녁 등 시간과 날씨, 햇빛의 양에 따라 루앙 대성당은 흰색, 황금색, 갈색, 푸른색, 오렌지색 등 다양한 이미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무수한 루앙 대성당의 모습 가운데 어느 것이 진정한 루앙 대성당의 본질일까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색과 빛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의 특정한 모습만이 루앙 대성당 성당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물에는 고유한 색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네는 빛은 곧 색이다라고 하며 순간순간 빛에 따라 사물은 다른 색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나의 본 모습이 있느냐? 본 모습은 없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나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모습이 내가 아니냐? 그 다양한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다양한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그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루앙의 대성당의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색깔의 변화에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햇빛의 변화에 따라서,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도, 본래 면목도, 양심도, 불성도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요. 저 하늘에 푸른 하늘이 구름이 끼고 하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본래 하늘은 언제나 맑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참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통찰하게 느껴야 돼. 그러게 되면 내 마음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럴 수 있어. 화내가 짜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직접 본인이 체험하지 못하면,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은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미사 요구에 불과하고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정 스님이 많은 좋은 말씀 했지만 갔다 온 분들이 아유 법문 잘하세요 했지만은 나의 행동이 안 바뀌면 영험이 없는 거거든. 나를 좋은 점, 훌륭한 점을 날마다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거울을 보시면서, 세수하다 거울을 보시면서 꼭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나의 숨겨진 모습. 우리는 100년을 산다면 100년 동안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다양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귀를 닫고 눈을 감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 그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다면은 어떻게든지 세월이 지나고 몸이 다하더라도 바라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훌륭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철저히 믿어야 되거든. 철저히 믿어야 아름다운 행동, 좋은 행동,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행동을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한다?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 우리 차를 타고 왔는데 교통이 좀 가끔 보면 밀릴 때가 있잖아요. 나 너 만나러 간데 한 30분이면 충분해. 그래서 30분 놔두고, 진짜 그래. 안 막힌다면, 한 20분이면 충분히 가니까. 아, 나는 지금 30분 전에 출발하니까 10분 정도 남으면 여유있게 가길 거야. 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차가 안 밀릴 때는 괜찮겠죠. 그러나 차가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분 정도? 30분이 아니라 40분? 50분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 우리가 만나면 그러잖아요. 친구 만나거나. 왜 늦었어? 하면 차 밀려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약속을 잡았든지 아니면 내가 약속을 잡았든지 몇 분에 만나려고 했다? 30분 뒤에 만나려고. 30분 뒤에 그 시간에 1분이라도 아니면 제 시간에 딱 맞춰야 되는. 모든 세상의 일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30분 만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40분 전에는, 30분에 갈 수 있다면 한 50분 놔두고. 가서 또 미리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미리 도착했다면은 주위의 상황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구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위의 상황을 갖다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감각을 깨울 수 있는 시내라면은, 그리고 또 장사를 많이 하는 것이라면은 다양한 상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상군을 영업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점에서 한번 한 군데 들려가지고 상품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건물들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은, 건물을 세운다면은 그런 생활의 계획표, 나는 이런 건물로 이런 스타일로 한번 건물을 지어볼까?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면서다가 친구가 와, 나 빨리 왔네 하면 나는 그대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도착했어. 그럼 상대가 기분이 좋아지겠죠. 나를 기다려줬다는 것이 돼요. 그리고 나를 기다려지면서 됩니까?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줄 때 상대가 존중받는 느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자질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늘 나는 세상에서 존중받는 새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붓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이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단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붓다는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붓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자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 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윗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부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잃은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카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부부터 40부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번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촉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타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와 대반상은 물과 같다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다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 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붓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부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깨달아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부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부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타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부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다만 능히 이와 같다면 어찌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걱정할까 본가. 일이란 많은 일이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생사대사요 깨달음의 일입니다.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지만 알아도 설사 깨치지 못하고 생사대사를 해결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서 깨쳐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보답받고 응? 지금 현재 자기를 돌아다 봐. 내가 오늘 진정한 의미의 참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이면 곧 옷 갈아입는다. 수만만 하시면.

지금부터 대한불교조계종 명예원로위원 현봉당 근일 대종사 원로회의장 연결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산 종장 덕산 스님께서 근일 대종사를 청해 모시는 연결 법요를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앉은 자리에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법요 중에 헌양, 헌다, 헌화가 있겠습니다.

0: 보살이신 금곡 무여 대종사께서 헌양해 주시겠습니다.
1: 천하 남산부중

0: 나남
1: 문도를 대표하여 고성 스님께서 헌다해 주시겠습니다.
0: 어려이 원하금처 지극지정성 원적이 서량 단준 봉창지잠 행여은 법상잠 호사

0: 민 푸종수의교 태한불교조계종 명예원로의원 현봉
1: 제16교구를 대표해 보은사주지 등운스님께서 헌하

0: 다음은 근일 대종사님의 행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장 소개는 비로사 주지 성공 스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1: 현봉당 근일 대종사께서는 1940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60년 은혜사에서 친재 도원 대율사를 은사로 삭발 염의하시어 불문에 드셨으며 자원율사를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셨습니다. 일찍이 출세간의 큰 세원을 세우신 대종사께서는 하도 참구를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 일생 동안 수행자의 본분을 한결같이 지켜오셨습니다. 출가하신 이후에는 경봉, 성철, 전강, 향곡, 구산 근스님 등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을 두루 친견하시어 안목을 넓히셨고 종문의 정맥을 바르게 이어받으셨습니다. 개행을 바탕으로 정법을 수호하고 선풍을 진작하는 일에 평생의 원력을 바치셨습니다. 영천 묘각사에서 10여 년간 보림하신 후에 1980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흥사 주지에 부임하셨습니다. 이때 고금당 선언을 개원하여 대중의 수행가풍을 일으키시고 백일 용맹정 등의 선풍을 크게 진작하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0: 수많은 납자와 죄가 불자들을 제접하여 한국 선불교의 수행정신을 널리 선양하시는 것도 이 시기에 큰 업적입니다. 1992년부터는 부석사에 주석하시며 선과 교가 본래 둘이 아님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참선수행의 대중화와 후학양성, 불자들의 신행확립에 온 정성을 기울이셨으며 부석사를 수행과 전법이 살아 숨쉬는 청정도량으로 일구어 사부대중이 신심과 정진을 함께 키워가는 기초로 이끄셨습니다. 이후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과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조실을 역임하시며 수행자의 기감이 되시었습니다. 후학에게는 올곧은 수행정신을 일깨워주셨고 사부대중에게는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2026년 7월 11일 오전 10시에 범납 66년 세수 87세를 일기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1: 다음은 주도 입정과 육성 법문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대종사님의 유덕을 기리며 주도하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입정 죽비는 봉정사 천등선언 입승 법수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천우삼삼토방하니 진진찰찰 개개지.

0: 법을 천변만하 부사산이요 백두한란한 불이산이로다. 전후삼삼 도방하니 전삼삼 후삼삼한 도리마저도 몰록 놓아버리니 진진찰찰 개개진이로다. 저 티끌에서부터 온 시방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참되고 여여하도다.
1: 이어서 원로회의장 장의 위원장이신 원로위원 부령 자강 대종사님의 연결사가 있겠습니다.
2: 현봉당 근일 대종사이시여 생시하물이며 사시하물인가 생역부득이요 사역부득인데 금일소천 현봉당 근일대종사는 방하우방하야 차제우 차제할지어다. 대종사님의 입적 소식에 첩

0: 우거진 숲 속에서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며 그슬피 웁니다. 해가 뜨고 지니 달이 뜨고 지나 산 중턱에는 쓸쓸히 흰 구름만 외로이 떠가니 저토록 자유로운 종적이야말로 대종사님의 본지 풍광입니다. 하지만 대종사님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사부대중은 대종사님의 법신은 보낼지언정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본체까지 보낼 수는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텅 비어 있으니 두두 물물이 모두 묘법 아님이 없다는 대종사님의 열반계를 증명이라도 하듯 장마로 불어난 냇물은 아래로 흐르며 법음을 전하고 있고 햇빛을 받아 무르익은 산색은 그 자체로 자연의 직형전이 됩니다. 아득한 산그림에까지 펼쳐진 이 경전에는 한 글자도 쓰여 있지 않으나 텅 빈 채로 오묘한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법명대로 평생 동안 참선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극락선원에서 경봉스님을, 해인사에서는 성철스님을, 묘관음사에서는 향곡스님을, 용주사 중앙선원에서는 전강스님을 모시고 수행하시다가 당대 최고 선지식들과 결항의 인가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영천 묘각사에서 10여 년간 보림하시면서 더울 때는 더위와 하나가 되어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곳에서 고요히 머무르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고은사 주주로 부임하신 뒤 고금당 선원을 개원해 수많은 납자들을 제접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이끌어주신 철야 참선법 법회로 인해 고은사는 동서남북이 하나로 통하는 선풍을 드날릴 수 있었습니다. 1992년부터 부석사에 추석하시면서 세간과 출세간을 막론하고 친견하는 사람마다 안심 임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말기암 판정을 받고도 백척간두 진일보의 정신으로 정신을 이어나가다가 지병을 이겨내신 출격대장부이셨습니다. 청빈한 수행자의 표상답게 대종사님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살다가 빈손으로 가울루와 우하루를 건너 홀연히 떠나셨지만 여기 모인 사부 대중은 대종사님께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해인 산매에 들어가셔서 펼쳐 보이신 대종사님의 불가사의한 법이 연꽃이 반쯤 피어난 형국의 고은사 허공 위에 가득합니다. 현봉당 근일 대종사님이시여 부디 이 사바세계에 다시 놔두시어 중생의 마음마다 모두 연꽃이 만개하게 하소서. 불기 2570년 7월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차관.
1: 다음은 종정 예하의 법어가 있겠습니다. 법어는 원로의 차석 부의장 익산 도우 대종사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자리 관계상 선체로 목탁에 맞춰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0: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현봉당 근일 대종사시여, 대종사께서는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가하시어 평생을 수행정진에 애쓰셨으며

0: 경봉 스님, 성철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 문화에서 수행하시어 한국 선불교의 정통 법맥을 이은 선지식이셨습니다. 그리고 고운사 주지와 부속사 주지 인연을 맺어 삼보 정제를 수호하고 수행 도량을 창엄하였으며 고운사, 부석사, 삼보사 조실로 추대되어 후진 양성과 선통 진작에 힘쓰시어 출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보이신 종단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산승이 금일 현봉당 근일 대종사 강령전에 강령발 가득히 법 공양을 올려오니 잘 간직하시어 삼매락을 누리소서. 유소 임동서 부운자 기멸 소요 운수옹이 오락 무분별이다. 물은 인연에 맡겨 동서로 흐르고 구름은 자유로 생겼다 사라지네. 물 따라 구름 따라 논이는 늙은이는 근심하고 즐거워하는 분별이 없네. 현봉단 근일 대종사 강령이시여 이제 조개의 맑은 물로 조주 청달을 다려 올리니 무생락을 누리소서. 일완 다출 일편심 일편심제 일완다. 당용 일완 다일상이니 일상응생 무량락이라. 한 잔의 차는 한 조각 마음에서 나오며 한 조각의 마음은 한 잔 차에 있네. 마땅히 한 잔의 차를 맛보시오. 한 번 맛보면 한량 없는 즐거움이 생기리니. 불기 1570년 7월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독.
1: 이어서 종무원장 진우 스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2: 여여한 자성의 바다로 해양하신 조계종 명예원로위원 현봉당 근일 대종사 영각전의 삼가 향을 올립니다. 공수 공내 분별 없는 한 조각 구름이 자취를 감추듯 선문의 큰 기둥이셨던 대종사께서 원적의 문을 넘으셨습니다. 해명의 등불 앞에 종단과 사부대중은 깊은 애통함으로 삼가 옷깃을 여밉니다. 스님께서는 일찍이 법을 품으신 이래 당대 선지식들의 종풍을 온몸으로 참구하셨습니다. 제방의 선원에서 용맹정진하며 본래 면목을 조복받기 위한 엄정한 구법의 세월은 후학들의 올고전 진함이 되었습니다. 엄중한 병과 앞에서도 오직 선정의 힘으로 이를 초탈하셨던 기백은 화두를 놓지 않는 진정한 선승의 면모였습니다. 아울러 종무행정과 불교발전에 기여하시는 와중에도 세간의 배움터에서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백년대계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현봉당 근일대종사시여 스님의 올고전 자태가 산문에 이토록 역력하거늘 육신을 벗고 황망히 떠나시니 사부대중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여 정진의 곧비를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생사여일이라 나고 죽음과 오고감이 본래 없는 것이니 스님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가 바로 상적광토요 본래 고향일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대종사시여 생전에 놔두신 무량한 공덕으로 사바에 미혹한 중생들을

0: 후보 살펴주시고 새새생생의 대원력으로 다시금 사바세계 오시어 캄캄한 마음에 지혜 안목을 열어주소서. 사부대중의 지극한 서원을 모아 청정조향을 사로우니 대종사시어 무생법인의 대자유를 누리시며 여여하게 거하소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문장 진우 분야.
1: 다음은 근일 대종사님의 원적을 추도하는 조사 순서입니다. 먼저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2: 현봉당 근일 대종사님, 대종사님께서는 평생을 오직 수행자의 본분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선맥을 계승하시고 계율을 몸으로 지키셨으며 납자들을 제접하시고 수행의 가풍을 세우셨습니다. 부석사의 무량법 등을 오래도록 밝히시고 수많은 납자들에게 정진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사사로운 뜻보다 종단의 미래를 먼저 헤아리셨습니다. 말씀을 아끼셨고 그 침묵에는 깊이가 있었으며 걸음은 조용하셨으나 발걸음마다 종단을 위한 원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학들은 대종사님의 삶을 통하여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늘 수행은 남에게 보이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는 일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한 생애를 다하여 전해주신 가르침은 오늘 큰 스님의 육신은 사라질지라도 후학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건박한 수행정신과 종단을 향한 원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욱 정진하고 더욱 화합하며 더욱 굳은 정진력으로 가르침을 잇겠습니다. 무시무종이며 불생불멸의 진리 가운데 속한 사바하시어 중생을 굽어 살피시고 길 찾는 후학들의 걸음을 다시금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삼가 대종사님의 무량한 법향을 우러르며 오래도록 그 원력과 보리심이 세상에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발언드리옵니다.
1: 다음은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3: 불교계의 큰 스승이셔, 오늘 우리 비구니회 대중은 종단의 거대한 버팀목이시자 대선지식이신 현봉 근일 대종사님의 갑작스러운 원적 소식에 슬픔과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평생을 오직 불조의 해명을 잊고 종단과 사부대중을 위해 헌신하셨던 스님의 차비로운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하거늘 이렇게 사바의 인연을 다하셨다니 산천 초목도 슬퍼 눈물을 흘리는 듯합니다. 스님께서는 일찍이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신 이래 상원사 청량선원, 통도사 극락암, 해인총림 용조사 등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치열하게 정진하셨습니다. 경봉 큰 스님을 비롯하여 성철 스님, 향곡 스님, 정강 스님, 당대의 선지식들의 슬하에서 15안거를 성만하셨고 성객의 본분을 다하셨고 영천 묘각사에서 10년간 보림하시며 수행과 대중 소임을 묵묵히 실천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보여주신 그 올곧은 선풍 가풍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비구니 수행자들에게 큰 귀감이요 나침판이었습니다. 근일 대종사님이시여, 부디 무생법인의 묘락을 누리소서.

0: 그리고 우리 사부대중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지혜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사바세계에 다시 오시어 고해에 빠진 중생들을 널리 제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개 숙여 삼배를 올리옵니다. 불기 1570년 7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광룡 분향.
1: 이어서 중앙신도회장 정원주님의 조사를 제16교구 신도회장 전성용님이 대독하겠습니다.
2: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등불이셨던 조계종 명예 원로원 현봉당 근일 대종사에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스님의 열반이 믿겨지지 않지만 모든 인연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기에 있음을 알기에 슬픔을 잠시 거두고 두 손 모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올립니다. 대종사께서는 평생 오직 수행의 길을 걸으며 참선과 교화, 후학 양성에 자신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출가 이후 경봉, 성철, 향곡, 정강 큰 스님의 당대의 선지식들을 칭견하시며 쉼없이 정진을 이어오셨고 전국 제방선언에서 용맹정진으로 성가의 법맥을 굳건히 이어오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남기신 수행정신과 자비의 가르침은 수많은 제자와 불자들의 마음속으로 마음속에서 앞으로 살아 숨쉬며 한국 불교를 더욱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불기 1570년 5월 17일 중앙신도회장 정원주 합장 대독.
1: 다음은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호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3: 지난 7월 11일 부석사 조실이신 현봉당 근일 대종사께서 홀연히 원적에 드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과 애도의 뜻을 올립니다. 대종사께서는 1940년 전라남도 진도의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시어 도원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삭발 염의하신 이래 법납 66년을 오로지 정진으로 채워 오셨습니다. 통도사 극락선언 경복 선님, 해인사 해인총님 성철 선님, 묘관 음사 길상선언 향곡 선님, 용주사 중앙선언 정강 선님 등 당대 선지식들의 회상을 두루 거치시며 화두 하나를 붙들고 제방의 선언에서 정진하신 그 세월은 후학들에게 선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신 산 가르침이었습니다. 큰 스님, 이제 모든 인연을 초월하시어 걸림없는 정멸의 자리에서 길이 평안하시옵소서. 경상북도민의 마음을 모아 삼가 명복을 빕니다. 한없는 존경과 그리움으로 추모의 향을 올리니 부디 대자유를 누리시고 큰 빛으로 다시 오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비옵니다. 현봉당 근일 대종사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불기 2570년 7월 15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분향 대독.
1: 이어서 헌화가 있겠습니다. 호명된 내빈께서는 차례로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 위원장이신 원로회의 의장 불영자강 대종사 헌화하시겠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장의 위원회 호상 금곡 무여 대종사 헌화하시겠습니다. 명예월로 미룬 불임 대종사.

수봉 세민 대종사 일흥 지성 대종사 정계 대화상 무관 대종사 헌화 하시겠습니다. 원로위원 익산 도우 대종사 지공 철웅 대종사 일면 대종사 벽산 원각 대종사 여산 정여 대종사 웅산 법등 대종사 원산 동명 대종사 헌화 하시겠습니다. 헌화하지 못하신 분들은 연결식이 끝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도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도 스님들께서는 모두 단상으로 나오셔서 참석 대중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0: 문도를 대표해 호성 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1: 큰 스님 이렇게 입척하시니까 제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몇 자 적다 보니 정말 큰 스님을 잘못 모신 죄 참회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는 선사 중에 선사이시고 선지식 중에 선지식이셨습니다. 다만 제자가 우둔하고 신심이 얕아서 큰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쌍차, 쌍조, 차주봉시의 도리를 실천 못한 제 지극한 마음을 다해 참회 올립니다. 저희 스님은 80년도에 고온사주지 오셔가지고 고금당 선언을 열자마자 100일 용맹정진을 하셨습니다. 정말 철두철미한 수행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제 때는 수자들이 객실에 찾아와서 하룻밤을 묵으실 때는 큰 스님께서 직접 아궁이에 불을 떼시고 그 이불도 깔아주시면서 그 법담을 하던 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뭐를 해도 큰 스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특히 큰 스님이 제가 주지가 되니까 우리 고온사도 대강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큰 스님, 고온사는 터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네 뭘 하노?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노? 한번 관해봐라. 그래서 제가 아침 예불을 나오고 몇 시간을 입정에 들었습니다. 들고 나니 큰 스님이 불현듯 현몽 아닌 현몽 선지를 주시면서 복토하면 되지 않나? 여기가 비슷한 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매울나니까 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도와주셨는지 단촌 넘어가는 고개를 한 20m 낮췄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찾아가서 사장 내가 돌을 좀 갖고 와야 되겠네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25톤 트럭으로 3,000차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갖고 승가대 또 템플 또 여기 못이 있습니다. 못도 메우고 또 부도터 그리고 오늘 연결식을 치르는 거기도 돌아

0: 이었습니다. 그걸 다 믿습니다. 우리 큰 스님은 이렇게 100년을 내다보시는 선지식이었습니다. 앞으로 큰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저희 제자들은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참석하신 큰 어른 스님들을 받들면서 열심히 정진할 것을 소원드리고 또 맹세 드립니다. 큰 스님들 감사드립니다.
1: 사홍소원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0: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서울 종로에 자리한 전통사찰 묘각사. 도심 속 수행도량 묘각사는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잠시 멈춰 쉬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배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참된 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수많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참다운 자기의 인생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묘각사에 와서 가져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0: 1700년 역사의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수행하며 몸과 마음의 평화를 만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02-763-3109번입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요새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운이 없다, 운이 좋았다 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도 잘 됐으면 아 정말 운이 좋았어. 그리고 좀 겸손할 때도 아 정말 잘했네요 라고 아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하죠. 뭔가 잘 안 됐을 때는 아 진짜 운이 없었다, 운빨이 나빴다 라고 하죠. 특히 요새는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가 굉장히 좀 이 열기가 막 뜨겁다 보니 뭔가 자기가 샀을 때 떨어지거나 그러면 뭐 투자 운이 나빴다, 뭐 이렇게 뭐 운이 안 좋았다라고 해서 자꾸 운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운, 우리에게 운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이 정말 신이 나를 예뻐해서 선물같이 툭 던져주는 그런 것이 운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를 신앙한다면 그런 운은 우리는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는 것이 운이 아니라는 것 또한 경전이나 수행, 절을 통해 많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렇다면 불교에서 우리 이 운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운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불교에서도 기운 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진을 할 때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럭키, 뭔가 뚝 떨어지는 행운 같은 것이 아닌 무언가 내가 만들어갈 때 나와 맞는 그 기의 움직임 또는 에너지의 그런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운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사용하는 운은 진짜 럭키죠. 뭔가 내가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아 정말 하늘이 도와줘서 신이 도와줘서 운이 툭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투게더 운이 아닌 인연이라는 것으로 불교에서 생각하는 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을 어떻게 인식하고 운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운을 찾고 쫓지만 한편으로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빨만 찾아가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운빨만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운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운빨이라고 하는 표현도 웃기죠. 요새 많이 쓰다 보니 저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운의 기운이 나에게 이렇게 딱 달려오는 것을 운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운명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운명은 불교에서 나의 행을 통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운빨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사과나무에 사과가 뚝 떨어져서 심지어 떨어지면서 내가 하품할 때 내 입으로 탁 들어가서 내가 그거를 우걱해서 먹는 그 정도가 거의 운빨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있을까요, 여러분? 복권도 거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우연히 샀는데 이건 분명히 내가 우연히 샀기 때문에 될지도 몰라. 이거 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이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상상이 잠깐 빠지죠. 근데 그런 상상은 그냥 상상만으로 있다라는 건 삶의 굉장한 행복이고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이 아닌 진짜 인생의 오늘 하루의 중요한 부분까지도 운빨을 자꾸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운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정말 운과 운명과 우연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만 가는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투게더에서도 연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MZ들이 요새 관악산에 굉장히 많이 찾아간다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많이 찾아간 저 가운데 지금 줄이 쭉 있죠. 저렇게 그냥 산에 찾아가 산을 즐기고 나의 오늘 좀 취업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산을 다녀오면서 해소한다면 그건 분명 운이 좋아질 겁니다. 내가 운동을 했고 기분이 상쾌해졌기 때문에. 근데 운이 아닌 운빨만 쫓다 보니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집까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저 끝에 보이는 저 웅덩이의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저게 무엇이냐면 산에 올라가다가 사람이 많고 기다리니까 라면을 끓여 먹고 물이 고여있던 산 정상의 웅덩이에 라면 국물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내 운을 찾으러 빌러 가서 과연 산신께서 운을 주실까요? 있던 운도 아마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아침 일찍 올라와 바닥에 산 바위에 이렇게 낙서를 해놨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줄 관악산 운빨은 없다라고 낙서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거 쓴 사람은 운빨이 있었을까요? 진짜 지질이 운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찾아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이게 뭐하는 짓이죠? 이게 무슨 행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역술가가 유명한 분이 관악산이 기운이 좋으니 찾아가면 좋다라고 했던 한마디가 사람들을 관악산으로 모았습니다. 저도 이건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르죠? 그냥 나 좋아서 산에 가서 내 오늘 스트레스를 등산을 통해서 풀고 그 안에서 상쾌한 바람을 쐬고 내려오는 길에 아 이제 다시 한번 힘내서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면 관악산의 산신이 분명히 큰 운을 내려줄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운이 있을까요, 과연? 있던 운도 다 빼앗아가고 탈탈 다 정리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쫓다 보니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너한테는 줄 수 없어. 나만 갖겠어. 나만 편하면 되니 여기다 라면 국물을 버리고. 이게 뭐하는 모습입니까? 이러고도 나의 운을, 자신의 운과 운명과 우연을 만나려고 한다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누구라도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운이라고 하는 표현, 한자로 옮길 운자입니다. 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내 앞에 홀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갑자기 선물같이 뚝! 그런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어도 동양의 여러 철학과 사상,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운을 그런 식으로 준다는 건 절대로 없죠. 아, 근데 기도하면 이렇게 운이 좋아지는데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기도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을 의심하기도 하고 수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수행이죠? 기도를 왜 하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수능 기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부모님들이 열심히 할 때 존경 없는 분들이 때때로 지나가면서 저런다고 애가 대학에 붙나? 붙습니다. 기도를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자신이 잘 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절을 찾아와 도시락 싸갖고까지 와서 자신을 위해서 내가 행여라도 잘못될까? 내가 행여라도 힘들까 봐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그렇게 빌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제분은 허투루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고 피곤해도 나를 이렇게 의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내 부모님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펜을 잡고 집중해 공부할 겁니다.

안될 것도 되게 됩니다. 저도 일본에서 공부를 했을 때 박사 논문을 다 쓰고 이제 박사 논문을 총 5번 심사를 받습니다. 일본은 이제 마지막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을 땐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저의 긴 시간이 스포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좀 있었어 갖고 이 이후에 또 1년

것들을 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색 보자기에 논문 한 편을 쓴 것을 잘 접어가지고 항상 가방에다가 꼭 넣고 다니다가 일본에는 거리 곳곳에 절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라도 되면 불단에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108배를 해인사에서 우리가 항상 예불대 참회문이라고 해갖고 했던 습관이 있어서 그걸 항상 들고 다녀서 108배를 올리면 부처님께 단 하나 빌었습니다. 허튼 생각하지 않고 유학 가서 이 시간만을 위해 정말 간절히 노력했습니다. 붙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 5차 심사 때 교수님께 박수를 받고 도장을 딱 받았을 때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도해. 그리고 내 연구를 알아봐주고 또 내가 연구할 수 있을 때까지 의지해줬던 도반들 그리고 같은 학교 동료들 그리고 먼 곳에 계셨던 저희 어머니 이 모든 분들이 없었다면 이 하나의 성과가 나올 수 없었죠. 그게 과연 운이었을까요? 분명 불교적인 운은 확실했었습니다. 하지만 박사학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죠. 옮길 운자입니다. 그분들의 기운이 그분들의 그러한 간절함이 저에게 옮겨와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그 순간을 만들어낸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운을 시절 인연으로 두는 겁니다. 그때의 그 인연들과 더불어 내가 그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운이 옮겨와 붙으려면 그 운을 받을 자신이 그 운을 행해야 합니다. 운은 운빨이 아닌 인연생기입니다. 우리 인연생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줄여서 연기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한자식 표현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이어짐, 연으로 있고 단순히 생겨나는 것만이 아닌 내가 주체자로서 그것을 일으켜서 나의 인연을 내가 주체자로 끌고 나아갈 때 무아인 나에서 진화를 발견하며 타인과 함께 화합해 그 속에서 모두가 부처 아닌 존재 없이 열반락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연생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선 모든 것이 다 운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와의 기운이 서로 잘 맞아 서로를 당겨주고 밀어주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그들과 다 이어져 있기에 나의 행이 나의 운을 부를 것이며 그 운이 나의 삶을 더 환희롭고 안락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역술가분도 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연 내가 벌어졌던 그 일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진짜 신의 선물과 같은 우연의 결과였을까에 대해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은 늘 우연과 필연 사이 속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하나의 공고문에 내가 눈이 가서 그것을 그냥 정말 우연히 용기 내 전화 한번 했을 때 전혀 다른 직업으로 이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허투루 보내고서는 안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회를 만드는 사람과 그 기회를 그냥 스쳐 보내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순간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필연이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 필연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인 겁니다. 우연히 지나갔어도 내가 거기를 걸어간 것이며 우연히 내가 그걸 봤어도 그냥 저쪽을 볼 수도 있었지만 내가 고개 돌려 그것을 받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준비된 필연 그리고 운명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배우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결정짓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냥 우연으로 아무 일 아니게 지나보낼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나의 인연으로 바라봐준다면 그 일은 우연이 아닌 인연의 필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은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준비되어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피

출연은 우리를 단련시킨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것까지 목표까지 걸어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은 이 두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운명은 우연과 필연의 끊임없는 교차,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냐인 것입니다. 그냥 정말 우연으로 스쳐보낼 수도 있지만 그 우연을 나의 인연으로 바라볼 줄 알고 필연으로서 당긴다면 그 일은 분명 나의 일이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나의 삶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라진다.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비구가 고행을 포기한 부처를 떠날 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은 변화 속에 들어있다. 모든 배움과 깨달음은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도를 토대로 하는 변화로 깨달음을 얻어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있었던 부처님께서도 배우셨던 무소유 처정과 비상비비상 처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변화의 깨달음으로써 단순히 선정과 삼매를 통해 업과 번뇌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항상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불렀던 겁니다. 깨달음은 순수히 깨달음이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전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선 내가 단순히 우연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필연으로 알고 그 필연을 인연으로 당겨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인연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 인연을 이어서 필연으로 나의 지금으로 당겨와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우연히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겠지. 그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항상 수많은 인연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나에게 어떤 인연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 인연 속에는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연을 존중해 줄 줄 알고 그것과 화합해서 그것을 이어 필연으로서 나의 지금으로 가져오면 지금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며 바라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연히 그것만을 그리고 우연히 나에게 그것이 찾아올 것만을 기다린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망경 제35경계 불발언계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로 하지 않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서원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률과 십발치, 십장양, 십근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즉 우리가 매사에 항상 일어나는 모든 찰나찰나에 반드시 목적을 갖고 서원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취미를 갖거나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것만 보이시죠? 요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악용하는 게 인터넷 쇼핑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갖고 싶어서 하나라도 검색해보게 되면 계속 그것만 뜨죠. 그러면서 얘기하고 요새는 이거밖에 보이질 않네. 내가 그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 주변에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려져 있던 또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를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들이 우연히 지나갔던 것들을 순간 알아차려 이제 인연으로 당긴다면 여러분의 분명한 필연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큰 대운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 됩니다.

될 것입니다. 사소한 모든 일이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여기 유명한 야구 선수죠.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의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참 이 선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세계 뭐 탑이죠. 그럼에도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고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그 겸손을 자신이 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겸손하고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예전에 썼던 만다라트 계획표에 보면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총 8가지 내용을 적습니다. 몸 만들기, 재구, 구위, 그리고 스피드 160km, 멘탈, 인간성, 그리고 변화고 야구선수로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마지막 단 하나가 다른 게 있습니다. 운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운이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앞에도 얘기했듯이 운은 운빨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타니 쇼헤이는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운도 내가 만들 수 있다. 운도 내가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운이 좋아지기 하기 위해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부실 청소, 심판을 존중하는 태도, 물건을 소중하게 쓰고, 책 읽고, 응원받는 사람, 긍정적 사고. 이 8가지 여러분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듣기만 해도 아 이러면 참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좋아하면 사람에 의해서 운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 실제로 써있죠. 평소에 인사하고 쓰레기를 줍습니다. 몸값이 여러분 1조입니다. 1조의 몸값을 가진 선수가 락커룸에 들어와 쓰레기가 있으면 먼저 이렇게 줍습니다. 그리고 자기 뒷주머니에 넣어요. 고등학교 때 감독님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너가 쓰레기 줍는 건 누군가가 놓치거나 버린 운을 너가 가져가는 것이다. 쓰레기를 그렇게 줍고 사람에게 인사하고 정중히 대하다 보면 분명히 그 운이 너에게 다 되돌아올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이죠.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빛을 비춰 세상을 밝히는 것 같지만 빛이 비춰진 그곳에 빛이 되돌아와 다시 그것도 비춰주는 겁니다. 내가 준다라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도 감독들이 먼저 인사도 하는 그래서 이 실천적인 습관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정말 슈퍼스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만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야구를 잘하고 인기가 많은 걸 넘어 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스포츠 선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지위에 높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위만 바라보게 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아래를 내다보며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스포츠 스타겠지만 스타에서 별이 뿜어내는 빛으로 세상을 비춰 회광반조로서 하는 이 오타니 쇼헤이는 정말 앞으로도 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운이 좋다라는 건 운빨이 좋은 게 아닌 자신이 만든 운으로 아름다운 운명을 만들어 그 운명 속에서 더 훌륭한 선수로 남지 않을까. 정말 야구 역사의 전설로 뭐 지금도 충분히 전설이지만 많은 오랫동안 회자되는 그러한 전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연은 함께할 때, 베풀 때, 나눌 때, 공감할 때, 바라볼 때 그렇게 나와 함께합니다. 본래 그 자리에서.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연은 우는. 근데 다만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려 하고 특별해지려고 하고 나만 얻으려고 하고 나를 바라봐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반대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나눠주고 함께하고 바라봐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원래 그 자리에 본래 자리에 함께 항상 그렇게 있었었구나. 그러면 그 인연은 여러분을 더욱 챙겨줄 것이며 그 인연으로 인해 분명 훨씬 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아까 그 역술가가 유퀴즈에 나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give and take가 아닌 forget, 잊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유재석 씨가 질문합니다. 역술가다 보니 역술적으로 아마 이제 기복적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듣기 원해서 질문했습니다.

운이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운이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동양 철학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베푸는 거라고 합니다. 베푸는 행위는 내 운이 떨어지거나 안 좋을 때 운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 베푼 다음에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정확하게 써 있죠? 그럼 화가 나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베푼 게 아닙니다. 준 거죠. 그래서 저도 give and take가 아니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give하고 forget 하는 거라고. 잊어야 된다라고 아주 재밌게 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지기 위해선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운이 떨어졌다라는 건 인연이 약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사를 하실 경우에 손님이 안 오면 사람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님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조금 더 베풀기 시작하면 분명히 사람은 찾아오게 됩니다. 요새 돈줄 낸다는 말이 있죠. 정말 마음씨가 곱고 성실하게 했는데 사람들 속에 가려져서 몰랐던 곳을 점차 미디어나 그런 곳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이런 데는 더 알려줘야 돼. 혼줄 낸다가 아니라 돈줄 낸다. 정말 장사가 잘 돼서 정신없이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진짜 막 사람들이 찾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또 못 사는 좀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도시락을 못 사가고 하니까 고깃집 사장님이 아침마다 항상 찾아오게 해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줬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고깃집에 사람들이 일부러 회식을 하거나 막 찾아내서 돈줄 내려난다고 막 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 집 단골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기를 줬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보시의 마음으로 베푼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인연으로서. 분명히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아서. 그리고 그 운은 운빨로서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닌 자신이 만든 운이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대할 줄 알고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게 한 걸 응원하다 보니 그것이 그대로 전달돼 나에게 되돌아와 더 큰 운으로서 나에게 행운이 돼서 행복한 운이 돼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공덕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를 영어로 때때로 이제 도네이션이라고 해서 기부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싫어합니다. 보시는 기부가 아닙니다. 보시는 산스크리트어로도 다나라고 표현을 하죠. 보시는 함께하는 겁니다. 기부는 주는 거죠. 그래서 기부자가 있고 기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하는 물건이 존재하죠. 보시에서 가장 멀리하는 세 가지죠. 주는 자, 받는 자, 그리고 주는 물건. 산무라고 부르죠. 절대로 두지 않는 세 가지가 기부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윗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 받게 되는 거고 내가 주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나는 판단하게 되죠. 아까 얘기한 그 역술가가 말한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잊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화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곳에 요새는 기부를 합니다. 근데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하죠. 근데 때때로 저에게 얘기해요. 거기 그렇게 그 단체 기부하면 요새 막 횡령도 심하고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럴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겠다고 내가 기부한 얼마의 돈에 100원이라도 그 나라의 아이들에게 도착하면 그 100원으로 그 아이들 오늘 물사 마실 수 있고 한 끼의 식사나 주사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9%가 사라져도 1%라도 전달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100이라고 하는 100%라고 하는 것에 제 신심을 둔 적이 없습니다. 얼마가 사라져도 상관없고 그냥 순수히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시를 받고 있고 그 보시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 보시를 다시 회광반조로 그들에게 돌려줘야 했지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고입니다. 고이고 멈추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우리 아끼면 못된다라는 말 있죠? 맞습니다. 보시는 계속 원활하게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윤회의 사이클 속에 살지만 이 윤회의 사이클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보시

겁니다. 육도윤회, 윤회라고 하는 굴레바퀴를 보시로 살아가는 순간 육도는 사라지고 윤회는 하나의 굴레가 돼서 법계로 바뀔 것입니다. 모두가 법답게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그래서 저도 기부를 하고 있지만 보시의 마음이라 한 번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월급도 받고 하다 보니까 기부금 영수증 내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안 내요. 또 더 중요한 건 제가 그거를 뽑을 줄 모릅니다. 몰라서 그냥 안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시만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 또 보시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제시, 법시, 무예시라고 해서 내가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함께 그것을 베풀어서 나누는 제시. 그리고 제시에는 시간도 제가 제시라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투게더를 봐주시는 게 저에게 제시를 베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법시, 부처님의 경과 유래에 나와 있는 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지금 법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예시, 그 사람의 두려움을 함께 없애주는 동체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BTN을 통해 투게더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무예시로서 이곳에 이어져 화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신을 위한 바람일 수행입니다. 자리이타, 그리고 그 공덕은 모두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보시를 하고 나면 뿌듯한 마음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감사함으로 바뀌죠. 뿌듯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잘 주었다라는 뿌듯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남게 되면 기부로 끝나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를 통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죠. 수행이 되죠. 그래서 자신을 위한 바람일 수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도 일도 장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엔 이롭지만 그 이로움이 타인에게 가서 자탈시 성불도 우리 한시에 모두 다 돼서 오히려 내가 그 공덕을 더 받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인연이 있을 때 사업도 장사도 일도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사람이 있을 때 인생도 가정도 수행에 의한 법도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이 잘 될 수가 없고 장사도 잘 될 수가 없고 일도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안 되던 사업도 손님이 없던 장사도 어려워하던 일도 좋은 인연을 맞이하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는 그 사람이고 그 인연일 겁니다. 저의 수행으로서의 출가자로서의 인생도 이 투게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내는 법계의 도량도 바뀌게 됐고 수행의 방법도 좀 더 다양하게 바뀌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행인사 승가대학에서 학인들을 가리키고 교학을 연찬하고 논문만 쓰는 저의 삶이 투게더를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포교도 하고 법문도 하고 또 스님들만이 아닌 제가자분들을 위한 불교대학을 함께하는 정말 180도 다른 수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어색하고 어색하기 때문에 더 확인하고 성찰하고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 어떻게 이 거품이 다 가라앉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거품이 아닌 단단한 토대가 될 때까지 저는 확인할 것이고 성찰할 것이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연을 만드는 방법이고 그 인연으로 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항상 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모든 찰나에 인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항상 가까이 있다 보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연은 그냥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었죠.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잊지도 않은 운만 쫓아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운명을 쫓지 마십시오. 인연을 잡으십시오. 운명만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운빨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복권 1등이 됐을 때 항상 안 좋은 결과가 많았다라는 통계와 같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에는 우리가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성찰하고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벌어지면 우리는 당혹스러워지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붕 떠서 내가 아닌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고 우리를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서서히 변화시켜줄 겁니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성찰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하고 참회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설령 우연히 다가오고 있다 하더라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은 그래서 불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를 인연생기, 연기적으로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이어진 삶, 내가 저 삶을 살기 위해선 저것과 이어져야 되고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길 것이며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또한 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것을 가벼이 보고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저것은 내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저것이 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그 인연에 의해 멸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입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그런 운, 운빨, 운명.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현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운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행하십시오. 수행이든 행동이든 여러분이 행하고 움직이신다면 그 행 속에 여러 가지 업이 작용돼 업이 아닌 법이 되어 여러분을 바른 인연으로 당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연기적 작용에 의해 여러분이 바라는 그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항상 발언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성불이든 깨달음이든 행복이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을 운과 같이 생각하며 먼 발치에 놔둔다면 그 행운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운을, 행복을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고 오늘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여러분의 지금이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행복하면 오지 않은 내일로 행복을 보내 나를 당겨올 것입니다. 운도 결국 당겨오는 것입니다. 당겨오기 위해선 여러분이 행해 주십시오. 행에 의해 바람운도 될 수 있고 행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수타니파타의 가르침과 같이 여러분의 인연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연이 바로 그토록 갖고 싶었고 그토록 떨어지기를 원했던 바로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 운을 통해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운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운은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 속에 부처 아닌 것이 없을 것이며 관세음 보살이 아닌 존재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운하이며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운이 주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성찰하는 그래서 오늘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오늘 불교에서 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그 운이 우리에게 인연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는 인연을 지어 운 좋은 그러한 수행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욱 감사드리며 여러분 오늘 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 찬 날이 되기를 발언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응?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7: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8: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9: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버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7: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M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7: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 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암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암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1: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6: 나상도
7: 남궁진의
6: 그럼 열전.
8: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 네, 반갑습니다.
8: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8: 아, 맞죠, 맞죠.
9: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10: 사실 제가 그때
9: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 고객들 볼 때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8: 맞아요, 맞아요.
9: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8: 절대 없죠, 절대 없죠.
9: 감사하기도 하고.
8: 정말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요즘.
9: 아빨떡! 아빨떡! 아빨떡이지요.
8: 맞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9: 야,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

0: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2: 예.
0: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

0: 부여원님, 지금
1: 네.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1: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 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

0: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그러신
0: 맞습니다.
1: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0: 네.
1: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니,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0: 아,
1: 물도
0: 네.
1: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주사를 맞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0: 네.

0: 그건 맞고요.
1: 네, 어때요?
0: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0: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2: 네, 한
1: 달은.
2: 달.
0: 네.
1: 한 달은
2: 그렇게 짧은 것
1: 조금 너무
2: 같아요.
1: 짧은 것 같은데, 이게
0: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술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술이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2: 네.
0: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1: 네.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예.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1: 네.
0: 전화 먼저 보내도 드리고
1: 아,
0: 이번에도
1: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0: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1: 네,
2: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1: 네.
2: 차이점이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0: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2: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0: 있고 손상된 인대나 임출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0: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0: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0: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0: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0: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3: 네.
0: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0: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0: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0: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0: 어머니
3: 네,
0: 그
3: 네.
0: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0: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키워라.
1: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어서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1: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3: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1: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3: 네.
1: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4: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3: 네.
4: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3: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에요.
4: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3: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3: 네.
4: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 받기 힘드실 텐데요.
3: 네.
1: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3: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3: 네.

0: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초춘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스승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2: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3: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2: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네네.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0: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

0: 삶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강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4: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5: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6: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8: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9: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8: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흥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여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3: 개는 청량한 목과 같아서 능히 모든 좋은 꽃을 길러내며 또한 맹렬한 불과 같아서 능히 모든 악초를 불살라버린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선명상 보급 거점이 서울 충정사에서 경북 영덕까지 이어집니다. 남산 충정사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영덕의 체류형 치유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 거점 확보에 나섭니다. 전문가들은 지도자 없는 명상앱 수행이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획보도 네 번째, 인공지능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 커진 수행과 승가의 가치를 짚었습니다. 인간 고유 영역으로 여겼던 생각의 실체를 과학과 예술, 인문학의 시각에서 풀어낸 전시가 열렸습니다.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출발했습니다. 서울 개포동에서 30여 년간 포교를 한 금강선원이 자곡동 탄허기념 불교 박물관으로 이전했습니다.

0: 조량에서 처음 봉행된 백중 입재 법회에서 불자들은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티베트에서 비구 스님들의 최고 학위인 게셰와 동등한 비구니 스님들의 게셰마 학위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74명의 비구니가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조계종 마음치유 프로젝트 선명상 보급 거점이 서울 충정사에서 경북 영덕까지 이어집니다. 구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남산 충정사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영덕의 체류형 치유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 거점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구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지난 6일 서울 남산 충정사에 개원한 선명상 치유센터. 두 달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개원할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개원 일주일 만에 참가자 수와 만족도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된 13개 프로그램에 253명이 참가해 하루 평균 30명 이상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7월 신청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과는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선명상 중앙본부가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구성 만족도는 94%, 마음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도 95%에 달했습니다. 열악한 시설적 조건에도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겁니다.
2: 대승불교의 방편 중에 또 이 선명상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방법이 민중들에게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불교를 더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또 괴로움이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활로가 열린다면 길게 보면 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선명상 중앙본부는 이런 성과와 자신감을 지방으로 이어갑니다. 오는 22일 경북 영덕에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합니다. 동해안 지역의 새로운 힐링 거점이 될 영덕 나홍왕사 센터는 영덕군이 건립하고 종단이 위탁 운영하는 관종협력 첫 사례로 향후 성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덕 장육사 경례에 들어선 나홍왕사 센터는 고려시대 나홍왕사 출가지라는 역사성에 현대적 치유 기능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숙박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 7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프로그램들은 주말 1박 2일 입문 코스와 가나선 3박 4일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1: 11시 개원식에 이어 2시부터 영덕 군민을 위한 선제 스님의 사찰 음식 특강과 명상 지도자 1박 2일 선명상 리더스 포럼도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서울 도심 충정사에서 선명상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확인했다면 영덕센터는 자연환경 기반의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도심 속 소규모 수시 방문형 센터와 외곽의 집중 치유형 센터를 투트랙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강화 전등사 주지에 지불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강화 전등사 주지에 지불 스님을 임명하고 전법과 포교에 전념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수도권 수사찰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전등사가 지역 대표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람 정비와 전법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불 스님은 범우 스님을 은사로 2013년 3위계를 수지하고 광재사, 전등사 총무 등을 역임했습니다. 임명식에는 총무부장 성웅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과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 등이 배석해 전등사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 문화유산 보전과 진흥에 노력한 장세일 영광군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장세일 군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불갑사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비롯해 연화사, 마라난타사 등 지역 불교 문화유산 보존과 활성화 노력을

0: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마라난타사를 비롯해 불갑사 등 영광군은 한국 불교에서 의미가 큰 지역이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불교 문화 보전과 선양에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불갑사와 마라난타사를 비롯해 지역 불교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선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해 불갑사, 마라난타사 등 지역 주요 사찰 스님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쏟아내는 정보와 알고리즘의 안내만으로 과연 불자들의 마음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지도자 없는 명상앱 수행이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AI의 답변이 교리를 왜곡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공지능의 편리함 뒤에 숨은 맹점과 기술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 커진 수행과 승가의 가치를 박성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앱.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편리한 수행 보조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계가 제공하는 맞춤형 가이드에 매몰되거나 과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앱 사용자 역시 일방적인 알고리즘 안내만으로는 수행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2: 굉장히 유용한 것 같은데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할까?
3: 우리 스님께서 직접 지도를 해주시고 거기서 함께 이제 수행해주시고 그러면서 좀 혼자서 잘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집중할 수가 있고요.
1: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의 특성상 지도자 없이 알고리즘의 안내에만 의존해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심리적 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4: 명상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간과하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이라든가 뭐 그냥 개인적인 체험에 국한해서 명상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극복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큰 정신적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1: 이처럼 AI 가이드가 수행의 한계를 드러내듯 불교 교리 지식을 다루는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의 맹점이 나타납니다. 조계종 포교사고시 예상 문제를 푼 AI는 고득점을 냈지만 고드레와 같은 한국불교 고유 의례에선 오답을 출력한 게 대표적입니다. 오류 자체보다 심각한 건 틀린 답을 검증된 진실인 것처럼 과도한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칫 AI가 내놓는 정교한 오답을 비판 없이 수용할 경우 교리 왜곡을 넘어 대중들이 잘못된 지식을 맹신하고 이를 다시 AI가 학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제 보다 보면 찍어서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AI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뿐만 아니라 그 얼마나 확신하느냐도 이제 같이 적혀 있어요. AI 답변은 이제 반드시 검증 절차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고.
1: 인공지능이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와 가이드만으로는 아직 불자들의 마음 방향을 올바로 잡아줄 수 없습니다. 지식의 오류를 바로잡고 수행 과정의 위기를 함께 넘어줄 스님이 더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6: 텅 빔에 대한 지혜, 위즈덤이죠. 고통을 통과하고 몸으로 살아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체화된 경험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없죠.
1: 인공지능이 가져온 편리함이 포교에 유용한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스님의 영적 지도는 기술의 시대 속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대화형 인공지능에 질문을 던지면 화면에 생각 중이란 문구가 뜹니다. 과연 AI는 인간처럼 정말 생각이란 걸 하는 걸까요?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생각의 실체를 과학과 예술, 인문학의 시각에서 여러모로 풀어낸 흥미로운 전시가 열렸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깊은 사유에 잠긴 듯한 방가사유상가, 노댕의 생각하는 사람, 예술가들이 신체 자세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인간의 생각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지난 14일부터 창의나래관 특별전시장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 생각 중. 이번 특별전은 두 조각상의 생각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로 출발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부터 인공지능의 연산 과정까지 생각의 층위를 하나씩 짚어가는 전시로 기획됐습니다.
8: 대화형 AI와 질문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생각 중이라는 표시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그 생각 중이라는 로딩 표시에서 착안을 해서 생각이라는 키워드로 과학적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고자 생각을 한번 더 탐구해보는

0: 전시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관람객들은 AI의 연산과 인간의 사유 과정을 비교해보고 두 조각상의 모형과 뇌파 변화를 시각화한 미디어 아트를 통해 몸과 생각의 연결성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0: 했습니다.
1: 전시 기간 자신의 사고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오는 8월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도슨트가 특별 해설하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인간의 생각은 어디서 시작하고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10월 18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 나래관에서 계속됩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2: 서울 개포동에서 30여 년간 도심 포교의 중심 역할을 해온 금강선원이 자곡동 탄원기념불교박물관으로 이전해 새로운 출발에 나섰습니다. 새 도량에서 처음 봉행된 백중 입재 법회에는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수행과 기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른 오전부터 강남 자곡동 박물관 입구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신도들로 분주합니다. 정성스레 법복을 차려입고 해거 대종사의 원력이 깃든 박물관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신도들. 금강선원이 정들었던 개포동을 떠나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도심 포교에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금강선원이 탄원기념 불교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도약에 나선 겁니다.
4: 여기로 이제 완전히 옮기고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우리 신도들은 오히려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이 장소가 워낙 넓으니까 시원하고 좋다고 신도들이 다들 좋아합니다.
3: 이곳은 금강선원의 정신적 지주이자 탄호 스님의 제자인 해거 대종사의 원력이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새 보금자리로 옮긴 금강선원은 도심 포교의 깊이를 더하고 수행과 문화를 한데 어우르는 포교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전 후 처음 봉행된 백중 입재 법회는 신도들의 뜨거운 동참 속에 치러졌습니다. 신도들은 한결 넓고 현대 시설을 갖춘 법당에 마주앉아 주지 성한 스님 집전에 맞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5: 백중 기간 동안 7일째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아보자. 목에 잘 지키고 무시하고 이런 성내는 마음 줄이고 해서 제의 참 의미를 살려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 돌아가신 모든 영가들 다 평안하시도록 제를 열심히 들어가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 특히 불자들을 위해 쉼없이 법을 전한 해거 대종사의 깊은 원력과 헌신을 떠올리며 법회 도중 감사함과 벅찬 감동에 눈시울을 붉히는 신도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6: 큰 스님을 만난 인연으로 여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유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뿐이었고요. 그리고 조상님들 또 좋은데 왕생하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3: 선원 사부 대중은 BTN 붓다회에 동참하며 시공간을 초월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영상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도량 이전의 기쁨을 전국 불자들과 나누겠다는 서원을 펴기도 했습니다. 개포동에서의 아름다운 30년을 뒤로하고 탄원기념불교박물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금강선원. 해거 대종사를 이은 성한 스님과 신도들의 지극한 신심, 방송 포교를 향한 붓다회의 원력이 한데 모여 다음 달 27일 백중회향까지 새 도량은 구도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티베트 불교에선 전통적으로 비구니계 전승이 이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여성 출가자들이 3인이계에 머물러 왔는데요. 제14대 달라이라마의 적극적인 지지로 2012년부터 비구 스님들의 최고 학위인 게셰와 동등한 게셰마 학위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74명의 여성 출가자가 시험에 응시하며 티베트 여성 승가에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티베트 불교 여성 출가자들의 최고 학위인 게셰마 시험 응시자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인도의 비영리단체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 TNP에 따르면 인도와 네팔, 7개 비구니 교육기관 소속 여성 출가자 174명이 올해 게셰마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2013년 20명에서 시작해 2024년에는 144명, 지난해 161명에 이어 올해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게셰마는 티베트 불교 겔룩파 전통에서 여성 출가자가 취득할 수 있는 최고 학위로 비구 스님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 학위인 게셰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비구 스님들에게만 허용됐던 최고 학문 체계를 여성 출가자들에게도 개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0: 40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8: 네.

0: 자신만의 그런 공신적 그런 그 공부 단계가 없어요. 해가지고 여자 스님들도 기시처럼 기시마가 될수 있도록 그 시험 과정을 공부 과정을 만들었어요.
1: 2013년 시험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게시마 학위를 취득한 스님은 총 120명. 아비달마와 중간학, 인명학 등 티베트 불교의 핵심 5대 논서를 총 17년간 이수한 스님들에게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통과하는 사람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어떤 사람은 그 과정에서 환수하신 분도 있고, 아프고 시험 공부를 못한 것도 있고, 10명 중에서 1명 게시마가 될수 있다.
1: 인고의 시간과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게샤마 시험을 통과한 스님들은 교학적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물론 수행과 교육을 이끌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티베트 역사 속 수많은 여성 수행자가 있었고 선지식들이 있었기에 게샤마라는 학위가 여성 출가자들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일 거란 분석입니다.
0: 수행도 능동적으로 할수 있고 타인들의 지도도 올바르게 불교에 맞게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1: 올해 게시마 시험은 인도 다람살라의 게덴촐링 사원에서 오는 21일부터 시작되고 두 달간의 심사 이후 최종적으로 학위를 받게 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부산 붓다 선원이 BTN 붓다회와 영상 포교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붓다 선원은 어제 경내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전북 임실 미르감 명일 스님이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명일 스님은 평소 거동이 불편한 불자와 스님들에게 방송이 신행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영상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붓다 선원 주지 지현 스님은 영상 포교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BTN 불교 TV가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지역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붓다가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위한 복다림 영양식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붓다 봉사단과 천지사, 한중우호 동행협회, 유디 전주 효자치과 봉사자 40여 명은 지난 15일 전주 붓다 복지관에서 어르신 500여 명에게 영양식을 전했습니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무더위 속에 지치기 쉬운 날씨라며 오늘 정성껏 준비한 영양식을 보약 삼아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붓다는 앞서 독거 저소득 주민이 많은 교동 낙수정 마을을 찾아 현장에서 영양식 50인분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7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AI 사용 관련 인터뷰 소식, 그리고 경남 창녕 관룡산 바위에 새겨진 9세기 신라시대 토지문서 발견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AI를 둘러싼 종단 안팎의 논란에 대해 AI는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활용하는 도구라며 불교적 관점에서 AI를 바라보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는 인류 문명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며 AI 자체를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 수행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며 AI를 통해 불교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개인이 지닌 업을 없애주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수행과 깨달음은 인간의 몫이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불교의 본질이란 의미를 시사했는데요. 반면 AI 활용 가능성엔 열린 태도를 보이며 포교와 전법, 경전 번역, 불교 교육, 상담,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남 창녕군 관룡산 바위에서 9세기 통일신라시대 사찰의 토지 소유와 관리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바위 비문 형태의 토지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이 비문엔 원종법사의 암자인 계신방에 속한 토지 내역과 함께 당시 농업 기술의 변화를 보여주는 밭을 논으로 바꾼 정황, 그리고 이를 공인한 스님들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데요. 특히 오늘날 필지를 뜻하는 순우리말 배미의 가장 오래된 용례가 확인돼 학술적 가치

사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통일신라 하대 사찰이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했는지, 또 그 소유권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했는지를 밝혀줄 핵심 자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당시 사찰이 토지 소유를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승려가 참여해 공적으로 인증하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큰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타로드 시즌2 부타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 부처님의 나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인생이, 일생이 이 나이 문제가 뭔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그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도는 뭐 역사적인 기록을 뚜렷하게 하는 나라의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지각 능력은 아주 뛰어나고 시간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를 소위 역사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역사에 약간 목을 매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그래서 공자의 뭐 춘추필법 뭐 하는 거 다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를 심판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동아시아적 관점이고요. 그래서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역사에다 박제해 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거나 뭐 잘한 거를 다 이렇게 새겨 버리면. 그래서 공자가 춘추를 쓰니까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어떻게 이름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에 이름을 안 남겨주면 야매로 이름을 남기는 걸 족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집안에서 뭐 역사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대단한 그런 분들은 뭐 극히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족보라고 보시면 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윤회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구체적 기록을 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고 꿈과 같은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낮고 공간에 대한 부분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은 있고, 부처님께서도 늘상 모든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한때에 뭐 바라나시에 계셨다, 사위국에 계셨다, 그러니까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다, 뭐 이런 식으로 장소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데 한때라고 하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사실 중간 부분에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부터는 어디로 갈 거냐면 부처님 72세 때로 넘어갈 거예요. 72세 때 그냥 공식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이 80을 사셨다고 가정했을 때 72세부터 또 이제 굉장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하시고 한참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전도라는 용어는 도를 전한다, 그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그 공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72세 기록 때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또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이 80을 사셨다면 왜 72세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견율 비바사 2권이라고 하는데 보면,

아사세 왕이 즉위하고 8년 뒤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8년 전에 아사세 왕이 즉위했다는 거고, 이거 굉장히 드문 기록들이에요.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연대고증을 이렇게 편차들을 맞춰가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성견주물비화사 2권에 나오는 아사세 왕이 즉위하고 8년 뒤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아사세 왕이 즉위할 때를 부처님이 80세에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아사세 왕이 즉위했을 때는 72세 혹은 73세여야 됩니다. 이제 만으로 볼 거냐, 그냥 일반 나이로 볼 거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연대 추정이 가능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떻게 연대 추정하는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빈비사라왕, 사리불 목건년, 이런 분들 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부처님보다 일찍 돌아가셔요.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도 부처님 72세 때 빈비사라왕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 그럼 70대 중반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당나라 때 두보의 곡강시에 인생 70 고래이 70을 사는 거는 고금에 드물다라고 나오는데, 2500년 전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느냐가 인간 수명을 길게 늘리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하수도가 분리되고 나서 왜 한국도 갑자기 평균 수명이 쫙 늘어나느냐? 그게 상하수도의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게 막 섞여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빗물을 사용하는 게 개울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물 사용하고, 이러면서 물이 안정이 안된 것들을 싹 걷어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수명이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부처님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나이와 관련된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난타하고 나이 차이입니다. 이복 동생 난타하고 나이 차이. 이 부분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처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고, 그 다음에 이모라고 해야 되나, 뭐 양모라고 해야 되나, 뭐 모르겠는데 약간 헷갈리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애도, 마하프라자 파티 대애도예요. 짧게 쓰기 위해서 대애도라고 쓸게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후처로 들어온 게 아니고, 동시에 자매가 정반왕에게 결혼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임신 기간이,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동생과 나이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가 없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고 대애도가 후처로 들어왔으면 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같이 이렇게 결혼한 상황이라면, 이런 거는 예전에 고대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자기 딸 둘을 동시에 시집 보내고 뭐 이런 기록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생각에서는 뭐 자매가 결혼을 한대라고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일부일처제, 그다음에 뭐 종례혼 안 되는 거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부처님이 언제 출가를 하셨다고 나오냐면, 19세에 출가했다, 29세에 출가했다,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출가 연도가. 저는 19세가 아마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29세면 왜 애가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에게 여인이 또 있어요. 왕실 사람이에요. 왕실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그래서 왜 애가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라우라는 부처님이 깨닫고 석가족 나라로 돌아오셨을 때 6살에서 7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가하시기 전에 태어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자, 봐봐. 그냥 들어봐. 19세에서 29세. 그 다음에 이쪽은 12년 동안 수행을 했고요. 6년 동안은 선생님들한테 배웠고,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자체 고행을 했어요. 여기는 6년 고행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35세 때 깨달음을 얻는 거.

거고 35세에 깨달음을 얻는 거고 여기는 31세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9년 설법설, 여기는 45년 설법설이에요. 이건 남전 기록이고 이건 북전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설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49년 설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언제 석가족 나라로 돌아온다라고 하냐면 이해 35 그러니까 깨닫고 바로 직후에 왔다도 있고 깨닫고 몇 년 있다가 왔다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깨닫고 직후에 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부처님이 31살에 12월에 깨달았으면 그 해에는 못 오셨을 거고 거기서 이제 바라나시 가서 교화를 하고 그 뒤에 오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32살이 되는 거예요. 오비구를 교화하려면 일단 바라나시부터 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해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 12월인데 바라나시까지 걸어가는데 15일에서 좀 늦게 갔으면 20일까지 걸렸을 겁니다. 걸어가야 되니까. 부다가야에서 그러면 32살, 여기는 36살이 되는 거예요. 36살. 이때 석가족 나라로 갔다라고 가정하고 이게 제일 빠른 경로예요. 제일 빠른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때 가셨을 때 난타가 몇 살이었느냐. 난타는 요 대도의 아들인 난타는 이복동생 난타는 순다리 난타랑 결혼하기 직전이라고 나옵니다. 왕실의 결혼은 20세 이전에 이루어져요. 보통 17에서 19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19세면 늦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늦습니다. 그리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17세, 19세. 그리고 19세면 그건 늦은 결혼이에요. 그리고 왕실 결혼은 대부분 정략 결혼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이를 늦추지 않아요. 요즘 연애 결혼처럼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버거 보고 그 다음에 요즘은 혼자서 결혼하기 때문에 1대1로만 결혼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가리는 거고 예전에 귀족이라든지 왕실 결혼 같은 경우 결혼해놓고 마음에 들면 또 드리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늦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근처쯤이 결혼 나이 늦으면 이때쯤 최대로 늦춰야 이 나이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는 가정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집안이 너무 빈한해서 결혼을 못한 거지 다 정년기는 여기입니다. 조선도. 그래서 우리가 이도량과 성춘향 그걸 이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합치면 이도량과 성춘향 이성적인 거야. 그리고 이팔청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6세 대부분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 근처쯤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예. 네. 그래서 저 때쯤 이제 뭐 여자는 조금 한 16세나 뭐 15세 때도 가능했을 거고 남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았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뭐 이 정도쯤에서 움직였다라고 보면 크게 이상하지 않아. 그게 조선에서도.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를 17에서 19세로 보고 결혼하기 직전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부처님하고 나이 차이가 열 몇 살 차이가 나버려요. 열 몇 살 차이가 나.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제바달타하고도 나이 차이가 부처님이 한 23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바달타랑 뭐 충돌을 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20살 차이가 나면 서로 경쟁할 수 없습니다. 경쟁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바달타라고 나이 차이나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해드릴게요. 아나는 23에서 한 27살 정도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만 단독으로 저렇게 올라간 사촌보다도 압도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마 난타와의 사이에 한 두어 명이 더 있었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유아 사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이게 결속됐을 거다. 죽었을 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지 않으면 같은 아버지 형제인데 저렇게 차이가 나기는 쉽지가 않다. 십몇 년 차이가. 우리도 이렇게 보면 뭐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랬어요. 큰형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 열 몇 살씩 차이 나는 경우 있어. 근데 그거는 중간에 있는 거지.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못났습니다.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요 분들이 계셨을 거다. 기록에는 안 남았지만 무언가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요 난타하고 나이 차이 문제. 요 굉장히 중요한. 난타와 부처님의 이 나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그런 식으로밖에 합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인 그 마야 부인하고 대도의 나이 차이도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컸다면 동시에 결혼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대여섯 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대여섯 차이가 나. 근데 언니 기준으로 결혼해 버리면 나는 열 살밖에 안 돼. 그래서 그게 안 돼. 그래서 아마 한 많아봐야 한 3살 정도 차이가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같이 세트로 결혼한다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았던 분들은 빈비사라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사립을 못 건녀는 거의 동갑이었거나 키껏해 한 살 정도 터울해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같은 동네에 태어난 친구입니다. 평생 친구입니다. 그래서 끽해야 뭐 그 정도 차이고 아니면 동갑이었을 확률이 제일 크거든요. 사립을 묶었냐. 아사세 왕이 즉위할 때 빈비사라 왕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72세 때 아사세 왕이 즉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 72세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야. 한 3살만 더 놔도 75세요. 사립을 묶었냐는 언제 돌아가시냐면 부처님 72세 때 부처님의 말년에 세 가지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72세 때 사건이 제바달타의 파승사라고 하는 거고, 제바달타가 승단을 분열시키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던 사건이에요. 제바달타 파승사 사건. 다다음 시간 정도쯤에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석가족이 언젠지는 몰라요. 석가족이 멸망합니다. 석가족의 멸망. 비우리 왕에 의해서 죽어요. 비우리 왕은 누구냐면 비우리는 비두닷다. 비우리는 누구냐면 코살라옥 파사이광의 아들입니다. 파사이광 아들입니다. 아니 그냥 파사이광은 부처님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비우리 왕에서 석가족이 죽어 멸망당해요. 그냥 대충 것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 사건이 끝난 뒤에 사립을 묶었냐니 열반하십니다. 사립을 묶었냐니 열반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탑을 어떻게 만들으라라고 하는 건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립을은 사리불에게만 제의에 붙다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니었어도 머지않아서 깨달음을 얻었을 사람. 법장, 법의 장수, 최고, 리더 라고 하는 아주 극찬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72세 때 제발사 사건이 나오고 그 뒤로 얼마가 지났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사건인 건 분명해. 석가족이 멸망을 하고 비우리 왕에서 그 다음에 사립을 묶었냐니 돌아가셔. 그러면 요거를 한 2, 3년 터울만 잡아도 이거는 최소 부처님 76세 정도에는 벌어진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주변과 관련된 연대 고증들을 해보는 거예요.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80을 사셨다라고 나오는 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장암 유행경 같은 데 나옵니다. 열반경, 8종의 열반경, 소승 열반경에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가 이제 여든에 가깝다. 이러면서, 여든이다가 아니고 여든에 가깝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의지해서 가듯이 예전에 수레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바퀴가 오래되면 이렇게 버금버금해요. 그거를 여기다 가죽끈 테를 들어. 더 잘 두르려면 여기다가 쇠테를 두르기도 해요. 근데 가죽끈을 테를 이렇게 둘러서 가듯이 내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나이가 많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80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도 나중에 대승경전 같은 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건 이제 뭐 대승인 얘기니까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법화경 같은 데 그렇게 나와요. 부처님 한 40년 뒤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 40년 뒤쯤에 설법이다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부처님이 만약에 35 혹은 31살에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그 40하면 벌써 70이 넘어가는 계산이니까, 그럼 80에 돌아가신 게 맞네. 내 나이가 80에 가깝다, 80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천수를 거의 다 누린 것 같아. 나 이제 다된것 같아. 충분히 살았어. 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중간에 부처님 생애가, 어떻게 보면 저 코살라국 사위성의 교화까지 깨달음을 얻고 사위성 얘기까지 굉장히 잘 남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뚝 끊어지고 뭐 중간에 몇 개가 쭉쭉 들어가고, 근데 그 끊어진 범위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퍼즐이 남아 있는 퍼즐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얘기들이 나와요. 72세 때. 이야기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간이 너무 뜨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요 중간이 떠 있는 요 부분과 요 80을 진짜 80이 아니고 천수를 다 누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도 천수를 누렸다가 뭐냐면 100세 어떻게 보면 100세라는 게 진짜 요즘은 나이 100세라는 의미가 있지만, 백수라고 하는 건다 살았다. 충분히 살았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도전 가능한 숫자가 되는 바람에, 조선시대 때는 백수를 산다. 야,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된 거여서 백수를 살면 참 대단한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백수를 산다. 그러면, 도전?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권에 와 있죠, 지금은.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 80세가 실제로 숫자 80이라는 의미로도 될수 있지만, 해석이 충분히 사셨다, 천수를 늘렸다는 의미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고 보셔요. 자, 빈비사라왕이 나이가 더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72세 때 부처님, 그러니까 이게 아사세왕이 정변이 일으키는 그해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잘 남아 있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제바달타가 아사세왕한테 한 얘기예요. 당신의 부친은 지금 빈비사라왕이에요. 빈비사라왕이고 빈비사라고 부처님이 72세인데 요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72세 이상이야. 플러스 알파. 이 사람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의 부친은 머리가 백발로 변하였음에도, 그러니까는 이미, 나이는 있어. 백발이래, 백발. 그런데도 여인과의 유희를 좋아하고, 야, 70대 아니네. 물론 뭐 70대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요즘 70하고 옛날 70이 다르다니까. 그 다음에 종종의 음식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열심히 잘 드신다는 얘기야. 음식 욕심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대가 장성하였음에도, 쉽게 말해서, 아들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거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정도를 지칭하는 걸로, 20대 초를 지칭하는 정도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장성했음에도 왕위를 물려주려 하지 않으니 안 죽어. 쉽게 말해서 안 죽어. 보위에 오를 날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변을 일으켜서 제낍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72세 플러스 알파면 기다려야지. 기다렸어야지. 저걸 정변을 일으킨다는 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는 게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리고 빈비사라왕은 덕이 있고, 나중에 빈비사라왕을 아사세왕이 죽이고 난 뒤에도 굉장한 번뇌를 이 양반이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해. 그리고 놀라운 기록,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아사세왕인데, 아사세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잖아. 더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그대가 장성했다는 걸 30으로 치자. 그냥 뭐, 장성해서 한참 기다렸어. 그래서 30으로 쳐.
30 정도면 장성이라고 안 합니다. 예전

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 이거는 확 간 겁니다. 그래서 30이라고 치고, 지금은 30에 애들이 가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이 정도면 중년이에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사주 볼 때도 초년은 20이고, 중년이 20부터 40이 중년이에요. 그 다음에 40에서 60이 말년이에요. 아니,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연대가. 아버지가 70 플러스 알파인데 자식이 30이 된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 그러면 자식 중에 또 하나를, 또 다른 자식을 보면 이게 늦자식일 수도 있잖아. 늦자식일 수도 있고 계속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식 중에서, 빈비사랑의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게 무예왕자입니다. 네, 무예왕자가 나오는데, 이 무예가 지바카 아버지예요. 지바카의 양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무예 바이샬리에, 인도의 바이샬리에, 마가다국의 경쟁 국가예요. 바이샬리의 암바팔리라고 하는 황진이 같은 굉장히 잘 나가는 여성이 남자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급 요정 정치하듯이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가, 예전에 우리 뭐 삼천각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예, 그러니까 요정이면서 뭐 정치에 약간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관여되는 공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도 빨려 나가고 뭐 문제들이 생기니까 마가다우게 우리도 왕사성에 우리도 하나 만들어 보자. 그게 살라바티입니다. 살라바티라고 하는 아주 인물이 좋은 여성이었고, 암바팔리만은 못해요. 암바팔리가 재주가 기가 막혔는가 봐. 그리고 그러니까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수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바팔리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살라바티는 그보다는 못해. 그리고 많은 남자들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무예고, 아니 그 뭐야, 지박하고, 지박하를 그냥 애를 낳고 버리게 되는 거고, 그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 무예가 놀러 왔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놀러 왔다라고, 그런데 놀러 왔다라고 하면 약간 젊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이 먹어도 놀러 올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고 그 애를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바카가 번역하면 수명이에요. 버려졌는데 안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명이에요. 그래서 양자로 받아들인다라고 나오는데, 이 무예와 관련돼서도 이 지박하나 이런 쪽에서 보면 생각보다 무예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 근데 무예가 아사세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거는 같아요.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지박하가 어느 정도 이상 돼서 의술을 배우고 돌아왔을 때, 의술을 배우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부처님하고 빈비사랑의 주치의가 돼요. 그러니까 무예는 생각보다 조금 아사세보다는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다라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무예가 형이고 그다음에 아사세보다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형이었던 것 같다라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누가 몇 살이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와요. 그런데 신생아를 데려다가 얘가 어느 정도 커서 부처님하고 빈비사랑의 주치의를 할 정도라면 연대에는 조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젊어서 성공을 하고 천재적이어도, 그다음에 저기 이제 탁실나로 또 유학도 갔다 오고, 저 양반이 지금 간다라 지역에 그쪽으로 유학도 갔다 오고 어쩌고저쩌고 이 지박하가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뭘 어떻게 한다라는 설정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무예가 더 나이가 많았던 아들로 보여. 아들로 보여요. 그리고 이 아사세의 엄마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위제의 부인입니다.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그 위제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위제의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에, 아사세와 위제의 부인 관련된 얘기에 뭐가 나오냐면, 빈비사랑은 나이가 있었지만 아주 영감은 아니었다.
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파승사라고 하는 게 근본 설일체 유부 빈하야 파승사라고 하는 걸 지금 줄여서 파승사라고만 적어놨는데 이 기록이 후대 기록이어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은 아니에요. 하지만 율장의 승단 분열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이 정도는 수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으면 기다렸어야지 굳이 정변을 일으킨다는 게 성공하면 왕이 되지만 실패할 부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아니 대국의 왕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내한테 돌아올 게 있는데 왕을 상대로 정변을 일으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리수를 감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십속률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십속률하고 비나야에 나오는 기록인데 이게 4대 광률의 중에 하나의 십속률이에요. 아사세가 모후인 위제이 부인과 식사를 하는 중에 아들인 우타야 발타에 대한 사랑을 들은 애가 좀 어렸는가 봐. 아우 제일 이렇게 맞고 애를 이제 싸고 도는 거지. 그러니까 위제이가 어린 시절에 아사세가 손가락이 골마서 어떻게 됐는갑지 뭐 풀에 뱉든지 그래갖고 골문 거야. 골마서 괴로워하자 빈비사랑이 이를 입으로 빨아서 삼켰다. 네 아버지가 이걸 삼켜줬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아사세 왕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좀 바꾸게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빈비사랑 아들이 아사세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우타야 발타 이게 별로 나이가 어린애야 지금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어린애고 그 다음에 아사세가 얘가 어린애면 얘는 한 20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72 플러스 알파야.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저 정도 연세가 아니고 한 5, 60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맞으려면 근데 60만 돼도 제 생각에는 그냥 60만 돼도 옛날 같으면 그냥 기다리지. 저거를 정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보다 무에는 나이가 많고 얘보다 무에는 나이가 많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집의 가계도를 보면 대충 부처님의 연대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부처님 나이를 80으로 맞춰놓으니까 그 빈비사라 왕의 나이를 추정해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옆에 코살라구 이거는 마가다국 이야기고 코살라 이야기예요. 코살라의 왕이 파사이광이에요. 파사이광은 부처님하고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왕은 부처님보다 연배가 좀 높은 분이고 파사이광은 동갑이에요. 동갑이야. 요 아들이 비두다따 비율이에요. 이게 석가족 출신의 어떻게 보면 반계에서 나온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정변을 일으켜요. 근데 정변을 일으켜서 결국 파사이광이 왕이 외출했을 때 아들이 성문을 닫아버리고 정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거든요. 비유리 왕이 그렇게 성공을 하고 결국 아버지가 어디로 가냐면 마가다국에 구원을 요청했는데 마가다국에서 됐어요를 시전합니다. 알바노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코살라국 사위성이죠. 사위성 성벽 앞에서 굶어 죽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이거는 약간 비극적인 기록이기도 해서 생각보다는 이게 남아있어. 부처님은 수명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8대 성지 중에 하나가 바이샬리가 수명 포기예요. 수명 포기. 예, 그래서 3개월 뒤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내기만 하면 일겁이라도 살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수명을 넘어서 버렸다. 라고 하는 게 불교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 지점이다더라. 라는 정도 이야기하면서 오늘 부처님의 나이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아난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0: 등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4: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5: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7: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8: 나상도
9: 남궁진의
8: 그럼 열전.
10: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 네, 반갑습니다.
1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1: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10: 아 맞죠 맞죠. 아,
11: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12: 아, 사실 제가 그때
11: 전국 투어 콘서트 네. 할 때 고객들 그때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10: 맞아요 맞아요.
11: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10: 아 절대 없죠 절대.
11: 감사하기도
10: 없죠.
11: 하고
10: 정말 심장이 네.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요즘.
11: 아 벌떡 아 벌떡 아
10: 벌떡이지요.
11: 맞습니다.
10: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11: 야,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신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우란분절 백중은 도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도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도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0: 수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저저의 백일은 동상하고 아침마다 말이여 신해는 동해에서 서서 오른다. 야야의 패널은 서하로다. 밤마다 조각달은 서로 지루진다. 암간에 석헌은 효하고 저 심장궁고 바우세에서 말이야. 석호 돌로 대가 있는 범은 소를 치고 운다. 해저에 이우는 질주라 천질만질 되는 깊은 바다 밑에 이후 진흙으로 만든 소는 단박질 치더라. 요곡 작직하고 굽은 걸 폐가했고 바른 걸 맨다 고등을 맨단 말이야. 구불구불 해 있는 그걸 폐해가지고 고등을 만들고 흔한 매부는 양어머리를 달아놓고 개고기 판다. 그래 하는 것은 직불문년이와 내가 묻지 않냐한다 이 말이야. 아나게시 행상관리자요. 어떤 것이 행상관리자냐. 행상관리자라는 것은 선을 아주 가장 최고 극직천을 말하는 것이다. 간파여야. 모든 것을 간파여야 딱 말이야. 낙작배하라.

그에 양을 짓지 말아라. 행사가문 경청호대 이전에 행사시임이라고 행사종일 성상 법안종 종조인 법안시임은 노시임됩니다. 그 유명한 그 행사스님이 경청할 때입니다. 경청은 행사시임 사제 두 분이 다 설봉시임 제자예요. 교중에도 오대 저 교중에 말했던 말 교 화엄경에 있는 소리야. 불법 불견일법이시 대화하니라니 한 법도 보지 못하는 것이 큰 허물이다. 모든 법을 이제 본다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한 법도 보지 못한다고 말이야. 한 법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큰 허물이다. 이리 말하시니 이도 하라 내는 말하라고 말이야. 경청이 보고 하는 소리야. 불견 십만법 그럼 무슨 법을 보지 못했단 말이냐? 행사스님 묻는 말. 최인진 노주군 경청스님이 노주 기동 말 기동 기동을 가르치면서 낙시 불견 자격뿐만 이 법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냐? 기동을 가르치는 소리야. 그러니까 행사스님이 하는 말씀이 절 중 청수 백미는 종역이 아니와 그 절강성이거든. 절강성의 그 절강 지방 말이야. 청수 맑은 물과 백미 흰 쌀은 말이야. 종역이 아니와 이 마음대로 먹으라 이겨. 얼마든지 먹지만은 불법은 믿는 게 아니라 불법은 꿈에도 못 봤다 이 말이오. 또한 내가 묻는데 네가 그 도문서도 하느냐. 네가 하는 게 대입 틀렸다 이 말이거든. 근데 여기 두 사람이 말이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아서 모든 불법을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이 뜻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요. 내가 한마디 하는데 필상 부족하고 높은 데 전율 것 때문에는 부족하고 말이에요. 필하유여로다. 낮은 데 전율 것 때문에 남은 있단 말이야. 남다고 말이야. 이 뜻을 알면 높은 데 전율이야. 높은 데 전율 것 같으면 부족하고, 낮은 데 전율 것 같으면 모질에 남다고 말이야. 높은 데는 비유하면 안 되면 이제 모질하고, 낮은 데 비유하면 안 되면 또 남다고 말이야. 이 뜻을 알면 앞에 모든 법문을 아는 동시에 최후에 행사스님이 말씀하신 날이요. 맑은 물과 흰 밥은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불법은 꿈에도 모른다. 그런 말씀인 것이야. 그 뒤에 해인 신선사라니가 여기에 소음이 있는데 불견일법 대관이여 한 법도 보지 못한데 말이야. 이것이 큰 허물이다. 목수가 도도 사백간이로다. 푸른 물이야. 푸른 물이 도도이 말이야. 푸른 시내를 어쩐지 쏟아져 나온다고 말이야. 시내에서 쏟아 나온다. 화계 울령의 일지행이요. 꽃은 저 구름이 차우가에 찌가 있는 재문다 말이야. 꽃이 피는데 일지행이요. 가지에서만이 쪼꼬리가 울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목락 수천 수성 아니라 나무는 말이야 수천 물이 보내는데 만들어 하늘에 빛이 가 있고 말이야 물 속에 하늘에 빛이 가 있다란 말이야 거기에 남막대에 떨어져 있거든 그런 동시에 수성 아니라 청천에 길을 연달아가면서 끼룩끼룩 하면서 두 마디 소리 지르더라 이것이 이제 앞에 대한 법문이라 계속하다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어? 훔훔 진언이라 이것을 알면 또 이 뜻을 알 수 있어. 그 뒤에 미람신인 우리 인제 정면하는 미람 걸선사 또 하신 말씀이 있어. 미람이 그 차와 미람신인이 이 법문을 들어서 말씀을 했다. 어떻게 말씀했냐면 양대존숙이 현사와 경청만
큰 신이 말이야, 큰 대조사들이.

두 분이 다 말이요. 맥직 성공에 서로서로 처음 만났단 말이요. 만나서 이제 법당을 한다고 말이요. 형사 경청 다 마주 참 뛰어난 큰 조사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경청 대들과 형사 근본적 분위기 안 한다고 말이요. 그 법문에 대한 소리야. 형사 경청이 맥직 성공에 둘이 서로, 예? 그 양대 존식이 큰 우리 스님들이 말이야. 서로 만났는데, 대사 소학 즉극 성사라. 아, 큰 스님들이 그 법담을 하고 뭐든지 막, 참, 막, 용어 상경이거든. 범과, 어, 용의 만나면 서로 싸우는 그런 계기인데, 자기야 볼 때면 소학 즉, 어느 날 장난이란 말이야. 어느 날 장난은 수직이다, 이 말이야. 어느 날 장난이란 말이야. 불법 신심이 하대요. 어? 불법 신심, 불법인 상 어느 곳에 있냔 말이야. 뭐, 그까이 그, 뭐, 저기, 자기네 뭐, 법담이라고 뭐, 어느 날 장난감사 아니 뭐, 불법인이 뭐지, 아니니 뭐니, 그따가 소리하냐고. 이 인자, 미람스님 하신 빙이라. 선웅가님이 도호대, 선웅의 미람스님 신님이야. 우리 신님인 응암승사가 염호대, 이 대해서 염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표현을 했냐면은, 경청이, 경청이 방안에, 경청 스님 안 되면 방안에 아주 완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청 스님이자 그 법문 대답한 걸 말하는 소리라 완만해서, 뿌려야 뿌려야 하라고 말이에요. 부처도 이 경청 스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현사 스님은 분명히, 예? 물 먹고 밥 먹는 건 네 마음대로 하지만 불법 꿈에도 모른다 이런 말 했거든. 그리 말했는데 응암 스님 같은 인기 정매를 그렇게 뛰어난 그 대조사 평이 뭐냐면은 경청 스님 평을 갖다가 부처도 경청 스님 같은 년에 어떻게 할 수 손을 대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럼 현사 말하고 응암 스님 말하고 요 그만이로 상관대가 있거든. 현사는 안 그따라고 술 쳐빌고 말이요. 또 응왕신이 많은데 부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자 법문이다. 이리 말했단 말이요. 그렇게 인자 경청이 말이지, 예, 부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용을 썼는데, 약 불씨 행사, 행사 싶으면, 만약 행사 같은 그런 면정사가 그 경청신 법문한 걸 착 보고 알아채지 못했더라면, 그 말이요. 못했더라면, 깊이 노주 탄객이라 까딱 잘못했으면 말이요. 지동, 노주, 지동학교 어떻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거. 이 뜻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러고 이제, 미람 스님이 창원, 소를 지어서 만들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약조 빛나려 하면, 만약 말이요. 자주, 자꾸 눈물을 흘린다고 말이요. 눈물을 흘린다, 흘리게 한다면은, 동야도 야수건이라, 저, 지푸 동야 받아도, 과달이 날 것이 다 말아버리라고 말이요.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앞에 모든 법문을 다 훼손치 알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다. 내가 한 말 한다. 1점 20개, 1점 20. 물맥이라고 하면 뭐 물먹에 양처 성령으로다 물먹은 어떤 일자 한 점인데 두 곳에서만 안 되면 용이만 안 되면 날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물 한 바알만 이제 저 먹물 한 바알 말이지 용이 두 마리에 좀 이렇게 날아나가는 판이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것을 바로 알아서만은 앞에 법문을 다 알 수가 있어. 이제 총 결산을 하겠는데, 대중아, 우리 대중들은 말이요. 호반은 이계년이와 범위부터 아롱진 거 말이요. 범위 줄인 누룽지를 아롱에 제가 있거든. 아롱진 것은 누구든지 볼 수가 있어. 눈뜬 사람이 다 볼 수 있단 말이요. 최고 인반이로다. 그렇지만 사람이 알롱달롱한 거는 말이요. 그건 참 보기 어려워. 아, 봄까지.

아니면 쭉쭉쭉 얼렁덜렁한 것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아름다워한 것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보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사 노안이 현사 늙으리란 말이에요. 수연 비록 선농 생사 신부하야 잘 웃든지, 생사 죽고 사는 웃든지, 부작 신기는 부적을 갖다가 잘 쓴다 그 말이에요. 잘 써서 능살능만 하나, 능이 죽이고 능이 살리나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하지만은 양론 불법인데, 만약 불법으로 가했고 이놈 같은데 미몽견제 꿈에도 불법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경청을 갔다가 불법은 꿈에도 모른다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볼 때는 경청이 꿈에 불법을 꿈에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현사 자신이 불법을 꿈에도 모른다. 회마 알겠는가? 알겠냐 이 말이야. 임무 원견이면 사람이 말 원견 멀리 내다보는 그런 견해가 없단 말이야. 그런 지혜가 없단 말이야. 사람이란 것이 좀 멀리 내다보니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필요근우야 반다시 말이야. 갖고 왔는데 걱정이 생긴다는 말이야. 근심 걱정이 생긴다는 말이야. 이제 이 뜻을 알면 앞에 걸 다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참 용맹에 가용맹해서 자꾸 정진을 부진히 해서 확철이 깨쳐서만은 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사량복탕할 수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지식을 모르는 것이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하는 것은 올 석 달 동안에 정진은 얼마나 자라나마나 여기에 있어. 꽤 부지런히 공부해가 있고 이 고인은 말이요 이 법문을 갖다가 확철이 말이요 깨치고 뛰어야 되는 것이라. 그 이제 노력해서 이제 공부 다 좀 잘해보자고.

0: 야명 여모에 밤새도록 발라 있는 푸른 밭에 푸른 이런 말이 나도 푸어리 여주하고 바람과 달리 푸어리 여주하고 낙바 같다 봄의 왕전에 바쁘고 마구마구 나무 나무 가서 있는 바로 앞에 하얘라는 구가 합쳐 항상 봅니다. 우상정각은 뿌리 없는 바람 깨친 바람 깨달음 알리해물이여 눈속에 따스라 대기본사는 대자대비로 빛의 풍경을 준비하고 제도한다는 것을 지옥장들로다 지옥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나무 찌끄러기라 백하든 고리하고 신하든 높이 난다 적토는 폐구하며 붉은 토끼는 빨리 다듬는다 빨리 다 화는 참가하고 눈물빛 꼬리는 노래를 부르고 협정은 나무로다 농락이는 춤추다 가가가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알겠느냐 이 소식 이 도리를 이 이치로 알겠느냐 야고 동동 하태평하니 들러리 풍이 말이야 그래서 노래한단 말이야 들러리 풍이 둥둥 울리며 태평을 축하한단 말이야 한국대학교 속상 태평 태평 선생님 축하한단 말이야 그러니 구글로 원래로 팔식이다 구글은 원래로 팔식이다
1: 인문인 신문 어떤 주인 문신에게 묻

여하시 최초일고, 어떤 것이 최초일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일구냐? 문신 대답하기 나타라 구구는 80입니다. 구구 80이라. 구문 또 묻되, 여하시 행상일로, 어떤 것이 행상일로냐? 예, 뭐, 구운 80이요, 구운 80이요. 또 묻대, 이자 불성하고 팔자 불시하니 말이야. 서의자도 이루지 못하고, 얘도 팔자도 아니다. 미심시 심하자오.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그 이분이, 이분신님이 또 말씀이 구운 80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 이것이 이제 유명한 문신의 구호발식이 있는데, 문천께 결제 판문대 끝머리도 구호발식을 말했거든. 잘못하면 또 오해할 수 있단 말이요. 이건 사랑 분별로서는 모르는 것이라. 모르는 것인데, 그럼 그 뜻이 필게 어느 곳에 있느냐? 그건 내 한말 하겠는데, 발향 천가반이요. 발이때는 말이요. 천집. 천집의 밥이 향내난다. 발때까지 되면 있으면 많은 사람 집이 되면 있으면 밥을 얻었거든. 그런 게 천집이나 만집이나 있으면 그 많은 여러 집 밥 말이요. 밥 냄새가 향취가 참 진동한다 말이요. 침포 만승예이라. 마음속에 있잖아요. 만승천자. 만승천자 영화를 갖다가 다 버립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발대 속에는 천갓집 배비 행치가 나고 행내가 나고, 마음속에는 만승천자 영화를 버립시다. 보통 뭐 이해 같은데, 그럼 9980하고 무슨 관계 있겠느냐? 있느냐? 복구를 생각하는 게 뭐지? 나는 이제 9981, 도리를 분명히 알려면 말이야. 발냉 천가반 요만, 응? 신포만승 이야기를 갖다가 알아서만은 앞에 보고 발생이 도움이 할수 있는 것이야. 그 뒤에 운문신 이제 직계 자선이 설두 중원선사가 여기에 대한 법문이 있어. 기선이 있단 말이야. 9981이야. 9981이라고 운문신이 말했거든. 대후는 불수생이라 큰 공로를 만들면 상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좀안 틀렸어. 조그마한 분이 공을 세워도 상을 주는데 큰 공로는 생이 없다 그 말이야. 생이 없어. 상을 안 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대후는 불수상 큰 공로는 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제 이 뜻을 알면 981 도리를 알수 있는 것이야. 야기 무효에 하면, 만약 여기에서 참으로 짚은 진리가 없다고 이리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요. 그건 뭐별수 있나? 그렇게 이제 뭐 건너머가 된단 말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금강의 징합대로다. 금강신장. 금강신장 말이요. 금강신장이 일찍 합장을 했더라. 금강신장이 합장했다. 게 이제 금강신장 했다 합장했다 이 말이 앞에 큰 공, 상을 주지 않는다고 말이 사람 통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알면은 981도 알수 있고 따라서 발랭천가반이요 십포만승에도 알수 있어. 그럼 그 뜻은 어디 어디 있느냐? 또 내가 한 말을 하는데 서천원 연천수하고 상서실은 푸른 말이야. 하늘에 만든 치덕도 만든 빼놨단 말이야. 풀이 어떤 좋은 상서지는 풀이 하늘을 지지 높이 많이 풀이 아주 많이 자랐더라. 그러고 노하는 대얼매이라 갈때 꽃은 달을 대해서 박더라 이 말이야. 밤에 어떤 달이 환하게 떠가 있는데 노하 꽃이 피가 많이 만든 게 빨아 있더라. 그러고

또 그 뒤에 임대정의 신문분심이라고 유명 황룡파 유명 그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한테 송황법문이 있어. 그 내가 또 소개했어. 반도는 결실 성천제 반도락항은 신선복생이요. 신선 천도복생이라고 그리도 말아 신선복생이라는 건데 그 신선복생 그걸 하나 먹을 것 같으면은 막 몇천 년도 살고 영원히 죽자 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 전에 내 말이 있어. 그런 아주 장생불사하는 그 신선복성 그 반도는 말이야 결실 삼천년 삼천년 만에 한 부스 열매가 연다고 말이야 삼천년 만에 꽃이 한 부 피가 있고 한 부스 열매가 연다 그러고 대부분 전지구 말지로다 큰 대붕조 그 이제 장자 있는 소리인데 큰 새가 있는데 말이야 그 대붕이 붕조라 하는데 한 번 날면 막 구마지로 확 날아갑니다 말이야 그는 참 우리의 가장 큰 새야 대부분 나를 한번 피우면 구마지로 날아갑니다 하루에 효야 비생각하고 아주 그름을 기르고 단청을 한 말 그런 집 그런 우강 말이야 그런 집 속에서 밤낮으로 말이야 밤낮으로 풍악소리 울린다 그 말이야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피리고 그 말이야 그 풍악소리 밤낮으로 만드는 이제 풍악소리 난다는 말이야 그러고 와온인제 천벙리로다 그와 반대로 저 구름 속에 어디 저기 수무가 누가 있는 사람 구름이 저 산꼭대기 안지가 있어 산꼭대기가 있는데 그 이제 산꼭대기가 있는 그 구름 속에 누가 저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은 와저 천벙리라 어떤 것은 누가 있냐면 보리가 천이나 많이고 첩첩으로 둘러싸인 천벙 만약에 둘러싸인 말이야 그런 어떤 산 속에 무치가 있더라 이것이 또 이제 9981 갔다가 단적으로 표현한 그런 데 좋은 법문이야. 그러면 또 이 낙척 어느 곳이 있냐? 그것도 내가 또 한 말 해야 안 되겠어? 비공은 장삼책이요. 콧구멍은 길이가 석자라고 말이요. 석자고, 면목은 중방거이로다. 면목 앞면, 면목은 무기가 방거이더라.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부중 선사 불법 도대기여 선사 신님 큰 신님 말이야 큰 신님어 불법과 도덕을 갖다 나는 하나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안 얘기한다 그 말이여 지기 불위와 설파라 아무나 날 위해 설파하지 않은 거 그게 뭐 우리 신 내가 뭐지 우리 신님 법을 이해가 있고 참 우리 신님을 존경하고 하는데 그 존경하는 하는 것은 말이여 우리 신이 뭐 장하고 뭐 법이 중하고 이게 그것도 아니야 아니고 다만 날 위해서만 설파 설명을 안 해준다 그 말이요 어떻게 했든지 예? 내가 스스로 깨치고로만 읽지 무슨 방패를 쓰든지 방패를 써서 했지 설명을 안 해준다 설파를 안 해준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선종에 있어서는 교가 가서는 막 이런서를 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지만은 제일 그만한 게 설파여 설파란 말이요 봉사 앞으로 봉사를 갖다 눈을 뜨고 해준 지 눈으로 모든 걸 보고를 해줘야 되지. 봉사 앞 무슨 뭐 뭉니 그저 검은지 캐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거든. 소용없고 봉사 도로만 안 되면 또 병만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어쩐지 우리 선조 근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깨치가 있고 지 눈으로 모든 이제 법을 보고 지 눈으로 모든 걸 알고 말이야. 이렇게 해줬지. 설명 본시 안 해. 설파하면 안 됩니다. 온 생명이 잊힌다고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 시인들당, 한신이 그런 말씀, 이런 시인들당 그런 말씀해서, 참 내가 우리 시인이 무슨지 법을 이해가 있고, 출세의 선생님 노릇하고 있는데, 우리 시인 같다, 막 존경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뭐, 그 시, 우리 시인이 뭐, 복입이 참 장하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육경이 장하든지, 뭐, 이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다만 날 위해서, 다만 한마디도 말이요. 설명 안 해줘. 설명 안 해준단 말이요. 그 우리 선생님 아니야. 그런데 먼저 문제 그림이겠지. 모른다, 모른다 하지 말고, 눈만 바로 뜨면, 마음 눈만 바로 뜨면은, 모든 것이 다 청천벽이란 말이요. 대명중천에 온 천지에 우주 빛이, 광명의 빛이 있는데, 자꾸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사람, 그 사람 눈 감은 사람 아니냐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이 우문심, 참, 9981이라고 하는 설수심이 계속 있는지,
신문지 개성대 이런 것이 다

뭐 화반탁질로 뭐든 묻든지 참 청청 베일 붙는 말이야. 더 분명하거든. 분명한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알 수 없는 건 내가 아주 깨치지 못하고 마음을 놓으면 또 때문에 그런 게. 그 어떻게 해도 내가 이제 공부해가 있고 내가 바로 깨치려고 이러고 놀랄 뿐이지. 무슨 뭐 설명을 든다 설파 이거는 만큼 비지네. 자살인 동시에 예? 그런 것 같으면 요구한다면 자살인 동시에 또 죽거나 또 생계 있는 사람들 설파 대주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설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지 생명 금지란 말이에요. 설파하면 다 죽으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 불교 이제 선정 근본 생명선이요. 그런데 보면 뭐 흔히 보면 뭐 법문이 어렵니 알선선 작가선 무유서 선을 갖다가 설파라는 게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그런데 이제 운문이 수연, 운문이 말이 비록 말이야 풍취 불입하고 바람이 암만 우띠 불어도 만되면 우띠 이제 바람이 들어간 틈이 없다 그 말이야. 틈이 없어. 그 운문신 법문에 대한 소리라 풍취 불입하고 수세 불책이여 아무리 만되면 물로 갖다 뿌리도 만 무리가만 붙어도 안 돼. 무리가서 저기 물빨이가 붙질 않다 그 말이야. 운문신 법문이란 것이 근본적으로 우불의 80이라는 그 법문이 풍치 부리고 수제 부채이요. 바람이 안만 만드니 불어도 바람도 틈도 없고, 물로 안만 끼얹지만 물이 만드니 그 붓을 만드니 수가 없다가 말이야. 그러지만은, 장래 장신 노영의 하오, 몸은 감차한데 그럼자 들라 빚단 말이요. 아주 좌초를 감추려면은 몸만 감출 게 아니라 그럼자까지 감춰야 되거든. 아, 몸은 감추는데 그럼자 들으면 뭐 감추는 말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신님이 참말로 풍취불입하고 수세불창 그런 참 좋은 법문을 했지만은 비유를 말하자면은 장신노예야. 몸은 감추는데 그럼자는 들으란 말 그런 계기다 그 말이야. 잘 못 되겠다 이 말이야. 차도하라 또한 이르라 시신마도리. 그럼 이 무슨 도리냐 이 말이야. 아, 운신님이 말하자면 조사 중 조주문이라고 조사 중 조사라서 그렇게 만드는 참 법문 잘하는 어른인데 아, 네가 무엇을 잘한다고 운신 같은 거지 또 뭐 찍고 까불고 말이야. 오늘 세웠다 내일 세웠다 풍치부리고 수제부채 그리고 오늘 세웠다가 또 장신농이라고 콱 또 내렸다 쳐봐주거든. 와금 그런 장난을 하느냐 이게 무슨 도리인데 오늘 세웠다 내일 껍질다 뭐 이런 생각이야. 수편 배구는 농고사하고 두 조각 흰 구름 말이여. 예 길로 둘러싸고 있다. 예 절로 둘러싸고 있다. 그 말이여. 어? 산 중에 저 절이 있는데 흰 구름이 붕붕 떠가 이 말이여. 그 절을 갖다 꽉 둘러 덮었더라. 그 말이여. 그러고 일조 녹수는 요청상에다 한 줄기만 이 맑은 물은 말이여. 푸른 산을 돌고 있어. 이걸 알면은 앞에 법문을 다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뭐, 이건 뭘 같으면은, 뭐, 천문 만이라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사량복타를 가 있고, 이 생각하고 저렇게 사량복타를 가 있고, 이 법문을 알락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사량복타에 완전히 떨어진 말이에요. 무심경기. 그 무심경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심경기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이라는 것은 유심으로 투부디기요, 무심으로 투부디기요. 유심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무심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오직 확철이 깨치가 있고 마음은 눈을 갖다가 완전히 떠서 말이야 청천벽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라.

적사는 이 완경 발도 독선이야. 독한 뱀은 동자 속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중간은 제3문 갑장행 금강신장. 금강신장은 3문에서 말이요. 갑장하다. 발마조사는 십자가두에 내향한. 발마조사는 십자가두. 그 미그리에서 향을 팔고 있다.

사도하라. 또한 일을 한번 해보라. 정당이나 지하야 정의 이른 때를 방해해서 나 예시 불법적적대요. 어떤 것이 불법적적대요? 근본 뜻이냐? 말. 일편향 가오전이로다. 한쪽아 해인 말이요. 그 밭이 밭동이더라. 운문이 인문 종성하고 운문 종조된 운문신이 말이요. 종 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체계가 염화 강화려면 체계가 이렇게 아주 넓고 또 늘은데 말이야. 위 심마야 행 종성 17조 어째서 종소리를 행했으냐 7조 가사를 읽냐 또 음문신이 법문냐 신이 무언을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문화 다시 뭐라고 말씀드리면 칠리탄두의 딱자다. 칠리탄 여울이 말이야. 조개가 많더라. 그 음식입니다. 그럼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 하면은 훔훔 파트 파트로다. 이건 내 말이야. 훔훔 파트 파트라는 걸 알면은 앞에 운문신 말씀을 전부 알 수 있다. 운문고가 송. 이게 운문고신 대신이에요. 대신이어야 되는 송한게 있어요. 송하게. 종성의 피기 울다 하니 말이야. 종소리야. 종을 쿵쿵 치는데 종소리에 응해서 울따라 7조 과사를 입니다. 그러하니 백안 호신도 불레하라. 백안 호신 눈 푸른 말이야. 눈 푸른 오랑캐 중 이건 닮아신을 말씀 지적하는 사람이라 백안 호신이라고 한 분이 닮아신 말이야. 눈 푸른 오랑캐 중 즉 닮아신 같은도 불레하라.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일전쌍조 수술학 하니는 활살 하나야 돌수리 두 마리가 손을 떨어져 딱 떨어지거든. 여기에 이제 깊은 뜻이 있어. 왜만 활초 하나에 돌수리 두 마리가 떨어지냐 말이야. 그러니 염내원시 착중하라. 그 독수리가 떨어진 활초 하나에 독수리가 두 마리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두 마리를 갖다가 주우가에 보니까 독수리가 아니고 말이요. 집에서 키우는 울타리에서 집에 키우는 거위들아 이 말이야. 거위. 거위가 키우는 있지. 이것이 운문시인 법문에 대한 소인데 아무 관계 없는 것지만 운문시인 법문에 대해서 말이야. 표현이 작은 소리야. 그 근본 뜻은 어느 곳에 있냐 지금 말한 활초 하나에 독수리 두 마리 떨렸는데 그 독수리 두 마리 독수리 아니고 집에 키우는 거이다. 너무 딴 소리인 것지만 운문신 본문의 복수를 바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또 한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혼인의 대백상이로다. 붉은 해가 말이야. 푸른 산에 걸리가 있더라. 무암 전세임이라 강의가 또 이 법문의 성황인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칠리 탄도 다 합자야, 칠리 여울로의 말이야. 합자가 많다, 이 말이야. 태양이 일출에 구국해라. 해가 저 중치를 떠가 있고 말이야. 아, 날이 따시지기 전에, 그 조개가 참 보통 입을 참다 벌리더라고요. 벌리더라고요.

0: 내가 말이야. 언제 한 부자도 왔을 때 내한테는 맞고, 저게 집은 뭘 언니 있으냐, 이 말이야.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운신 보물에 대한 이제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번 하는데, 도금이 청하니라, 500할이 말이오. 500할. 500할이 하늘에만 빚겠으 말이오. 차드란 말이오. 그 뒤에 또 문문 대신님이와 대 송황인데, 그 하나 더 소개했어. 어떻게 말하냐면, 대직 사동일가요? 알까틈이 말이오. 알까틈이는 일체 만사가 다 한속이더란 말이오. 한속이고 불회등 만별천사라 모르니 말이오. 천간이 망가져 탁탁탁 다 달라. 불회즉 사동일가요. 임세는 또 반대요. 모르니 말이오. 아, 일체 만사가 다 한 집 속인데. 뭐, 처음 아까는, 내가, 무문심 속이지만은, 알면은, 천 만사가 전부 다 한 집 속, 한 속이라고 이리 말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말이야. 모르면은 사동일가야, 천 만사가 전부 다 한 집 속이란 말이야. 한 속이란 말이야. 불회즉, 아,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고, 회즉, 그럼 알면 어떻게 사동일가요. 아까는 이제, 알면 사동일가고, 모르면 만별천자라고 했는데, 뒷법문에 와서는 또 성이 뭐라 하냐면은, 모르면 사동일가고, 알면 만별천자라. 정반대로 그렇게 표현했거든? 그리 보면 논리적으로 따지보면 말도 안 되고, 이건 뭐 법문은 아니고, 아주 무슨, 법문을 봐서 무슨 말도 안 되겠지. 그렇지만은, 앞뒤 말이 완전히 서로서로 반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반대적으로 표현된 그 뜻을 갖다가 분명히 알 같으면은 운문신법을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렇지만 이것은 말로 따라간 말이요. 뜻은 모른다. 그러면은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또 내가 말하는데, 함원전상 흑호자로다. 함원전. 함원전이라는 건 완전히 천자산 대월리를 말합니다. 천자산 대월리 말이에요. 함원전 후에 흑호자 샥 한번 만드니 오랑캐가 하나 또 앉아있더라고 말이에요. 함원전은 우리 천자산은 천자 있는 곳인데 오랑캐가 그 우주가 있겠어.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면 이제 짧게 말도 알 수 있다.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타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타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타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따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따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타가
예전에 리틀 부탄

나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은 BTN 불

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부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우리는 고뇌와 불만, 불안이 물결치는 차 안을 벗어나 피 안에 당도하기를 간절히 바래왔다.

2천 년이 넘는 세월 서해를 지켜온 관음성지 간호람은 이상을 이룬 땅이자 완전한 소망이 이룩된 땅. 깨달음의 세계 피안이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어두운 밤 길을 밝혀주는 달처럼 어두운 마음에 길을 내주는 피안의 섬 간호람.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지혜가 번뇌에 가려져 있던 깨달음의 길이 간호람의

1980년대 간척 사업으로 방조제와 호수가 생기면서 갯벌은 농경지로 바뀌었고 섬은 육지가 되었다.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이 바로 그곳이다. 파도가 일렁이던 자리엔 중생들의 삶이 자리 잡고 새로운 생명이 찾아드는 곳이 되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닿을 수 없었던 서해 작은 섬 간월도는 이제 무치된 지 오래지만 간월함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서 연화대.

낙하산 원통대라고 불렸던 간호람. 옛사람들 사이에서는 극락정토로 중생들을 안내하는 반야용선이라 여기기도 했다. 간절한 기도는 물길로도 막을 수 없다. 간호람에 닿을 수 없을 때면 바다에 뜬 반야용선에 기도를 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간호람에 아직도 남아있는 듯하다.

인생은 망망대해 홀로 남겨진 배와 같다. 오늘 거센 파도를 만나 흔들릴 순 있어도 내일은 만선을 한 채 잔잔한 바다를 나아갈 수 있다. 바다는 우리의 삶과 꼭 닮았다. 어쩌면 이 험난한 바다는 피안으로 가는 잠시의 여정일 뿐이라고 가노람의 앞바다는 그리 말하는 듯하다. 가노람을 한껏 띄었던 바닷물이 어느덧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바다 아래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바삐 바다를 오가던 고깃배들이 만선을 꿈꾸며 잠들고 나면 비로소 가노람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육지에서 50m 남짓한 거리, 걸어서 5분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만조때가 되면 닿을 수 없는 듯 멀게만 느껴진다. 환하게 드러난 길 사이로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해송처럼 울창한 나무들이 가노람을 둘러싸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귀한 희귀종 모감주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모감주 나무는 불교와도 인연이 각별하다. 모감이란 이름은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보살을 뜻하는 묘각이란 단어에서 유래됐다. 또 모감주 나무의 열매는 금강자라고도 불리며 염주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됐다. 단단하고 쓰면 쓸수록 반질반질해져 모감주 나무의 열매로 만든 염주는 주로 왕실이나 외국의 사신들에게 선물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황금이라 불리는 모감주 나무의 꽃대가 여름을 맞아 만개했다. 이 꽃이 지고 나면 금강자라는 열매가 되어 어느 수행자의 법구가 될 것이다.

바다와 경계를 이루듯 일조문이 서 있다. 현판 하나 없는 작은 문이지만 바다가 열리면 누구나 이곳을 통해 피안에 가까워질 수 있다. 가노람 경로로 들어서면 보수인 팽나무가 150년 넘게 도량을 지키며 참배객을 맞이하고 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사철나무 한 그루가 법당처럼 서 있다. 가노람을 창관한 무학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만공스님이 가노람을 찾았을 때 새파란 잎이 돋아 있는 것을 보고 중창기도를 시작하여 1941년 가노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그렇게 250년 넘게 늘 푸르름을 간직한 채 넉넉한 그늘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철나무.

많은 선인들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었듯 우리에게 깨우쳐야 한다. 조용히 법문하는 듯하다. 간호라면 대웅전 대신에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중심을 차지한다. 보통은 일주문에 있어야 할 간호람 현판은 원통전 현판 옆에 나란히 붙어있다. 관음, 그 이름처럼 어떠한 이야기라도 다 들어준다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고뇌를 주원 융통하게 씻어준다는 의미로 원통전이라 부른다. 연꽃으로 장엄한 주불전.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작고 아담한 크기, 갸름한 얼굴에 긴 상체, 부드러운 옷주름이 섬세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 1600년대 조선시대의 불상으로 간호람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직접 조성했다고 한다. 고승은 깨달음을 이룬 이 도량에 어떤 마음으로 관음을 새겼을까? 불단 좌측에는 간호람을 일으킨 중창주, 무학스님과 만공스님을 비롯해 옛 스님들의 진영이 함께 모셔져 있다. 특히 무학대사와 간호람의 인연은 각별하다. 그는 간호람에서 멀지 않은 서산 모월리에서 태어나 나홍선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그리고 고려 말 왕사로서 조선 개국에 참여했고 한양천도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 공을 높이사 지금의 간월도와 인근의 땅을 하사받아 암자를 지었는데 당시에는 피안사라고 불렸다. 당시 무학대사는 어느 날 달을 보고는 호련히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은사인 나홍선사는 이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하여 무학이라는 법호를 지어주었고 피안사는 간호람이란 새 이름을 얻게 됐다. 그 인연 때문일까? 이후로 간호람은 수행자들의 걸출한 정진처로 거듭났다. 근대에 이르러 간호람을 다시 일으킨 이가 만공 스님이다. 근대 불교사의 큰 스승 만공 스님은 일제 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를 저어가며 간호람을 찾아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만공 스님은 간호람 중창계송에 간호람이 기도와 정진의 도량임을 분명히 남겼다. 간호람이 수행자들의 정진처라면 간호람의 산신각은 영험한 기도처로 여겨진다. 내포 도비산의 줄기가 바다 가운데에서 우뚝 솟아 작은 섬을 이룬 간월도에 도비산의 지기가 내려와 산신각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염원. 그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기도가 산신각을 가득 채운다. 간호람 앞바다를 맞이하고 범종각이 자리하고 있다. 여러 번의 중수를 했음에도 해풍을 맞아 세월을 입은 다른 전각과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건립했다. 서해 바다를 마주하던 조용한 수행처에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담은 범종소리가 법문을 하듯 울려 퍼질 것이다.

암자 바다에 조용히 밀물이 차오르면 가노람은 고요의 바다로 조용히 떠오른다. 무한의 시간 속에서 암자는 윤회를 하는 듯 무한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모진 비바람에 이름도 모습도 변화할지언정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하지 않았던가. 가노람 앞바다를 채웠던 물이 빠졌던 자리엔 적어도 그만큼의 물이 다시 채워지고 다시 맞이할 새로움이 기다린다. 무학대사가 달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었다는 가노람이 깊은 고요 속에 잠든다. 어쩌면 가노람은 무학대사와 만공스님 같은 고승을, 이 암자의 족적을 남긴 수많은 선승들이 다시 이 땅에 출현하기를 꿈꾸는 듯하다.

이곳이 세속이 아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모진 비바람에 꺾이지 않으려면 키를 낮추고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암자의 낮은 돌담은 거센 해풍을 막지 못하지만 바다를 있는 그대로 품어안는다. 그렇게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이다. 마치 바다 위를 유영하듯 용을 거느린 관세음보살이 지키고 있다. 옛사람들은 바다의 용왕에게 안녕과 풍어를 빌어왔다고 한다. 가노람의 용왕각은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담겨있다. 마음이 바다의 물결처럼 일렁인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바다는 그대로 있다. 천 개의 강, 만 개의 하천을 다 받아들이는 바다는 언제나 푸른빛 그대로요. 짠맛 또한 그대로이다. 모든 것을 품은 부처의 마음이 그러했을까? 한없이 품어안는 넉넉한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누구나 작은 깨달음을 바다를 가슴에 얻게 될 것이다. 예로부터 가노람은 제가자에게는 관음성지 기도도량

내몰렸고 수행자에게는 수행 도량이 되어주었다. 모든 생각의 길을 끊어내고 정진할 때 기도도 깨우침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절한 염원이 바다 한가운데 모인다. 임해의 섬이자 임자에 가득 실린 기도의 마음. 만조의 간호람은 중생들의 마음을 실어 나르는 반야 용선을 닮았다. 발로는 닿을 수 없어도 피안을 향한 마음은 어김없이 그곳에 닿아 있다. 하루에 딱 두 번만 길을 열어주는 작은 암자. 그래서일까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구도자들에겐 더없는 피안의 섬으로 느껴질 것이다.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의 섬 간호람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간호람을 거쳐간 수많은 고승들도 바로 그런 깨달음을 마주하지 않을까. 간호람에서는 그렇게 한 번쯤 깨달음의 길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다.

0: 마지막으로 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1: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2: 그분은 부족할 게 없는 분이었어요.
1: 지위도, 가족도, 부족함 없는 삶도.
3: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비루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떠난 걸까요?
4: BTN 불교 TV에서 그가 떠난 이유가 밝혀집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0: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선명상 보급 거점이 서울 충정사에서 경북 영덕까지 이어집니다. 남산 충정사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영덕의 체류형 치유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 거점 확보에 나섭니다. 전문가들은 지도자 없는 명상앱 수행이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획보도 네 번째, 인공지능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 커진 수행과 승가의 가치를 짚었습니다. 인간 고유 영역으로 여겼던 생각의 실체를 과학과 예술, 인문학의 시각에서 풀어낸 전시가 열렸습니다.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출발했습니다. 서울 개포동에서 30여 년간 포교를 한 금강선원이 자곡동 탄어기념 불교 박물관으로 이전했습니다. 새 도량에서 처음 봉행된 백중 입재법회에서 불자들은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티베트에서 비구 스님들의 최고 학위인 게셰와 동등한 비구니 스님들의 게셰마 학위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74명의 비구니가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조계종 마음치유 프로젝트 선명상 보급 거점이 서울 충정사에서 경북 영덕까지 이어집니다.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남산 충정사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영덕의 체류형 치유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 거점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지난 6일 서울 남산 충정사에 개원한 선명상 치유센터. 두 달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개원할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개원 일주일 만에 참가자 수와 만족도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된 13개 프로그램에 253명이 참가해 하루 평균 30명 이상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7월 신청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과는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선명상 중앙본부가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구성 만족도는 94%, 마음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도 95%에 달했습니다. 열악한 시설적 조건에도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겁니다.

0: 대승불교의 방편 중에 또 이 선명상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방법이 민중들에게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불교를 더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또 괴로움이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활로가 열린다면 길게 보면 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선명상 중앙본부는 이런 성과와 자신감을 지방으로 이어갑니다. 오는 22일 경북 영덕에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합니다. 동해안 지역의 새로운 힐링 거점이 될 영덕 나홍왕사 센터는 영덕군이 건립하고 종단이 위탁 운영하는 관종 협력 첫 사례로 향후 성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덕 장육사 경례에 들어선 나홍왕사 센터는 고려시대 나홍왕사 출가지라는 역사성에 현대적 치유 기능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숙박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 7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프로그램들은 주말 1박 2일 입문 코스와 가나선 3박 4일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1: 11시 개원식에 이어 2시부터 영덕 군민을 위한 선제 스님의 사찰 음식 특강과 명상 지도자 1박 2일 선명상 리더스 포럼도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서울 도심 충정사에서 선명상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확인했다면 영덕센터는 자연환경 기반의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도심 속 소규모 수시 방문형 센터와 외곽의 집중 치유형 센터를 투트랙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강화 전등사 주지에 지불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강화 전등사 주지에 지불 스님을 임명하고 전법과 포교에 전념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수도권 수사찰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전등사가 지역 대표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람 정비와 전법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불 스님은 법무 스님을 은사로 2013년 3위계를 수지하고 광재사, 전등사 총무 등을 역임했습니다. 임명식에는 총무부장 성웅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과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 등이 배석해 전등사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 문화유산 보전과 진흥에 노력한 장세일 영광군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장세일 군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불갑사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비롯해 연화사, 마라난타사 등 지역 불교 문화유산 보존과 활성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마라난타사를 비롯해 불갑사 등 영광군은 한국불교에서 의미가 큰 지역이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불교 문화 보존과 선양에 노력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불갑사와 마라난타사를 비롯해 지역 불교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선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해 불갑사, 마라난타사 등 지역 주요 사찰 스님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쏟아내는 정보와 알고리즘의 안내만으로 과연 불자들의 마음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지도자 없는 명상앱 수행이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AI의 답변이 교리를 왜곡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공지능의 편리함 뒤에 숨은 맹점과 기술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 커진 수행과 승가의 가치를 박성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앱.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편리한 수행 보조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계가 제공하는 맞춤형 가이드에 매몰되거나 과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앱 사용자 역시 일방적인 알고리즘 안내만으로는 수행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5: 굉장히 유용한 것 같은데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할까?
6: 우리 스님께서 직접 지도를 해주시고 거기서 함께 이제 수행해주시고 그러면서 좀 혼자서 잘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집중할 수가 있고요.
4: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의 특성상 지도자 없이 알고리즘

0: 요즘의 안내에만 의존해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심리적 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 명상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간과하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이라든가 뭐 그냥 개인적인 체험에 국한해서 명상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극복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큰 정신적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0: 이처럼 AI 가이드가 수행의 한계를 드러내듯 불교 교리 지식을 다루는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의 맹점이 나타납니다. 조계종 포교사고시 예상 문제를 푼 AI는 고득점을 냈지만 고두례와 같은 한국불교 고유 의례에선 오답을 출력한 게 대표적입니다. 오류 자체보다 심각한 건 틀린 답을 검증된 진실인 것처럼 과도한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칫 AI가 내놓는 정교한 오답을 비판 없이 수용할 경우 교리 왜곡을 넘어 대중들이 잘못된 지식을 맹신하고 이를 다시 AI가 학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제 보다 보면 찍어서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AI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뿐만 아니라 그 얼마나 확신하느냐도 이제 같이 적게 했어요. AI 답변은 이제 반드시 검증 절차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고.
0: 인공지능이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와 가이드만으로는 아직 불자들의 마음 방향을 올바로 잡아줄 수 없습니다. 지식의 오류를 바로잡고 수행 과정의 위기를 함께 넘어줄 스님이 더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3: 큰 빔에 대한 지혜, 위즈덤이죠. 고통을 통과하고 몸으로 살아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체화된 경험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없죠.
0: 인공지능이 가져온 편리함이 포교에 유용한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스님의 영적 지도는 기술의 시대 속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대화형 인공지능에 질문을 던지면 화면에 생각 중이란 문구가 뜹니다. 과연 AI는 인간처럼 정말 생각이란 걸 하는 걸까요?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생각의 실체를 과학과 예술, 인문학의 시각에서 여러모로 풀어낸 흥미로운 전시가 열렸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깊은 사유에 잠긴 듯한 방가사유상가, 노등의 생각하는 사람, 예술가들이 신체 자세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인간의 생각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지난 14일부터 창의나래관 특별전시장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 생각 중, 이번 특별전은 두 조각상의 생각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로 출발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부터 인공지능의 연산 과정까지 생각의 층위를 하나씩 짚어가는 전시로 기획됐습니다.
6: 대화형 AI와 질문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생각 중이라는 표시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그 생각 중이라는 로딩 표시에서 착안을 해서 생각이라는 키워드로 과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고자 생각을 한 번 더 탐구해보는 전시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5: 관람객들은 AI의 연산과 인간의 사유 과정을 비교해보고 두 조각상의 모형과 뇌파 변화를 시각화한 미디어 아트를 통해 몸과 생각의 연결성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등을 통해 생각이 몸을 넘어 기술과 연결되는 미래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6: 이 전시는 생각이라는 과정,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전시 공간 안에서 탐구하면서 경험해보는 그런 융합전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전시 기간, 자신의 사고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오는 8월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도슨트가 특별 해설하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인간의 생각은 어디서 시작하고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10월 18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에서 계속됩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4: 서울 개포동에서 30여 년간 도심포교의 중심 역할을 해온 금강선원이 자곡동 탄허기념불교박물관으로 이전해 새로운 출발에 나섰습니다. 새 도량에서 처음 봉행된 백중 입재 법회에는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수행과 기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른 오전부터 강남 자곡동 박물관 입구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신도들로 분주합니다. 정성스레 법복을 차려입고 해거 대종사의 원력이 깃든 박물관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신도들. 금강선원이 정들었던 개포동을 떠나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0: 도심 포교에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금강선원이 탄허기념 불교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도약에 나선 겁니다.
1: 여기로 이제 완전히 옮기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게 되니까 우리 신도들은 오히려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이 장소가 워낙 넓으니까

0: 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전 후 처음 봉행된 백중 입재 법회는 신도들의 뜨거운 동참 속에 치러졌습니다. 신도들은 한결 넓고 현대 시설을 갖춘 법당에 마주 앉아 주지 성한 스님 집전에 맞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1: 백중 기간 동안 7일째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아보자. 오게 잘 지키고 무시하고 이런 성내는 마음 줄이고 해서 제의 참 의미를 살려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 돌아가신 모든 영가들 다 평안하시도록 제를 열심히 들어가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0: 특히 불자들을 위해 쉼없이 법을 전한 해거 대종사의 깊은 원력과 헌신을 떠올리며 법회 도중 감사함과 벅찬 감동에 눈시울을 붉히는 신도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2: 큰 스님을 만난 인연으로 여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유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뿐이었고요. 그리고 조상님들 또 좋은데 왕생하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선원 사부대중은 BTM 붓다회에 동참하며 시공간을 초월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영상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도량 이전의 기쁨을 전국 불자들과 나누겠다는 서원을 펴기도 했습니다. 개포동에서의 아름다운 30년을 뒤로하고 탄어기념불교박물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금강선원, 해거 대종사를 이은 성한 스님과 신도들의 지극한 신심, 방송 포교를 향한 붓다회의 원력이 한데 모여 다음 달 27일 백중회향까지 새 도량은 구도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티베트 불교에선 전통적으로 비구니계 전승이 이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여성 출가자들이 3인이계에 머물러 왔는데요. 제14대 달라이라마의 적극적인 지지로 2012년부터 비구 스님들의 최고 학위인 게셰와 동등한 게셰마 학위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74명의 여성 출가자가 시험에 응시하며 티베트 여성 승가에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티베트 불교 여성 출가자들의 최고 학위인 게셰마 시험 응시자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인도의 비영리 단체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 TNP에 따르면 인도와 네팔, 7개 비구니 교육기관 소속 여성 출가자 174명이 올해 게셰마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2013년 20명에서 시작해 2024년에는 144명, 지난해 161명에 이어 올해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게셰마는 티베트 불교 겔룩파 전통에서 여성 출가자가 취득할 수 있는 최고 학위로 비구 스님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 학위인 게셰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비구 스님들에게만 허용됐던 최고 학문 체계를 여성 출가자들에게도 개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5: 40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게셰마는 그런 공신적으로 공부 단계가 없어요. 해가지고 여자 스님들도 게셰처럼 게셰마가 될 수 있도록 그 시험 과정을 공부 과정을 만들었어요.
4: 2013년 시험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게셰마 학위를 취득한 스님은 총 120명. 아비달마와 중간학, 인명학 등 티베트 불교의 핵심 5대 논서를 총 17년간 이수한 스님들에게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통과하는 사람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어떤 사람은 그 과정에서 환소하신 분도 있고 아프고 시험 공부를 못한 것도 있고 10명 중에서 1명 게셰마가 될 수 있다.
4: 인고의 시간과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게셰마 시험을 통과한 스님들은 교학적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물론 수행과 교육을 이끌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티베트 역사 속 수많은 여성 수행자가 있었고 선지식들이 있었기에 게셰마라는 학위가 여성 출가자들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일 거란 분석입니다.
5: 수인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타인들의 지도도 올바르게 불교에 맞게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 올해 게셰마 시험은 인도 다람살라의 게덴촐링 사원에서 오는 21일부터 시작되고 두 달간의 심사 이후 최종적으로 학위를 받게 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부산 붓다 선원이 BTN 붓다회와 영상 포교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붓다 선원은 어제 경내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전북 임실 미르감 명일스님이 마련한 후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명일 스님은 평소 거동이 불편한 불자와 스님들에게 방송이 신행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영상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부따선원주지 지현 스님은 영상 포교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BTN 불교TV가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지역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부따가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위한 복다림 영양식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부따 봉사단과 천지사, 한중우호동행협회, 유디 전주 효자치과 봉사자 40여 명은 지난 15일 전주 부따복지관에서 어르신 500여 명에게 영양식을 전했습니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무더위 속에 지치기 쉬운 날씨라며 오늘 정성껏 준비한 영양식을 보약 삼아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부따는 앞서 독거 저소득 주민이 많은 교동 낙수정 마을을 찾아 현장에서 영양식 50인분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7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AI 사용 관련 인터뷰 소식, 그리고 경남 창녕 관룡산 바위에 새겨진 9세기 신라시대 토지문서 발견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AI를 둘러싼 종단 안팎의 논란에 대해 AI는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활용하는 도구라며 불교적 관점에서 AI를 바라보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는 인류 문명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며 AI 자체를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 수행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며 AI를 통해 불교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개인이 지닌 업을 없애주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수행과 깨달음은 인간의 몫이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불교의 본질이란 의미를 시사했는데요. 반면 AI 활용 가능성엔 열린 태도를 보이며 포교와 전법, 경전 번역, 불교 교육, 상담,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남 창녕군 관룡산 바위에서 9세기 통일신라시대 사찰의 토지 소유와 관리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바위 비문 형태의 토지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이 비문엔 원종법사의 암자인 계신방에 속한 토지 내역과 함께 당시 농업기술의 변화를 보여주는 밭을 논으로 바꾼 정황, 그리고 이를 공인한 스님들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데요. 특히 오늘날 필지를 뜻하는 순우리말 뱀이의 가장 오래된 용례가 확인돼 학술적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통일신라 하대 사찰이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했는지, 또 그 소유권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했는지를 밝혀줄 핵심 자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당시 사찰이 토지 소유를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승려가 참여해 공적으로 인증하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큰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3: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버퍼 7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버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반갑습니다. 청량사 건강왕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늘 그러듯이 먼저 시를 갖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토마스 칼라에. 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있고 이제는 아직 지난 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1: 오늘의 정성을 쏟아.
0: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혼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을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오늘이 한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늘 오늘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오늘 이 순간을 살면서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에 있는 거나 계획을 짜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매이죠. 내가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좀 부족하다, 좀 모자란다 이럴 때는 우리 부모님 탓하거나 아니면 형제 탓하거나 아니면 이웃 탓하거나 더 나간다면 우리 사회 탓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뭐가 결핍된 것은 부모 탓이나 이렇게 사회 탓을 하면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 책임 회피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이 세상에서는 다 주는 게 없습니다. 뭐냐? 노력,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상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동물들을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입에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런데 인간은 어떤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좌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인간이든지 인생의 좌표를 갖다가는 설정해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없지요. 그러나 과정 환경이 또 자기가 생각하는 상태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망가뜨리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사에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은둔 청년들이 많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인생의 좌표를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누구한테 처음에는 누가 뭐 보여야 된다? 부모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잘 못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 나를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오늘이 얼만큼 중요한 날인지를 스스로 깨달아가는 사람은 느껴가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실 겁니다. 세수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만질 것입니다. 그럴 때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일상생활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그럴 때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많이도 말고 1분도 말고 10초만 내가 아침에 무슨 생각했었지? 생각을 일으켜보십시오. 그러면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감정에 휩쓸려가지 않는 나의 모습 그것이 세존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존중받는 세존의 모습입니다. 나는 늘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열심히 노력하는 누가 봐도 당신의 하루는 참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보내자 지냈으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찬탄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없고 훌륭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나를 훌륭하고 아름답고 하루를 충실히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진도 밝혀지게 되죠.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였다 하면은 곧 어긋나 버립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별심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 남성을 만나면, 아, 잘생겼네. 또 여성을 만난다도 해도, 아, 잘났다, 예쁘다, 이러잖아요. 남성은 잘났다. 여성을 보면 참 예쁘긴해. 몸매가 좋네. 이러잖아요. 남성을 보면서는 근육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야, 운동 잘해가지고 근육이 살아있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모두 다 분별심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분별심을 가지고 보니까 잘났다, 못났다, 근육맨이다, 빼빼다다, 이런 것이죠. 그런 차별을 떠나버리면은, 분별을 떠나버리면은, 그냥 그 자체로서 와줄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 참 노력하는 인생을 사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냐, 생각을 움직였다면 곧 어긋나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신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털끝만큼이라도 분별심을 일으키는 순간 하늘과 땅만큼 간격이 생긴다, 차별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아름다운 사람인데 어떻게 된다?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고함을 침으로써 나의 아름다운 점을 내가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상대에게 나의 못난 점을, 내 스스로가 보여줌으로써 나의 훌륭한 점을, 나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고 있다? 내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니고 전부 다 내가 나의 모습을 망가뜨려 가지고 당신네들은 와 나를 갖다 좋게 보지 않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망가뜨려 놓고 왜 타인을 탓하게 되십니까?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그거예요. 자신이 잘못해 놓고 나서 당신이 나한테 어떤 나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욕설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낼 수밖에 없잖아. 당신이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내가 고함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잘만 하는 수 있느냐? 잘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요새는 우리가 재물 시대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갖다 만나, 또 친구가 많다 보면은 뭐 한다? 사기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형님도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친구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했다 하더라. 주지 않아가지고. 그게 전부 다 그런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뭐 친구가 된다는 이름. 너 그런 행동을 왜 당신은 해요? 또 친구를 만나면 너는 왜 그런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니? 이렇게 할 때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 올라오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화내고 짜증내고 이래. 그러므로서 나의 좋은 점, 아름다운 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래 놓고는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좋은 모습,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네, 이런 좋은 사람이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진심을 어린 마음에서 나를 찬탄해 주고 세존으로 볼까요?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전부 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실수와 잘못을 만회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그리고 뭘로

만든다. 나를 세상에서 존중받는 세존으로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억을 할 때, 아, 그분은 참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내가 그분을 잘못 봤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분은 나에게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셨어. 근데 나는 그분의 그런 좋은 모습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나는 그분만큼 따라하지 못했어. 이렇게 나를 추모하는, 나를 기억해주는.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좋은 인상, 좋은 스승으로 남는 그런 분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생각을 움직였다면은 어긋나 버리느냐? 어긋나는 게 아니죠. 나의 좋은 생각과 합치되는 순간 나의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고 내가 나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내가 발견하는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으며 재어볼 수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형상이 없기 때문에 넓을 아까도 말씀드리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내가 한순간 내가 저 상대를 이해하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면은 모든 것이 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실망시켰어. 나를 갖다가는 아프게 했어. 이런 생각이 내 한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상대가를 이해하기보다는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힘이 있다면은 내가 그만한 파워가 있다면은 상대를 징벌해야 되는 꾸짖어야 된다는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를 않죠.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늘 상대를 이해하고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상대가 어떤 잘못을 해도 지금 이 실수가 이 잘못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다 저 결혼하셨으니까 알지만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또 연애하신 분 계신다면 연애할 때는 어땠습니까? 나의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전화를 한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사랑의 효과가 2년 간다 하더라고. 2년 동안은 눈이 조금 콩깍지에 끼어도 괜찮아. 2년 지나고 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콩깍지 끼었을 때 계속 나의 아름다운 점, 좋은 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끔은 뭘 보여줬다? 상대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어떤 연예인 부부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부인인데 그 부인은 꼭 남편보다 30분 먼저 일어난답니다. 자기가 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30분 늦게 잔대요. 30분 늦게 주무신대요. 신랑이 잠자고 나면 자기가 잔대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상대가 사랑하게 되면 뭡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존중하게 돼요. 무시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보고자 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침에 3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뭐 한다? 세수하고 뭐 하고 머리 따듬고 뭐 하고 그런 거. 깔끔한 모습. 그리고 기초 화장하겠죠. 기초 땅 해가지고 짠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나 남편의 얼굴에 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사랑스러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화내는 모습 보더면 언제나 아름다운 말을 하겠죠. 좋은 말 할 노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나는 과연 상대가 보고자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모습만을 보이려고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절대 마음은 허공같이 넓은 자세를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음 그대로가 부처님일 뿐이니 부처님과 중생이 새삼스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중생의 마음도 선택이고 부처님의 마음도 선택이고 나는 세존의 마음이다 하면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것이고 나는 지금 이런 이 상황이 어지러워 복잡해 나는 짜증나는 환경 상황이야 환경이야 이렇게 되면은 중생의 마음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그 막 그런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이해의 눈으로 왜? 나는 저 허공과 같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기 마음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이런 광경도 이런 상황도 이해 못하면 되겠어? 스스로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넓은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이잖아. 아름다운 사람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려고 넓은 마음 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넓어져요. 이 세상에 포용하지 못할 것도 없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도 버려야 될 것이 있느냐? 버려야 될 것이 없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꾸며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누가 꾸려간다? 남편이 꾸려간다? 부인이 따라간다? 자녀들이 꾸려간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십시오. 늘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경제력, 부부간 그러잖아요. 경제, 가정의 경제력 누가? 부인이한테 있을 때는, 저는 이제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래 돼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 하면은, 우리 부인입니다. 남편이 그럴 것이고. 또 남편에게 경제권이 있다면, 우리 집의 가장은 누굽니까? 물으면, 우리 남편이죠. 또 자녀들은, 너희 집의 주인은 누구야? 하면은, 우리 부모님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 뭐다? 역할이 나눠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엄마, 딸, 아들 이렇게 역할이 나눠질 뿐이지 그 함께 자기에게 주어지는 역할만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스님 이야기하면서 수처작주 입처계진화 했잖아요. 어느 상황에 있을 때 맞이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내가 이 순간 뭐다? 주인이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여러 상황을 갖다 맞이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주인으로서 어른으로서 갖춰야 될 상황 입장은 어떤 것이지 스스로를 갖다가는 하게 되면 언제서나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인생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자기의 훌륭한 점을 발견하는 그런 인격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생은 다만 모양에 집착해서 밖에서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점 잃게 되더라. 그렇죠.

행복은 누가 만들어낸다?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주면, 우리 내 친구인 너가 나를 갖다 어떻게 해주면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지금 미소가 또 올라와 미소가 띄어질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어디다 믿는다? 타인이 어떻게 해줌으로써 행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순간순간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주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끌고 뭐 운전할 수가 있는 주인이잖아요. 우리 자가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차를. 그럼 자가용은 누가 운전하면 내가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 육체도 뭐와 같다?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수는 누구다?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운전수를 순간순간 행복의 기준점이 두느냐, 불행의 기준점에다 기분을 운전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모양에 따라 집착해서 구함으로 구하는 걸수록 더 어떻게 된다? 잃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프랑스의 인상파를 대중에는 클로드 모네가 있습니다. 모네의 그림이 있습니다. 모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물체가 지닌 고유한 색은 없다. 색은 빛에 따라서 변화할 뿐이다. 나의 본래 면목, 본래 모습이 있을까요? 없어요. 본래 모습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내가 본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변해가고 있잖아요. 육체는. 본래 모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들 누구는 뭐 만나고 뭐 할 때 당신 어떤 사람이야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모습대로 일상생활 해나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유한 나의 모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네도 물체가 지닌 고유한 색은 없다네. 그러니까 색은 빛에 따라서 변화할 뿐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시점과 시간을 달리하여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그려 무수한 시리즈를 만들었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유명한 그림이 있답니다. 어떤 그림이냐? 루앙의 루앙 대성당이라는 성당을 그린 그림입니다. 모네는 수개월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드러나는 루앙 대성당의 모습을 몇 점이나 30점 이상 그렸답니다. 안개 낀 날, 흐린 날, 맑게 갠 날, 아침과 점심, 저녁 등 시간과 날씨, 햇빛의 양에 따라 루앙 대성당은 흰색, 황금색, 갈색, 푸른색, 오렌지색 등 다양한 이미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무수한 루앙 대성당의 모습 가운데 어느 것이 진정한 루앙 대성당의 본질일까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색의 색과 빛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의 특정한 모습만이 루앙 대성당 성당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물에는 고유한 색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네는 빛은 곧 색이다라고 하며 순간순간 빛에 따라 사물은 다른 색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나의 본 모습이 있느냐? 본 모습은 없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나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모습이 내가 아니냐? 그 다양한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다양한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루앙의

개성당의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색깔의 변화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햇빛의 변화에 따라서,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도, 본래 면목도, 양심도, 불성도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요. 저 하늘에, 푸른 하늘이 구름이 끼고 하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본래 하늘은 언제나 맑았어요. 나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참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통찰하게 느껴야 돼. 그러게 되면 내 마음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럴 수 있어. 화내가 짜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직접 본인이 체험하지 못하면,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은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미사 요구에 불과하고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정 스님이 많은 말, 좋은 말씀했지만 갔다 온 분들이 아유 법문 잘하세요 했지만은 나의 행동이 안 바뀌면 영험이 없는 거거든. 나를 좋은 점, 훌륭한 점을 날마다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거울을 보시면서, 세수하다 거울을 보시면서 꼭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나의 숨겨진 모습. 우리는 100년을 산다면 100년 동안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다양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귀를 닫고 눈을 감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 그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다면은 어떻게든지 세월이 지나고 몸이 다하더라도 바라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훌륭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철저히 믿어야 되거든. 철저히 믿어야 아름다운 행동, 좋은 행동,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행동을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한다?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차를 타고 왔는데 교통이 좀 가끔 보면 밀릴 때가 있잖아요. 너 만나러 간데 한 30분이면 충분해. 그래서 30분 놔두고, 진짜 안 막힌다면, 한 20분이면 충분히 가니까, 나는 지금 30분 전에 출발하니까 10분 정도 남으면 여유있게 가길 거야. 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차가 안 밀릴 때는 괜찮겠죠. 그러나 차가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분 정도? 30분이 아니라 40분? 50분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 우리가 만나면 그러잖아요. 친구 만나거나. 왜 늦었어? 하면 차 밀려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약속을 잡았든지 아니면 내가 약속을 잡았든지 몇 분에 만나려고 했다? 30분 뒤에 만나려. 30분 뒤에 그 시간에 1분이라도 아니면 제 시간에 딱 맞춰야 되는. 모든 세상의 일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30분 만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40분 전에는, 30분에 갈 수 있다면 한 50분 놔두고. 가서 또 미리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미리 도착했다면은 주위의 상황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구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위의 상황을 갖다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감각을 깨울 수 있는 시내라면은, 그리고 또 장사를 많이 하는 것이라면은 다양한 상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상군을

영업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점에서 한번 한 군데 들려가지고 상품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건물들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은, 건물을 세운다면은 그런 생활의 계획표, 나는 이런 건물로 이런 스타일로 한번 건물을 지어볼까?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면서다가 친구가 와, 나 빨리 왔네 하면 나는 그대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도착했어. 그럼 상대가 기분이 좋아지겠죠. 나를 기다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기다려지면서 되니까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줄 때 상대가 존중받는 느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자질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늘 나는 세상에서 존중받는 세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2: 스님입니다.
3: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4: 아, 예. 야, 튼실하네.
1: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4: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5: 지금 해가 지금.
4: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6: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7: BJ 정문 스님.
4: 그렇습니다.
7: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4: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꺾기 여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우리 남궁진 씨.

0: 달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1: 아, 맞죠, 맞죠. 아,
0: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2: 아, 사실 제가 그때
0: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 고객들 볼 때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1: 맞아요, 맞아요.
0: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1: 아우, 절대 없죠, 절대.
0: 감사하기도 하고.
1: 정말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요즘.
0: 아, 벌떡! 아, 벌떡! 아, 벌떡이지요.
1: 맞습니다. 벌떡이죠. 제가 힘들 때 맨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쭉 이야기 드릴 거는 그 생물학에서 가장 기본인 유전 현상. 유전 현상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DNA. 그 DNA가 세포 속에서 어떤 형태로 있는가, 그거부터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화면에 보시면 예. 여기 전형적으로 이제 염색체. 자, 보시면 이걸 이제 염색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염색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 옷감에 물감을 들이잖아요. 천에 물감을 들이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염색이라 그러죠. 염색을 하는 몸체. 예. 그래서 이게 자, 현미경으로 볼때딱 보일 수 있도록 염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그러면 자, 우리 인간의 세포에서 인간의 세포에 이렇게 있다면 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항상 그랬죠. 그럼 여기에 염색체가 있는데 지금도 요렇게 지금 뭐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염색체가 있어요. 바로 요거요. 이게 지금 요거요. 그러면 우리 세포가 하루 중에 항상 이런 형태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이거 핵만 그리면 핵 속에, 보통 때는 이게 막 이렇게 실로 풀려 있어요. 아, 그럼 이 실로 풀려 있을 때를 뭐라 부르느냐 하면 염색사라 불러요. 한자를 알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염색사는 이 사는 뭐냐면 실이란 말이에요. 실처럼 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면 90% 시간은 이렇게 실처럼 풀려 있어요. 아, 그러면 실처럼 풀려 있는데 어떤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 분열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렇게 쌍을 이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 그래서 요런 개가 요런 것이 몇개 있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23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나 하면 요렇게 뭐큰거두개 요렇게 붙어 있는 1번 상 쌍으로 돼 있습니다. 2번 상하고 23번째 상에 올때 요게 여자들 같으면 XX라 그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 조금 적고 요렇게 돼 있어요. 뭐 굳이 그러자면 예. 요거는 Y X. 여자 같은 경우는 두개다 크기 비슷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자는 XX. 요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걸 요렇게 된 형태를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하고 염색사를 구분하셔야 되고, 시간의 거의 90% 이상은, 시간의 대부분은 이 형태로 있어요. 염색사 형태로. 그러면 염색사 형태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23개 쌍이니까에 요 하나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두개 쌍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버지, 부. 아버지한테서 온 거고, 이쪽은 뭐. 이렇게 온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1번 염색체부터 23번 염색체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개 쌍. 그래서 인간은 23개. 예를 들면 침판지는 몇 개냐 하면 24개 쌍으로 돼 있어요. 우리보다 하나 더 많아요, 쌍이. 예.

그리고 그러면 요 하나는 이걸 풀면 이쪽에 다시 크게 그렸습니다. 이걸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짧은 팔, 이걸 긴 팔이라 불러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거 두 개, 이거하고 이거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를 요게 사실은 잘 보면 이 안에 이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감수 분열할 때나 이렇게 분열할 때 야들이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이를 부른 이름이 자매, 시스터, 자매 분체라 불러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염색체, 1번 염색체라 하면, 1번 염색체라 하면, 예. 이게 몇냐 하면 염기가 대략 1억 개가 넘어요. 1억 5천만 개인가? 만 BP라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데 조금 다뤘어요. 1억 5천만 개쯤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이렇게 펼치면 어떤 식으로 돼 있나 하면, 이렇게 실로 돼 있어요. 실인데, 이 실이 바로 DNA인데, 이 DNA들이 실패가 이렇게 있어요. 실패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데서 DNA가 이렇게 DNA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예. 네. 뭐 어떻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개인이 복잡하게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럼 몇 바퀴 감느냐? 몇 번 감느냐 하면 대략 1.6번, 1.2번은 아니요. 예. 네, 대략 1.65톤이라는데 한 번 감고 한 번 반 정도 이렇게 감는다는 거예요. 예, 네, 평균해서. 다 그렇게 감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요게 바로 DNA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펼쳐보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예.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예. 네. 이걸 DNA를 인출하려면 이 실패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나 있는 이런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DNA가 이렇게 한 번, 한 번 반 이렇게 감기고 또 이쪽에 와서 이렇게 감기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대충, 예, 뭐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끝이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럴 때 그러면 맨 처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시작. 요 끝, 이게 있다는 거예요. 실이. 예. 예. 그러면, 요런 실 토막이 몇 개가 되느냐 하면, 세포 속에. 자, 요거, 요런 쌍이, 이제 요거 잘 따라오시, 예. 요런 쌍이 몇 개 있느냐 하면, 요게 23개가 있어요. 그럼 요걸 먼저 분리하면, 요런 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이걸 다 분리하면, 요거 당,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딱 풀면 지금 이 전체 그랬는 거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듯이.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전체, 이 끝이 있는 이 전체가 하나를 풀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도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세포 속은 대부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이라면 이런 1번 풀어져가 2번. 자, 1번이 풀어지면, 자, 이게 23개인데, 이게 만약에 3번이라 합시다. 3번 염색체라면, 3번 염색체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 둘, 됐죠? 4번 염색체도 이렇게. 예, 23번 염색체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프줄처럼 생각하면 돼요. 당신은 근무줄이 아니고, 노프줄처럼 되어 있는데, 요 줄을, 요걸 하나를 확대해 보면, 이런 양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단백질은 실패. 실을 감는, 이게 실패인데, 이 단백질 이름이 히스톤이라 불러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인데,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생겼나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네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네 조각. 이렇게 디스크 형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름이 H2, 뭐 H3, 예. 그다음에 H4,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H1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단백질이요. 예. 그러면 DNA는 어떻게 관계 있나 하면 요렇게 관계 있어요. 요렇게. 그렇게 한 바퀴 반 정도, 한 바퀴 반 요렇게 관계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요기서 요 공간은 이 공간은 관계 있지 않잖아요. 요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요때는 요 DNA가 이중나순이 풀려요. 풀려갖고 요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중나순이 풀리는 이 구간에는 이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빨 이름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그럼 요 마주 보고 있는 이빨은, 예, 이거 뭐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죠. 그러면 티민,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됐죠. 그러면 자, 요걸 요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은 몇 개냐? 이 전체 각각은 몇 개가 되느냐 하면 23개 상이니까는 46개가 돼요. 예. 네. 46개 되는데 요거는 아버지 부에서 왔고 요거는 모에서 왔잖아요. 두개 결합했는데 요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동일한 위치에 요거의 아버지에서 온뭐 예를 들면 그 눈동자의 색깔이 파란 색깔이냐 뭐 까만 색깔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 색깔이 하얗냐 뭐 검었냐 이런 게다 유전자가 결정해 주는데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한테서 각각의 그 색깔을 피부 색깔이나 눈동자 색깔을 결정하는 것이 각각이 같은 위치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요두 개의 유전자에서 요 같은 위치에 있는 요 유전자를 부른 이름이 요걸 부른 이름이 예, 대립 유전자예요. 대립 유전자. 이 용어가 조금 혼선을 갖고 와요. 뭐 대립하니까네 뭐 반대의 성질을 띠고 뭐 싸우는 거냐, 마주 이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같은 위치에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대응하는 위치에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갖는 유전자가 아버지한테서 오는 부위, 요거, 엄마한테서 오는 부위, 요게, 요두 개의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걸 대립되는 위치. 이게 상반된다, 싸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위치가 동거분위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요걸 대립 유전자, 알레라 부릅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유전 형질. 엄마한테서 오고 아버지한테 오는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발현되는가는 우리가 맨델의 법칙을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매 분체 이렇게 됐고 대립 유전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염색체 하나당 유전자는 몇 개냐? 예, 1번 염색체가 가장 큽니다. 1번 염 그거 가장 적은 게 23번 염색체예요. 성염체라 그러죠? 그럼 1번 염색체는 염기가 대략 1억 5천만 개라는 말이 1억 5천만 bp란 말이 바로 요 말입니다. 예. 요거에 보시면 아데닌하고 티민하고 요게 한 세트잖아요. 그래서 BP란 말 씁니다. 요게 뭐냐면 베이스 페어란 말입니다. 베이스란 말이 뭐냐면 아데닌하면 아데닌이 오면 티민이 오고 아데닌이 오면 티민이 오고 구아닌이 오면 시토신 오고 이렇게 항상 같이 와요. 그럼 요두 개를 묶어서 부른 이름을 베이스 요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베이스라 불러요. 자,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염기라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뭐라 그러냐면 베이스 페어라 불러요. 페어. 그 BP라 불러요. 그리고 BP 개수를 왜 따져주느냐 하면 요 유전 정보는 딱 정해져 있죠. G가 오면 C가 오고 A가 오면 T가 오기 때문에 정보 관점에서는 하나만 카운트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원래 하나의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BP를 따져준다. 그 BP가 몇 개냐? 1번 염색체는 대략 1억 5천만 개다. 됐죠? 그래서 그 1억 5천만 개에서 유전자는 몇 개냐? 그럼 이렇게 감을 잡으면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름인데,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몇 개냐 하면요. 2만 4천 개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인간의 유전자는,

24,000개요. 대략. 예. 대략 24,000개고, 그러면 염색체에는 몇 개냐 하면 23개 상이잖아요. 그 1번부터 23번까지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염색체 상 하나당 유전자가 몇 개냐 하면 나눠주면 돼요. 대략 24,000 나누기 23을 하면 대략 염색체 1번부터 23번까지 대략 몇 개의 유전자가 있다는 걸 누구나 가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유전자 바로 23번 요 유전자는 요거는 뭐냐면 Y 염색체는 대략 5천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뭐가? BP가 베이스 페어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40개 요 이제 감을 잡았죠. 이게 지금 뭐 이게 몇 번 염색체라고 해 놨죠. 22번 염색체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면 몇 개냐 하면 4,800만 누클레타이드 쌍. 요게 바로 BP입니다. 예. 네. 요게 100만이잖아요. 100만이니까 800만 4,800만 개의 그 BP 쌍으로 돼 있어요. 22번이니까 조금 적습니다. 뒤로 가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번호 이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1번이 가장 커요. 23번이 가장 적어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사진을 보면. 됐죠? 그러면 22번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몇 개냐. 이제 그걸 알려면 요거에 요 정도 영역에 해당되는 유전자 개수가 40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근데 이 40개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40개 유전자를 번호부터 1번부터 이게 뭐 40번이라 합시다. 이게 흩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염색체가 유전자가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1번 있고 1번에서부터 뭐 한 20번까지 몰려 있고 그다음에 20번에서부터 40개 있다니까네. 40번까지가 이렇게 몰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통째로 전사를 하면 돼요. 요 두 개만 전사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를 들어주면 1000페이지 되는 책이 있는데 내가 카피하고 싶은 게 챕터 5에 5장에 다 있다면 1000페이지 중에 그 100페이지가 다 몰려 유전자가 몰려 있다면 그 100페이지만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복사하고 싶은 거 1000페이지 중에 100페이지가 흩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박테리아는 안 그래요. 박테리아는 뭐 그 포당을 찾아가는 그 뭐 유전자가 있다면 그쪽하고 그걸 오페론이라 부르는데 박테리아는 유전자들이 딱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로 처리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진핵세포, 우리 식물이나 동물로 오면서는 어떻게 된다면 유전자가 예를 듭니다.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유전자가 세포질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이 40개 유전자, 여기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유전자를 40개 중에 4개를 확대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 4개면 이 전체 8의 1%인 거예요. 4개를 확대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4개, 하나, 둘, 셋, 4개를 했죠. 그 중에 하나를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요거에서도 단백질을 만드는 자, 유전자라는 거는 유전자란 말은 뭐냐 하면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유전자란 말은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요, 정보. 그 정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요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가 바로 뭐냐 하면 베이스 페어로 되어 있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요게 있다면 요게 있으면 반드시 요거 뭐였냐면 티민 요렇게 되는 요게 정보예요. 예. 네. 그래서 왜 이게 정보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요거에 있는 요 세 개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아미노산 한 개를 결정해 줘요. 한 개를 결정해요. 지정해 줘요. 예, 네, 세 개가. 그럼 아미노산이 모아지면 단백질이 되죠.

자, 이제 명확해졌죠.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유전자로 불러요. 그러면 그 정보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에 베이스 페어라는 아데닌 관인 시토신 티민의 요 값들이 세 개 석 묶어 갖고 한 개 아미노산을 결정해 줘요. 그럼 아미노산 종류가 20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주면 그렇게 된 아미노산을 연결하면 단백질이 되니까네. 이 단백질이 결국은 바로 효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요거에 네 개의 유전자, 요게 하나가 유전자예요. 이제 유전자 실체를 봅니다. 근데 요거 하나에 뭐냐면 유전자를 볼 때는 항상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어디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요걸 확대해 보면 요거 또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 자, 이게 생명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이게 흩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 영역은, 이 영역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없느냐?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영역은 단백질을 지정해 주지 않아요. 단백질하고 관계없어요. 예, 네, 무관해요. 무관. 관계없어요. 단백질하고 관계없어. 정보가 관계없다는 거예요. 요것만, 요 진하게 생각하는 요것만 관계가 있어요. 요걸 바로 단백질을 지정해 줘요. 단백질. 단백질로 바뀌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요 부분은, 자, 이게 왜 헷갈리느냐 하면, 자, 요거는 단백질을 지정해 주고, 여기 있는 영역은 단백질 지정 안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쪽 부위도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있고, 이거 조금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그냥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생명공학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학문이냐면요. 여러분들 책에 문장이 있는데, 문장을 어디다 끌고, 아무데나 문장을 끊어 보세요. 그게 문장이 되는가?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문장을 한번 끊어 보세요. 나 사랑합니다 할 때 니에 끊을지, 사에 끊을지, 이게 랜덤하게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문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 생명체예요. 그런데 그거 끊는 방식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끊는 게 참 이게 중요한 비유예요. 그게 생명을 진화하는 동안에,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인간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걸 유전 정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랜덤하게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를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 활동은 의미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의미 있는 조합을 끄집어내느냐 이거예요. 그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네, 이게 노벨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스플라이싱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걸 인트론이라 불러요. 이 부분은 설모가 없어요, 일단. 이 부분은 제거를 해야 돼요. 전부 다. 한번 제거해 보세요. 이 부분 제거해야 되고, 이 부분 제거해야 되고, 이 부분 제거해야 되고, 이거 다 제거해야 돼요. 이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 하는데, 제가 이쪽 강의를 많이 해요. 아, 엄청 어려워요. 그 스플라이솜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주로 그 핵 속에 있는 카잘바디에서 만들어지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요. 예. 수십 종류의 단백질이 들어가고 뭐 엄청 복잡한 게 해갖고 요걸 잘라내는 기계가 만들어져요. 이걸 다 잘라내야 돼요. 됐죠? 잘라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유전자 있는 부분, 요 부분만 다 발췌를 해야 돼요. 요 부분만 처음부터 발췌를 해야 돼요. 예,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DNA가 아까 이랬잖아요.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 자, 두 개만 그리겠습니다. 반대로 DNA가 이 단백질에 한 바퀴 반 정도 감기고 이렇게 나오고 한 바퀴 간하고 뭐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속의 핵에 이게 몇 개나 있느냐 하면 한 1억 개 정도 있어요, 이게. 1억 개. 예. 요게 이제 요렇게 네 개로 돼 있어요. 요렇게. 히스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예.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열렸잖아요. 이 열린 쪽에, 열린 쪽에 이게 이중나선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열리면 여기 이빨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이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BP라 한다는 거예요. 자, 요 그림에서 그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좀 길게 열렸다 합시다. 이렇게 열리면 이쪽 위에 있던 이 아래에 있던 유전 종물은 동일해요. 예.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요거 두 개만이 유전 정보라면 요거 두 개만 빼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인트론. 요 부분은 액션. 예. 네. 그래서 요 부분은 단백질. 단백질로 가고 이 부분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내갖고 단백질인 부분만 다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야 돼요.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다르게 모형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요. 이쪽에서 자, 이 그림입니다. 단백질 만드는 부위가 요거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1번 이렇게 있어요. 자, 이따 합시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요 부분 있고, 요 부분은 인트론이요. 단백질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백질 만드는 부위만 딱 솎아내야 돼요. 요거 솎아내고, 요거 솎아내고, 요거 솎아내고, 요거 솎아내요. 요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요렇게 솎아내갖고, 요거끼리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끼리만 이렇게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요것만 결합을 해야 돼요. 요 부분만. 요걸, 요 과정을 뭐라 부르냐 하면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예, 네, 액션만. 액션만 모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플라이싱을 하는데 놀랍게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1번 모으고 2번 빼고 3번 모으고 4번, 1번, 3번, 4번 모아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1번 모으고 다 빼고 4번만 모아도 된다는 거예요. 1번하고 4번. 예. 이런 조합을 무수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하면, alternative splicing이라고 해요. 이걸 교본 splicing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방식이냐 하면요. 자, 그러면 이게, 이 하나가 뭐죠? 유전자예요. 자, 그러면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자, 요 3P를 드려. 요거에, 보시면, 자, 이게, 여기서 1번 액션, 이게 2번, 3번, 4번, 5번이라 합시다. 그럼 서플라이션 과정에서 1번만 빼내고, 그 다음에 3번만 빼내고, 그대로 2번, 3번 다 넣을 수도 있고, 랜덤하게 이거 하고 4번만 빼낼 수도 있고,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는 한 개. 유전자는 한 개였는데, 단백질은 몇 개가 나올 수 있나 하면 네다섯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유전자가 2만 4천 개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개냐 하면요. 16만 개도 넘어요. 요게 몇 년 전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기존에 그 옛날에,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는 학자들이 어떻게 믿었나 하면, 유전자가 한 개면 단백질이 한 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걸, 1효소, 1유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도그마가 깨진 거예요. 뭐냐면 유전자가 하나인데 단백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 과정이 바로 이 alternative splicing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귀에 달팽이관이 있어요. 예를 들게 달팽이관에 이제 림프액이 흐르고 이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쓰는 책이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판때기가 이렇게 있고 유모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고막에서 이제 공기 그 압축된 공기의 흐름이 이쪽에 액체를 흔들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 유모세포가 움찔움찔해요. 그러면 이 털이 휘어져 갖고 결국은 우리가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소리가 하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도레미파솔 한 음계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리를 듣는 단백질 하나를 만들어 갖고 그걸 올터너티브 스플래싱을 하면 심지어 어떤 자료를 보면요. 350개가 넘는 다른 음을 다 디텍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 하나, 유전자 하나를 갖고 예. 이 교본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수백 가지, 100개 정도 다른 살짝 다르니까네. 자, 우리 인간의 그 감각에서 살짝 다른 게 뭐겠어요? 음악에서 한번 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나서 살살살 바뀌잖아요. 착착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서 단백질 원본 하나에다가 조금씩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유전자 발현 단백질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처음 만들어진 단백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 세포질 속에서, 자, 여러 번 했죠. 이게 mRNA. 리보솜이 갖다 붙죠. 그렇다면 요 단백질이 이렇게 연결돼요. 아미노산이. 그럼 처음 만들어지는 요게 요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이요. 아미노엑시드. 그러면 이게 수백 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이렇게 된 걸, 자, 예를 들면 처음에 뭐 이렇게 선을 그립시다. 이게 이제 단백질이요. 초기에 이렇게 몇 개 되는 걸 펩타이드라 불러요. 긴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단백질, 이때 단백질이, 이 단백질이 효소가 되려면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백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막 이렇게 하다가 저것들끼리 이렇게 잡아당겨요. 요 전기를 띠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뭐죠? 아미노산이죠. 예. 네. 이 전부 다 아미노산들로 연결된 염주 같은데 서로가 덩어리 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덩어리 져갖고 이렇게 기본 유닛들을 만들어요. 기본 유닛들 만들 때 요쪽 잘 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요걸 부른 이름이 요걸 뭐라 부르냐면 알파 헬릭스. 헬릭스. 알파 헬릭스라 그래요. 알파 나선이라 불러요. 헬릭스. 요걸 뭐라 부르냐면 요게 요렇게 사실 병풍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걸 뭐냐면 베타 시트라 불러요. 이 베타 시트가 이제 입체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굳이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입체로 보면 이렇게 텐트를 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베타 시트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한 면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럼 햇볕이 이렇게 가면 이면에서 같이 이렇게 딱 동조해서 반사 햇빛이 들어온다 하면 햇빛이 들어온다 하면 이렇게 반사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비단이요. 오마이 사이언스. 비단이 굉장히 윤택하다, 윤기가 난다 그러잖아요. 비단 옷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드럽고 색깔이 아주 뭐랄까 이렇게 싹싹싹 바뀌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비단. 그 비단의 그 윤택한 색깔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비단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비단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베타 시트들이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갈 때 햇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게 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움직일 때마다 다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네. 놀랍죠? 여러분들, 비단 옷의 비밀이 베타 시트에 있습니다. 비단 옷의 비밀이.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알아놓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의류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이 단백질로 관계되는 거는 이 원리를 알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도 효소는 아닙니다. 요렇게 된 요걸 뭐라 하면 서버 모듈이라 불러요. 예. 네. 서버 모듈. 모듈이라 부르는데 이런 서브 모듈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느냐 하면 야들이 그 다음에 요걸 1차 요걸 2차라 그래요. 2차 단백질 요걸 1차 단백질을 불러요. 그 다음에 야가 3차 단백질쯤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브 모듈들이 이렇게 있고 뚝 떨어져가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래으로 이쪽에도 또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개 있을 때를 부르는 게 뭐라냐면 일양체라 불러요. 일양체. 예.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덩어리, 둘, 셋, 네개 있죠. 이런 경우는 사량체라 불러요. 사량체의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 우리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사량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단백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포가 있다면, 이런 단백질, 이게 이제 다 단백질이에요. 이게 이제 효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단백질이 세포에, 막에 박힐 수도 있고, 세포, 이제 핵이 이렇게 있다면, 세포질에 떠다닐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1차, 2차, 3차, 4차 있고, 2차까지도 제대로 효소작용을 못해요. 적어도 3차 이상이 돼야 효소작용을 해요. 네. 그러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 이쪽에 일양체 3개,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파 1 유니트, 뭐 알파 2 유니트, 베타 1 유니트, 베타 2 유니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 덩어리 전체가 바로 우리 적혈구에 산소를 나르는 효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네. 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 DNA를 요즘 다시 이렇게 봤더니 인간 DNA, 인간 DNA에서 놀라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요거에 DNA에 상당히 많은 부위가 우리 거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서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 인간 게놈의 대부분은 반복적인 비암호화 누클레타이드 서열로 되어 있다는데, 이 말은 간단히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보세요. 네트로바이러스, 뭐지? 바이러스가 심어준 유전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걸 다 조사했더니,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심어진 유전자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LINE. 예, 요 있잖아요. 요거. 요런 유전자인데 이게 얼마냐 하면 인간 게놈의 거의 40%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DNA, 우리 몸에 있는 DNA에 60억 개 염기쌍이 그 내용의 40% 이상이 어디서 왔다?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왔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자이크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생명은 모자이크입니다. 예, 모자이크를 말하시죠? 키메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주장할 게 없어요. 예, 이 생물학의 가장 그 깊이 있는 도구만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 레벨에 가면 거의 40억 년 생명 진화의 모든 흔적이 우리 세포 속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인간 게놈의 40%가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온 거예요. 주로 바이러스에서 온 거예요. 지난번에 그 발생 때 강의했잖아요. 싱틴이라는 그 우리가 그 뭡니까? 태반을 만들 때 들어가는 유전자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바이러스에서 왔다 그랬죠. 오마이 사이언스. 예. 그래서 우리는 모자이크예요. 생명은. 그러니까 대략 한 3억 개의 독립된 단백질이 그 카운트 한다면 이 속에 우리 세포 속, 핵 속에 있다는 거예요. CH3가 꼽혀 있는 이쪽 영역은 바로 잠금이 돼 버려요. 잠금, DNA가 잠겨져 버려요. 자물쇠를 채워버린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DNA에 이런 듯이 수백 군데 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백만. 잠근다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레벨을 하나 딱 붙이는데 그 레벨 분자가 CH3이요. 이게 바로 메테리잖아요.
메틸기라 부르는데 이 메틸을 DNA에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0: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1: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2: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1: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우리의 수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불탐현

때로는 소리와 언어로 거룩한 사업을 벌인다. 또 때로는 침묵으로 거룩한 사업을 벌인다. 이처럼 깨달은 사람의 손짓, 발짓 하나하나는 거룩한 사업 아닌 게 없다.

인생은 짧고 모두가 백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은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현자는 이 사실을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무한히고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소나무 애청자인 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너무나 신비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전화 상담하다 배를 잡고 웃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이거 소나무에 꼭 소개해야 되겠다. 그 강릉에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강원도 강릉에 살고 계시는 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지금 연세가 51살이라고 하세요. 51살. 네,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8살이래요. 예, 그러니까 늦둥이죠. 늦둥이.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에이, 아프지. 아유, 거짓. 눈에 넣어봐야 아프지. 예, 근데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을 정도로 이제 아주 예쁜 늦둥이 8살 딸이 있는데 요 딸이 몇 살이라고요?
1: 8살.
0: 소나무 광팬이래요. 제가 듣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8살짜리가 여자아이가 소나무 내용을 이해하냐 했더니 몰라요. 요새 방학이라고 맨날 동영상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8살짜리가.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하다. 아유, 애가 참 대견하다. 그래서 내 설법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가? 네.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얘기하는 게 진짜 좋은 강의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하여튼 8살짜리가 하루 종일 동영상 틀어놓고 그것만 보고 있대요. 그런데 이 딸이 이 딸과 관계된 신비한 이야기예요. 요 보살님께서 이제 늦게 임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태교를 할 때 약사 열애불 태교를 했대요. 무슨 열애불? 약사 열애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전생에서 넘어온 업보도 있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도 대부분 성격들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말 더럽게 안 듣는다 싶으면 뭘 잘못했구나? 그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태교가 중요하대요. 어르신들 말씀이. 그래서 약사열의 태부를 많이 했대요. 약사열의 불은 그 말 그대로 약사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약사 약 좀 사. 약사 열애불께서는 야광 이제 열애라고도 부르는데 이 약사 열애불의 특징은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중생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어떤 자비로운 부처님을 약사 열애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약사 열애불 태교를 열심히 했는데 약사열의 태교를 하는 것은 이제 염불을 했대요. 약사열의 불, 염불을 열심히 하셨는데 염불 태교를 잘 하셨는지 출산을 했을 때 순풍하고 나으셨대요. 어떻게 나으셨다? 순풍. 그래서 순산을 하셨대요. 당신 말로 순풍 났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당신 말씀이. 그래서 아주 이제 거의 통증 없이 순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대요. 딸이 2살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딸아이가 2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장례식 다 치르고 난 뒤에 꼭 밤 12시가 되면 몇 시가 되면?
1: 12시.
0: 밤 12시가 되면 새벽 2시까지 2시간 동안 애가 자지러듯이 운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애가 밤 몇 시가 되면? 12시가 되면 2시간 동안 애가 막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을.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살 때 이제 그런 현상을 겪고 이제 2년이 지난 뒤에 4살이 되었을 때 거의 매일마다 밤 12시가 되면 2시간 동안 새벽 2시까지 해가 막 우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셨대요. 근데 요새 인터넷 얼마나 좋아요. 이분도 이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많이 하고 정보를 얻으셨대요. 그때 우연히 천수경이라는 걸 만나게 됐대요. 천수경. 예,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외워야 할 경전이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의식에 쓰이기 때문에. 근데 천수경의 핵심이 신묘장구 대달안이에요. 무엇이라고요?
1: 신묘장구 대달안.
0: 이 신묘장구 대달안이의 원형이 되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현행 천수경의 뿌리가 되는 경전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달안이 경. 아, 길다. 길어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못 따라하겠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달안이 경. 또 해야 되나요? 라는 엄청나게 긴 제목의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을 이제 이것저것 편집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천수경이에요. 근데 그 너무 기니까 그냥 천수다라니경 할게요. 그 제목이 긴 천수다라니경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겪는 괴로움이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비방 같은 게 있어요. 비방, 비방집해서. 뭐 악몽을 꾸면 다란이를 몇 번 해오고 뭘 해라 라든가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라 라든가 뭐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면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라 이런 식의 어떤 비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밀교 경전이라고 해요. 밀교.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그 천수경을 우연히 발견하고 신묘장구 다란이를 이렇게 검색해 보다가 신묘장구 다라니의 뿌리가 되는 원형이 되는 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그 제목이 긴 그 다라니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렇게 비방이 적혀 있는 걸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색줄을 준비하고 무슨 줄?
1: 오색줄.
0: 예, 그 실인데 오색 다섯 가지 색깔로 돼 있는 다섯 가지 색깔의 오색줄을 준비하고 그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운 뒤에 그 오색줄을 아이의 목에다가 걸어주면 뭐 아이가 뭐 이렇게 보호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볼까? 그 아이가 막 2년 동안 계속 12시만 되면 우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색줄을 준비를 했대요. 뭐 다섯 가지 색깔 뭐 빨주 노초 파남보는 일곱 가지 색깔이구나 하여튼 다섯 가지 색깔에 이렇게 실을 준비한 뒤에 그 실 앞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신묘장구 대달안이를 24편을 외우고 24편을 외운 뒤에 그 줄을 아예 이렇게 목에 걸어줬대요. 그리고 안 울더래요. 그 자기도 너무 신기하더래요. 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걸어줘 놓고 그리고 애가 그 뒤로 울지를 않더래요. 그 누가 이 얘기 듣고 했는데 저는 효과 못 봤는데 이러면 또 어떡하나? 예? 근데 그분은 효과를 보셨대요. 그래서 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아이가 두 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네 살이 되었을 때 오색줄을 목에다 걸어주는 그런 이제 신비한 경험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신행생활을 꾸준히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여섯 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지금 애가 여덟 살이니까 아이가 여섯 살이었을 때 어느 날 요 보살님이 수구 성취 다라니경이라는 경전을 보게 됐대요. 수구 성취 다라니경. 예, 어차피 뭐 또 예, 또 잊어먹으실 건데 하여튼 기억 잘 해놓으세요. 예, 아니 꼭 물어보면 어버버버 이러시니까 예, 뭐 제 말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성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기억나세요? 예전에 금방 얘기해놓고 1분도 안 돼서 또 물어봤는데 멍하니 있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예, 예. 그때 화딱 지나서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제가. 자, 웃자고 한 말이고. 한번 물어볼까요? 무슨 다라니경?
1: 수구성취
0: 다라니경. 웬일이야? 예, 아주 좋아요. 예. 수구성취 다라니경이라는 팔만대장에 이렇게 그 조그만 다란이 주문 외우는 경전이 있어요. 그걸 우연히 보셨는데 그 다란이경이 이렇게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이

요 다란이를 외우면, 수구성취 다란이를 외우면 이 다란이를 읽기만 해도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이 다란이를 읽기만 해도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하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이 수구성취 다란이경의 제목에 한 글자만 귓가를 스치기만 해도 제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 다란이의 제목에 한 글자만이라도 귓가를 스치기만 하더라도 모든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죽은 뒤에 불국토에 태어나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을 만나 뵙고 모든 불보살님들이 깨달음의 수기를 내려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네. 좀 과하죠? 아니 무슨 제목에 한 글자만 읽어도 업장이 다 소멸되고 소원 성취를 다 이루고 죽은 뒤에 불국토에 태어나서 불보살님을 만나 뵙고 깨달음의 수기를 얻게 된다. 그럼 뭐하러 수행해? 그 한 글자만 보면 되지. 라고 이제 우리가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보살님이 보고, 와 진짜? 야 신기하다.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지금 제 얘기 듣고서도 속으로 아 좀 과하다. 뭐 제모 한 글자만 들어도 이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다란이다, 주문이다. 그래서 뭐 수구성취 다란이경 뭐 이렇게 있나 봐요. 그걸 이렇게 보신 뒤에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다란이를 외우게 되면 모든 업장이 소멸한다. 그 구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평소에 집에서 닭을 키우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손님 오면 손님 잣대할 때도 있고, 여름에는 또 복날에 잡아먹을 때도 있고, 어? 또 이제 맥주 땡길 때 맥주하고 치맥 치킨에 맥주 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닭을 좀 많이 잡았대요. 본의 아니게 불잔데도 닭을 많이 잡아서 그것도 살생의 업보잖아요. 항상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졌대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정도면 뭐하러 잡아 사먹지 내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착하신 거예요. 그분이 심성이 착하니까 닭을 잡더라, 어쩔 수 없이 닭을 잡을 때도 막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시니까 항상 그게 미안한 마음, 죄짓는 마음이 있었는데, 수구성취 다란이경에 요 제목에 한 글자만, 제목에 한 글자만 귓가를 스쳐도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제도 받을 수 있고 죽은 뒤에 극락세계 불국토에 극락왕생한다 이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거면 속눈썹치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좋으면 효과가 있든 없든 속눈썹치고 한번 읽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하다가 옆에서 놀고 있는 6살 딸아이가 딱 눈을 밟히면서, 한 글자만 귓가를 스쳐도 공덕이 있다는데 우리 딸아이 인연을 좀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애가 6살인데 한글을 좀 뗐나 봐요. 요새 애들 다들 이제 한 6살 돼도 동화책 줄줄 읽잖아요. 애야 일로 와봐. 뭐 그러니까 뭐 왜 엄마? 뭐 이랬겠죠? 엄마를 위해서 이것 좀 읽어줘 부탁을 했대요. 그 다란이를 주면서 엄마를 위해서 좀 읽어줘. 그 애가 이렇게 읽으면 아이가 그 다란이를 이 소리내서 읽은 공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를 위해서 좀 읽어줘 이랬대요. 그러니까 애가 읽었대요. 읽었는데 뭐 발음도 어렵고 뭐 뭔 뜻이는 뭐가 훈타타우타타타 막 이러니까 애가 몇 번 읽더니, 앞구저 딱 몇 번 읽더니 나 안 읽을래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애도 짜증 난 거죠. 이게 뭔 내용인가. 나 안 읽을래 하고 이렇게 안 읽었대요. 그러니까 앞에 몇 구절만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알겠어 하고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딱 읽고 딱 잤대요. 딸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아이가 옆에서 부시시 일어나더니, 엄마 나 꿈꿨어 이러는 거예요. 그 우리 동영상 보면 한때 유행하던 유행어 있잖아요. 나 귀신 꿈꿨어 그 있잖아요. 귀신 꿈꿨어 뭐 이거 예, 아시죠? 예, 아, 미안해요. 나 귀신 꿈꿨어 뭐 그거 뭐. 아, 근데 애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 부처님 꿈꿨어 이러더래요. 엄마 나 부처님 꿈꿨어. 그 엄마가 무슨 꿈 꿨어?
부처님 많이 봤어 이러더래요. 부처님 많이 봤어.

그래서 뭐 무슨 꿈 꿨는데 이러는데 애가 갑자기 근데 엄마 지장왕보살이 누구야 이러더래요. 몇 살짜리가? 6살짜리. 지장왕보살이 누구야 이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일반 불자들도 지장보살은 알아도 지장왕보살이라는 표현은 잘안 써요. 요거는 중국 대만 쪽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지장보살은 말 많이 들어봤어도 지장왕보살이란 말은 못 들어보셨죠? 애가 지장왕보살이 누구야? 이러더래요. 엄마가 깜짝 놀래서, 그 지장보살님이야? 지장보살님. 아니, 왜? 했더니 애가 꿈에서 지장보살님 손잡고 부처님 봤어 이러더래요. 꿈에서 지장보살님 손잡고 놀았어. 엄마가 깜짝 놀래서, 엄마도 놀라잖아요. 아침부터 이게 웬 소리야? 에? 그래서 딸한테 꼬치꼬치 물어봤대.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봐.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꿈에서 지장보살님이 자기 손을 잡고 빛이 가득한 세계에 자기를 데려갔대요. 빛이 가득한 세계에 들어갔는데 부처님도 엄청 많고 보살님도 엄청 많고 스님들도 엄청 많았어 이러더래요. 그 엄마가 계속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애가 하는 얘기가, 부처님도 많고 보살님도 많고 스님들도 많았는데 그중에 키가 큰 부처님이 한분 계셨는데 키가 큰 부처님만 혼자서 금색이었어 이러더래요. 혼자만 금색이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금색 있는 부처님을 가리키면서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가르쳐줬어 이러더래요. 아미타불이시다. 엄마도 놀래잖아요. 6살 아이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종이에 그려보라고. 엄마도 얼이 빠져가시고. 그러니까 애가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색칠하면서 그리면서 막 설명을 하더래요, 생생하게. 그러더니 금색칠을 해놓은 그림에다가 이게 아미타불이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황당해서 가만히 있다가, 근데 지장왕보살인 줄은 어떻게 알았어? 물어보니까 애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장왕보살이래 이러더라고. 자기가 지장왕보살. 뭐 그러니까 애가 알았겠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서, 그래? 그래서 거기 지장보살님하고 뭐 했는데? 하고 이렇게 계속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지장보살님이 빛이 가득한 세상에서 부처님, 보살님, 스님들 많은데 구경시켜주고 지장보살님 집에도 놀러 갔대요. 지장보살님이 집에 데려갔어 하면서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세밀하게 생생하게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자기 딸이지만 6살짜리 애가 할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장보살님 집에 손잡고 놀러 갔는데 다 보석이야. 집도 보석이고 울타리도 보석이고 연못도 보석이야 이러더래요. 야, 그리고 연못이 아주 맑은데 연못 안에는 보석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리고 연못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을 했는데 연못에 들어가니까 그 연못이 자기 몸에 맞춰서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떠졌다 커졌다를 자유자재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연못이 자유자재로 크기가 조절되더래요. 그러더니 애가 하는 얘기가, 근데 엄마가 이 얘기 듣고 순간 깜짝 놀란 게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런데 개도 있어. 지장보살님 집에 개집도 있고 개도 있어. 개집도 보석이고 개도 보석인데 개가 말을 해 이러더래. 개가 말을 해. 그래서 순간 요 보살님이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깨면서, 요 개꿈 아니야? 네, 그러셨대요. 당신도 맞으면 개가 있는데, 지장보살 집에 개가 있는데 개집도 보석이고 개도 보석인데 개가 말을 해. 개가 말을 하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개소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거 순간 이거 그래서 이제 딸한테 물어봤대요. 지장보살님 실제로 보니까 어때? 어떻게 생기셨어? 물어봤대요. 어떻게 생기셨어?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애한테, 지장보살님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많이 잘생겼어? 어, 잘생겼어. 그런데

온몸이 다 보석으로 된 옷을 입고 있어 이러더래요. 집도 보석이야, 울타리도 보석이야, 개집도 보석이야, 개도 보석이야. 네, 지장보살도 완전 온몸이 다 보석으로 된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리고 엄청 잘생겼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호기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애한테 남자야 여자야? 잘생겨. 남자야 여자야 하니까 애가 가만히 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데 잘생겼어 이러더래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데 잘생겼어. 근데 제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경전에 나와요. 보살님들은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 같은 분들은 남성과 여성을 초월하신 분이다. 남자의 몸으로 제도할 때는 남자의 몸으로 놔두시고 여자의 몸으로 제도할 때는 여자의 몸으로 놔두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모습을 보면 여자 여성스럽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관세음보살 그 불화 중에 보면 몸이나 얼굴은 여성스러운데 콧수염을 그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성과 여성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남성과 여성을 다 초월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애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지장보살이 남자야 여자야 하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데 잘생겼어.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꿈에서 뵈니까 어때? 지장보살님 어떠셨어? 하니까 애가 착해 이러더래. 엄청 착해. 아니 왜 착해? 나랑 놀아줬어 이러더래요. 엄청 착하고 자기랑 놀아줬다 해요. 애가 너무나 기발하지 않아요? 네. 그 엄마도 이제 놀란 거예요. 그 엄마도 이제 막 빠져드는 거예요. 6살 아이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애한테 이제 자기랑 놀아줘서 착하다고 했잖아요. 네. 지장보살이랑 뭐하고 놀았어? 하니까 지장보살님하고 지장보살하고 바닷가에 가서 김밥 먹었어 이러더래요. 김밥 먹었는데 바닷가가 한없이 넓은데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이제 투명하고 안에는 그 보석이 그냥 바다에 다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다 보석으로 돼 있나 봐. 그걸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리고 다 얘기를 한 뒤에 그 지장보살하고 김밥 먹으면서 놀고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도 봤대요. 그래서 대세지보살님은 스님들 뭘 가르쳐주고 있는 듯해서 뭐 바빴고 관세음보살님도 엄청 바빠 보이더래요. 그래서 대세지보살하고 관세음보살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인사 받아주시고 바쁘다고 그냥 휙 가셨대요. 그 마지막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났대요. 그 금색 몸으로 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서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한테 뭐 모라모라 얘기를 하셨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기억이 안 난대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너무 목소리가 부드러웠다고. 그리고 이게 아이가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아미타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운데 바람 같았어 이러더래요. 목소리가 바람 같았어. 바람처럼 너무나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6살짜리가 그런 표현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같았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장보살님하고 실컷 논 뒤에 지장보살이 7가지 색깔의 보석을 자기한테 줬대요. 7가지 색깔의 보석을 줬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7가지 보석을 하나로 딱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주셨대요. 그래서 7가지 보석을 하나로 딱 만들어서 선물로 주면서 나 바빠서 이제 가야 된다 이러더래요. 지장보살님 나 바빠서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왜요? 이랬대요. 아 6살 답잖아요. 나 바빠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왜요? 했더니 지장보살이 하는 말씀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 구하러 가야 된다 이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깨서 그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도 너무 놀래가지고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나중에 애가 짜증내더래요. 이제 그만하라고 애가 짜증을 내더래. 몇 살 때? 6살 때 그 일을. 그래서 요 보살님도 엄마 보살님도 이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6살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알고 대세지보살을 알고 아미타불을 알고.
그래서 아이

0: 자기가 했던 말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해봤대요. 막 검색을 하면서 아미타불, 뭐 불국토, 극락세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정토 삼부경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삼부경? 정토 삼부경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경전을 뜻해요. 그래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 세 가지를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거든요. 정토 삼부경을 검색해보고 그걸 이렇게 읽어보고 당신이 완전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꿈에서 보고 이야기한 거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이루어진 세계 막 뭐 이러면서 막 그 펼쳐지는 내용이 너무 비슷하고 흡사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인터넷으로 정토삼부경 찾아본 뒤에 엄마한테 뻥 쳐야지 이랬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처님 경전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은 꿈을 꿨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친정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서 친정 어머니도 감동받으시고 지금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다가 소나무에서 그 광우스님 소나무에서 그 불자들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가피 받은 이야기들을 다 보고 나서 용기가 생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님, 그런데 그 개꿈에서 좀 걸립니다. 아니, 지장보살님 집에 개가 있다는 거에서 그리고 개가 말을 한다는 거에서 그게 하나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걸리셨나 봐요. 근데 저는 순간 짚히는 게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지장보살 집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1300년 전에 김교각 스님이라고 하셨어요. 중국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김교각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신라의 왕자였어요. 신라의 왕자였다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당나라로 넘어옵니다. 중국 당나라로 넘어와서 구화산이라는 곳에 무슨 산?
1: 구화산이라는
0: 곳에 지장신앙, 지장보살의 지장신앙을 세상에 널리 펼치면서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십니다. 그래서 김교각 스님의 구화산을 지장성지라고 부르고요. 중국에서. 그리고 이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의 화신이라고 해서 김지장스님이라고도 불려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더 유명한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김교각 스님이 신라에서 당나라로 넘어오실 때 하얀살 삽살개 한 마리를 데려오셨대요. 하얀살 삽살개를 데려와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당나라 땅을 만행을 하실 때 항상 옆에 누가 있었다? 삽살개가 있었대요. 그 지장보살님의 집에 개가 있다는 게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지장보살의 화신이라는 김교각 스님, 김지장 스님이 항상 삽살개, 개를 데리고 다니셨다. 그분이 막 소름 끼쳐 하시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다고. 너무나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애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이름 이제 예, 우리 이름이 지훈이에요. 지훈이. 지훈이하고 통화했는데 막 웃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아, 그래. 뭐 너무 반갑다고. 그 이렇게 이제 잘 얘기를 하고 나중에 또 어머니한테 보살님 이 따님이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아이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꿈꾸기 힘들잖아요. 전생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은 아이 같으니까 잘 키우세요. 그리고 제가 혹시 출가시킬 생각 없으세요? 이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나중에 한번 강릉 가서 만나보려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불교설화에 대한 막 1000년 전, 50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지어진 불교설화 집을 보면요. 스님이나 머리 깎은 스님이나 재가인들 중에 기도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불국토나 극락세계를 이렇게 유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비몽사몽에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불

0: 고국토를 구경하고 돌아온 이야기라든가 사람이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숨이 끊겼는데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숨이 끊긴 뒤에 이렇게 부처님 보살님이 계신 불보살님 불국토를 구경하고 난 뒤에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백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에이 뻥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에이 이거 다 뭐 전설의 고향이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거든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불교설화에 꿈에서 불보살님을 만나고 유람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실제로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글로 남겼던 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고 지금도 그 지훈이라는 아이처럼 잠자기 전에 그 수구성취 다라니 네. 그것도 전부 다 읽었어요? 아니요. 앞에 몇 구절만 읽었잖아요. 네. 앞에 몇 구절 읽고 나 안 해 이랬는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놀라운 거는 6살짜리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6살짜리가 네. 너무나 경전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불국토의 세계를 꿈에서 본 그대로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보살님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길 항상 눈앞에 있대요. 항상 우리 눈앞에 불법의 세계와 불국토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업장이 두꺼워서 못 보는 거래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염불을 많이 하셔서 식, 이 업식이 아주 맑아지게 되면 자기 눈앞에 항상 아 불보살님이 우리 눈앞에 항상 계셨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한번 열심히 염불하고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국토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부처님의 경전은 한치도 거짓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죠?
1: 예.
0: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법에는 이렇게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이 이렇게 꾸준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우리 그 8살 된 이 아이가 6살 때 꿈에서 지장보살님 손을 잡고 불국토를 이렇게 한 바퀴 구경하고 왔잖아요.
1: 네.
0: 실제로 옛날부터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에 대한 영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중에 또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해일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해일사, 해자가 지혜 해자예요.
1: 네.
0: 지혜 해자, 해일사라는 절에 법상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법상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37살에 출가를 하셨대요.
1: 네.
0: 몇 살에 출가하셨다고요? 37살. 예, 37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37살에 출가하시기 전에 평소에 그 부잣집이라서 놀고 먹으면서 활을 쏘면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셨대요.
1: 네.
0: 활을 쏘면서 사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제 항상 이제 사냥을 다니다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이제 활을 쏘면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저기 숲에 나무 밑에서 뭔가 빛이 보이더래요.
1: 네.
0: 뭔가 이렇게 싹 빛이 보여가지고 저 빛이 뭐지?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그 빛 있는데 가보니까 빛은 사라지고 한 30cm 한문을 치면 한자 뭐 한자, 두자, 석자 이러잖아요.
1: 네.
0: 한자가 약 30cm 정도 된대요.
1: 네.
0: 한자 30cm 정도로 보이는 그 이렇게 약 이렇게 다 썩어서 문드러진 나무 토막이 있더래요.
1: 와.
0: 예, 30cm의 나무 토막이 있는데 뭔가 그에 뭔가 좀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더래요.
1: 네.
0: 그 나 썩어빠진 나무 토막이지만 뭔가 영험이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조금 희한한 나무다 해서 품에다 안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집에다 이렇게 뒀답니다. 그 며칠 후에 어느 날 또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홀로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고 하고 이제 막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호랑이가 막 덤빌려는 찰나에 어느 스님이 갑자기 자기 앞에 딱 가로막더니 호랑이한테 호통을 치더래요. 옛게 이러면서. 그래서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응 하다가 쌤이 나타나서 예끼 하니까 호랑이가 펄쩍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스님이 그 이제 법상 스님을 네. 이제 출가하기 전에 그 사냥꾼이었을 때 그걸 다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아 스님 누구신데 이렇게 호랑이에게서 저를 구해주십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지장보살이다. 나는 지장보살인데 그대 조상님이 그대 조상이 되는 사람이 지장보살을

수행을 했었다. 그러다가 그 절이 퇴락하고 퇴락한 절에서 이렇게 깎아서 조상해 놓은 지장보살상도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썩고 사라져서 나무 토막만 남았는데 그때 지장보살상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면서 썩어서 남은 그 나무 토막에 자네가 며칠 전에 가져간 내 몸뚱아리다. 내 몸뚱아리인데 그대의 조상이 절을 짓고 지장보살 불상을 조성했던 그 인연 공덕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그대를 도와주게 된 것이다. 이것도 다 인연법이다 하면서 호련이 싹 사라지시더래요. 그리고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호랑이는 이미 없고 말은 옆에서 풀 뜯어먹고 있고 자기는 이제 넘어져가지고 정신을 잠깐 잃었던 거예요. 신기하다고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호랑이를 만나서 넘어져서 그 지장보살 노스님 꿈을 꿨던 그 자리가 며칠 전에 빛이 나가지고 그 나무 토막을 가져갔던 그 자리였던 거예요. 거기가 절터였던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다 지장보살님의 갚이고 은혜다. 내가 은혜를 갚지 않으면 내 사람이 아니다. 내 평생도록 내가 사냥을 즐겨 하면서 두 손에다 피를 묻혔는데 이제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장보살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 해가지고 37살 늦은 나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자기가 그 조상님이 절을 지었던 그터 있잖아요. 자기가 나무 토막을 발견했던 그 터를 사들여 가지고 전 재산을 바쳐서 절을 만들게 됩니다. 그절 이름이 해일사예요. 해일사. 그래서 해일사 이 스님께서 이제 연세가 70이 넘어서 80이 되도록 평생을 지장염불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지장신앙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드셔서 호련이 이렇게 지장보살 염불을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지장보살이 딱 나타나셨대요. 지장보살이 비몽사몽에 딱 나타나더니 이제 곧 그대는 숨을 멈추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가 평생도록 지장염불을 한 공덕에 의해서 평생도록 불법을 잘 닦은 공덕에 의해서 죽은 뒤에 도솔천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도솔천은 이제 하늘 위에 하늘 세계예요. 도솔천에 태어났다가 먼 미래 세상에 미륵부처님 다 들어보셨죠? 미륵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대도 다시 미륵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다시 태어나 미륵부처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상스님 뭐라고 하면 싫어요 이랬대요. 하늘 세계 태어나면 너무 쾌락이 가득해서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전 천상 세계에 있는 건 싫습니다. 차라리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 극락 세계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니 뜻이 그러하다면 지금부터 하루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해라.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하루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죽은 뒤에 극락세계 태어날 것이다 하면서 지장보살의 호련이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합니다. 그거 하루 밤낮이 딱 지나고 나서 수많은 스님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꿈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무상하니 열심히 염불해서 극락세계 왕생하십시오 하면서 딱 합장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을 염불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딱 끊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부처님과 관계되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께서도 항상 믿음을 가지시고 잘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불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누가 지은 업보이다? 내가 지은 업보이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닦아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께서 오랫동안 지장 기도를 해오셨는데
30년 동안 얼굴에 아토피가 있으셨대요.

0: 얼굴에 아토피가 있고 건선이 너무 심해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답니다. 근데 지긍정성으로 지장 기도를 했는데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으면서 10년이 지났대요. 10년 동안 한결같이 지장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지장 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더니 예, 좀 보자 하면서 바늘로 침으로 자기 아토피와 건선이 있는 얼굴에 침 마침을 막 꽂아주더래요. 네. 얼굴에서 피가 철철 흐르더래요. 근데 지장보살이 막 침을 꼽더니 야야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대빵 큰 바늘을 가져오더래요. 대빵 큰 바늘을 가져와서 얼굴에다 쑤셔 넣는데 뺨하고 얼굴이 완전히 관통할 정도였대요. 푹 쑤시는데 순간 너무 아파서 악 소리를 내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그리고 그때 동틀 때였대요. 얼마나 꿈에서도 아팠는지 악 하면서 깼는데 그날 이후로 아토피가 나아버렸대요. 지장 기도를 10년을 한결같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을 짓고 그리고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그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보살은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인연 맺은 화엄경의 내용은 이세간품이 되겠습니다. 이 소중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이 인연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세간품은 그러면은 화엄경 가운데 어느 부분의 이 법문이신가? 워낙 이제 큰 경전이라 한번 과목을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경문을 문분이사하리니 첫째는 거가걸락생신분이요 두 번째는 수인계가생해분이요 세 번째는 탁법진수성행분이요 네 번째는 의인증입성덕분이라 이렇게 화엄경을 크게 네 과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네 과목 가운데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인연 맺은 이세간품은 세 번째 탁법진수 성행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법에 의탁해서 정진에 나아가서 행법을 이루게 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법상에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수행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가걸락생신문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든지 여러 부처님들은 이러이러한 인연들을 통해서 성불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의 실천 수행에 대해서 믿음을 해야 된다 해서 신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인계가생해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집을 지려면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 땅은 어떤 땅이 좋고 건물을 지으려면은 재료는 어떤 게 들어가고 그 재료를 잘 이용해서 지으려면은 이제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설계도가 나와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인계가생해분에서는 또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법상에 의지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신해 행에 대한 법문인데요. 이 행에 대한 법문은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해서 그 선명도를 높여서 이제 설계도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해서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의인증입 성덕부는 바로 입법계품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엄경 얘기할 때 흔히 7처 9회 39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 그런 틀에서 봤을 때 이세간품은 제8회

본문이 되고요. 그리고 8회 본문인데 이제 보광명전에서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그런 법회입니다. 그래서 이 제3회 보광명전 법회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이 이세간 품을 설할 때 3매가 이루어지는데 3매는 법화 불화 장엄 3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보혜보살이라는 분이 200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200가지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이걸 2000가지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가지로 질문을 하고 2000가지로 답을 하다 보니까 80권 화엄경 가운데 4권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 자체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간추려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품 이름이 이세간 품인데 여일이자 떠날이자 이 느낌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느냐 예수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너다 하는 이게 통도사 할 때 도자 있죠. 그래 도의 의미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능하면은 선명해져야 되니까요. 내가 실제 수행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선명도가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어감으로 접근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 내용을 내 것처럼 내 몸의 일부처럼 이렇게 좀 쉽게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경계에 자제하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더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이제 바로 밑에 서분에 보면은 삼종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삼종세간은 기세간, 그 다음에 지정각세간, 그 다음에 중생세간 이 세 가지를 삼종세간이라고 하는데 그 삼종세간에 자제하게 좀 다니면서 이 장애 없이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교학을 할 때는 이제 이 품이 올 때마다 이 품이 왜 오게 됐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품이 온 뜻. 이걸 이제 이세간 품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탁법 진수 성행분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탁법 진수 성행분에 이 이세간 품이 온 뜻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앞에 제2부는 인행을 닦고 과덕에 개합하는 이해를 생겨나게 했는데 이 부분은 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법상의 기준해 가지고 하나하나 각 단계 단계마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제3부는 법에 의탁해서 수행에 나아가서 행법을 완성하는 부분이니 이는 이해에 의지하여 행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탁법진수성행부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7처 9회 가운데 제8회 법문에 해당된다 했죠.

그래서 제8회 보광령전 법회가 온 뜻은 앞에 7회 두 번째 보광령전 법회는 인행이 원만하고 과덕이 만족함에 이르러서는 이해가 생겨나는 끝이요. 이번 제8회는 바로 수행하는 부분이니 세상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하는 까닭에 이해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청량진관 스님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세상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 그걸 이제 처염상정 이렇게 얘기하죠.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치를 설명해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세간품이 온 뜻은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앞에 제37 열의 출연품은 출연의 과덕이 뛰어나고 지금의 제8의 이 세간품은 저 열의 출연에 의지해서 행법을 시작함이 원흉함을 밝히려는 것으로 열의 출연품이 다음에 온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법문하신 내용이 열의 출연품이었는데 열의께서 출연해서 가피를 흠뻑 주시고 그 가피에 우리가 느낌이 있는 것하고 그런 느낌이 없는 것하고 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피 이렇게 좀 많이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가피가 최고 좋을까요? 어떤 가피? 부처님께 나는 꼭 이 가피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이 한순간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급박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일으켜야 되느냐. 그런데 검증되지 않고 또 이 새콤한 맛에 그런 일에 우리가 느낌이 오면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안목으로 부처님께서 증명하신 것으로 이렇게 원을 세우고 실천 덕목을 삼고 정진해 나아가면은 중간에 곤란한 일이 안 생기는데 책임지지 못할 사람이 얘기한 것을 그럴듯하다 해가지고 쫓아가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세간품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분에 보면은 삼종세간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세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때 세존이 마갈제국 아라냐법 보리도량의 보광명전에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다. 지금 제가 설법 전에 법단에 올라있는 모습하고 같죠. 이게 이제 기세간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지정각세간은 또 어떤 느낌의 세간이냐 하게 되면은 정각을 이룬 부처님의 세계인데 그 부처님의 세계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묘하게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니 두 가지 행을 영원히 끊었으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여 부처에 머무는 데 머무르고 부처의 평등함을 얻어 막힘이 없는 곳에 이르며 움직일 수 없는 법을 행함이 걸림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데 서서 새 세상을 두루 보며 몸은 모든 국토에 항상 가득하고 지혜는 온갖 법을 밝게 통달하였으며 모든 행을 분명히 알고
모든 의심을 끊었으며 측량할 수 없는 몸과 모든 보살에 구하는 지혜로 부처의 둘이 없는 구경의 저 언덕에 이르며 열애의 평등한 해탈을 갖추고 복판과 언저리가 없는 부처의 평등한 곳을 증득하였으므로 법계를 다하며 허공계와 같았다. 이게 이제 지정각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게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 이 세계와 세 번째가 이제 중생세간인데요. 그럼 중생세간은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귀타 세계에 티끌수 보살 마살과 함께 계셨으니 모두 한 생에 안욕따라 삼막선 모리를 이룰 이들이라 각각 다른 지방에 각가지 국토로부터 와서 모이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한 1,000명 가까운 불자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무수하게 많은 다른 타방 부처님 세계에서도 함께 오셔서 이 법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패 많이 이렇게 모셨죠. 10만에 가까운 많은 위패를 모시고 이렇게 화엄 법회를 하는데 이분들도 다 지금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법문을 함께 듣고 있고 그래서 이 중생세간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보살의 방편과 지혜를 갖추었으니 이른바 일체 중생을 잘 관찰하고 방편의 힘으로 그를 조복시켜 보살의 법에 머물게 하며 일체 세계를 잘 관찰하고 방편의 힘으로 두루 나아가며 열반의 경계를 잘 관찰하여 생각하고 요량하며 모든 부질없는 말과 분별을 아주 떠나서 묘한 행을 닦아 간단함이 없으며 일체 중생을 잘 거두어주고 한량없는 방편에 잘 들어가며 중생들이 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업과 과보를 깨뜨리지 아니하며 중생들의 마음과 여러 근과 경계와 방편이 각가지로 차별함을 잘 알며 새 세상의 불법을 잘 받들어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에게 말하며 세간 출세간에 한량없는 법에 잘 머물러서 그 참됨을 알며 함이 있고 함이 없는 모든 법을 잘 관찰하여 둘이 아님을 알았었다. 잠깐 동안에 새 세상 부처님들의 가진 지혜를 모두 얻고 잠깐 잠깐마다 다 옳게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보이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내어 도를 이루게 하며 한 중생이 마음으로 반연하는 데서 모든 중생의 경계를 알며 열애의 온갖 지혜에 들어갔지만은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짓는 업은 지혜와 방편임으로 짓는 일이 없으며 낱낱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는 겁에 머물지만은 아승직업에도 만날 수 없으며 바른 법륜을 울려 중생을 조복시킴이 헛되지 아니하고 새 세상 부처님들의 청정한 행과 원을 모두 구족하였다.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 것은 모든 열애가 그지없는 겁 또한 말하여도 다 말할 수 없었다. 자, 여기 오늘 법회 참석한 불자님들은 이 모습하고 얼마만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 정도 경계는 내가 다 가능한 경계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화원법회에 매년 이렇게 이제 동기 딸

한 달은 내가 그 어떤 다른 일도 다 놓고 이 인연들을 통해서 내 안목을 수승하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시게 되면 머지않아서 다 이런 능력들을 구족한 불자들, 중생세간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지정각세간을 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조금 미진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삼종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내용이 유마경 안에 보면은 불국품이라고 있거든요. 그 불국품에 보면은 이제 사가모니 부처님이나 타방에 많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장엄한 불국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많은 보살들이 맞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라고 찬탄을 하는데 정작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사리불존자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국토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시여 여러 불보살님들이 장엄된 불국토를 그렇게 찬탄하시는데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리를 쭉 뻗더니 발가락으로 땅을 세 번을 꾹꾹 누르자 갑자기 대지가 육종 진동을 하고 불보살님이 찬탄한 것처럼 그렇게 장엄된 모습들이 쫙 펼쳐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뭔가 내 경계로 이해하고 쓰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경전의 말씀이고 현실적으로도 제가 어떻게 인연이 있어서 이제 가끔 교도소라고 하는 걸 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한번 들어갈 때마다 철커덕 철커덕 하는 문을 여러 개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이 있어서 들어가고 법회를 본다든지 일이 끝나고 나올 때는 또 안내하면서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은 바 업에 대한 과보가 끝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에서 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중생세간에서 열심히 정진을 해서 지정각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가장 적게 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무견 정상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수리는 성불하지 않은 분은 볼 수가 없다.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신통력이 있어서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그냥 실컷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리 올라가도 그 정수리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계는 어떠한 경계인가 이런 부분들을 교학적으로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세간 품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은 그러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각, 묘각 이러한 이제 지점차마다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십신위에 20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십주에 20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십행에 30가지 질문을 하고 십해양에 30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십지에 50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등각위에서 31가지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묘각위에서 19가지 질문을 하고 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00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누군가의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질문을 하려면 뭘 물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갈 때 마음은 내가 물어봐야지 하고 갔는데 앞에 딱 쓰게 되면은 까마득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뭔가? 그리고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생한품의 법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네 권의 내용을 하루 두 시간 가지고 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한글로 번역된 것도 많으니까 그걸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 내가 이 단계에서는 이걸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걸 보완하게 되면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이런 좀 기준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종세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세간품에 모인 대중들의 이름과 덕을 찬탄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보현보살, 보안보살, 보화보살, 보혜보살, 보견보살, 보광보살, 보관보살, 보조보살, 보당보살, 보각보살이니 이러한 열 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세계의 티끌수보살이 모두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하였으니 깊은 마음과 큰 소원을 다 원만하였고 모든 부처님의 세상에 출현하는 곳에는 다 나아가서 법륜 굴리기를 청하며 부처님들의 법륜을 잘 받자와 지니고 모든 부처님의 종자 성품을 끊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이 세상의 나심과 수기하는 차례와 이름과 국토와 옳게 깨달음을 이루심과 법륜 굴리심을 잘 알며 부처가 없는 세계에서 몸을 놔두어 부처를 이루며 모든 물든 중생들을 다 청정케 하며 모든 보살의 업과 장애를 능히 없애고 걸림없이 청정한 법계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이 회상에 모인 여러 대중들은 이런 능력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 그런데 열 분을 소개하는데 대표로 열 분을 소개하는데 넓을 보자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보살님들을 대표하는 다섯 분을 꼽으면 이제 대행 보현보살, 대지 문수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징들을 꼽죠. 그래서 신해행증 가운데 이 보현보살이 설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행에 대한 법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이 짜여지게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대중들이 다 이제 삼매에 드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데,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넓고 큰 삼매에 들었으니 이름이 불화장엄이요. 이 삼매에 들었을 때에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가 여섯 가지 18 모양으로 진동하며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듣지 못하는 이가 없었으며, 뒤에 그 삼매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삼매 자체가 이제 그 불화장엄 이런 삼매로 소개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화자는 꽃 화자의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공덕으로 장엄된 이런 장엄의 모습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원만히 하는 이런 방법들을 설명하는 그런 품이기 때문에 불화장엄이라는 삼매를 놔두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라든지 또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삼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지금까지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선명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또 흐릿했던 게 선명해지게 되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세간에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볼수 있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보혜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200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앞서서 이제 십신에는 이제 20가지의 그런 이제 질문을 했다. 그리고 10주에 20가지, 10행에 30가지, 10회향에 30가지, 10지에 50가지, 그 다음에 등각에 31가지, 묘각에 19가지. 그렇게 해서 총 200가지의 질문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혜보살이 대중이 모두 모인 줄 알고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바라건대 말씀하소서. 무엇이 보살 마살의 의지이며, 무엇이 신기한 생각이며, 무엇이 행이며, 무엇이 선지식이며, 무엇이 부지런히 정진함이며, 무엇이 마음의 편안함이며, 무엇이 중생을 성취함이며, 무엇이 계행이며, 무엇이 스스로 숙이받을 줄 아는 것입니까? 또한 무엇이 보살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열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중생의 마음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세계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겁에 들어감이며, 무엇이 저 세상을 말함이며, 무엇이 새 세상을 알미며, 무엇이 고달프지 않는 마음을 내미며, 무엇이 차별한 지혜이며, 무엇이 다란이이며, 무엇이 부처를 연설하미오니까. 또한 무엇이 보현의 마음을 내미며, 무엇이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무슨 연고로 큰 자비를 일으키며, 무엇이 보리심을 내는 인연이며, 무엇이 선지식에게 존중한 마음을 일으킴입니까? 무엇이 청정함이며, 무엇이 모든 바람일다이며, 무엇이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무엇이 증하여 아는 것이며, 무엇이 힘이며, 무엇이 평등이며, 무엇이 불법의 진실한 뜻입니까? 무엇이 법을 말함이며, 무엇이 진임이며, 무엇이 변제며, 무엇이 자유자재며, 무엇이 집착 없는 성품이며, 무엇이 평등한 마음이며, 무엇이 지혜를 내미며, 무엇이 변화오이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십신의 20가지, 그 다음에 십주의 20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200가지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을 마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도 법상에 맞는 질문을 하고, 근데 어떤 법문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법상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은 딱딱하다 그러거든요. 재미없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인과법문을 얘기하는 비중이 한 60% 70% 된다면은 20, 30%는 꼭 법상에 의지해서 이렇게 자주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 잣대가 생겨가지고요. 기준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은 무엇을 근거해서 나온 수행 방편이냐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체득해 나가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내가 몰랐을 때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어렵기만 했는데, 이런 사다리를 의지하고 또 도표를 의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고 실천해 가니까 흔들림 없이 나아갈 바를 정확히 알고 또 쓸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갖기에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화엄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의 이러한 내용들을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첫 번째 그물에 걸러지지 않는 중생은, 두 번째 수인계가생해분을 통해서 또 걸러내고, 그리고 또 탁법진수 성행분을 통해서 또 걸러내고, 의임증익 성덕분을 통해서 또 걸러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께서 노심초사하면서 한 중생이라도 불법 대해서 스스로를 자제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인연 맺어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는 화엄경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보현보살님의 2000가지 답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선택해서 써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음이 욕망에 빠져들지 않고 증오심에 흔들리지 않으며 선과 악을 초월한 사람. 그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으리니.

사람은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과보를 받는다. 착한 일 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비유하면 종자를 심는 것과 같으니 종자에 따라 그 과보 얻듯이 괴로움에 종자 심으면 나중에 저절로 받으리라.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향을 싼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영취산 부근에 바라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며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로 탁발을 가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이 있더라도 천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진리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직 출가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닦고 고요함을 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관찰해보면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생사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진실한 도를 행해야 한다. 그 마을의 바라문 이름명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름명의 스님들은 마을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집 처마에서 비를 피하던 부처님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빗대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마음이 새어나와 뚫린다.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비가 오더라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거두어 바르게 행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비가 그쳐 다시 길을 갈 때 헌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잎사귀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것은 향을 쌌던 잎사귀입니다. 비록 버려져 있지만 향기가 여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걸어가는데 끊어진 새끼줄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다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줄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 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줄인 듯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버타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재앙이 오는 법입니다. 마치 향을 쌓던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허물을 익혀서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게 한다. 착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기를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지혜가 늘고 선함을 익혀서 아름답고 청결한 행을 이루게 한다. 일흔 명의 스님들은 이 개송을 듣자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이 스님들은 나중에 번뇌가 다한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타로드 시즌2 부타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 부처님의 나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인생이, 일생이 이 나이 문제가 뭔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그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도는 뭐 역사적인 기록을 뚜렷하게 하는 나라의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지각 능력은 아주 뛰어나고 시간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를 소위 역사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역사에 약간 목을 매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그래서 공자의 뭐 춘추필법 뭐 하는 거 다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를 심판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동아시아적 관점이고요. 그래서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역사에다 박제해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거나 뭐 잘한 거를 다 이렇게 새겨버리면, 그래서 공자가 춘추를 쓰니까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어떻게 이름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에 이름을 안 남겨주면 야매로 이름을 남기는 걸 족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집안에서 뭐 역사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대단한 그런 분들은 뭐 극히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족보라고 보시면 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윤회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구체적 기록을 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고 꿈과 같은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낮고 공간에 대한 부분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은 있고, 부처님께서도 늘상 모든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한때에 뭐 바라나시에 계셨다, 사위국에 계셨다, 그러니까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다, 뭐 이런 식으로 장소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데, 한때라고 하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사실 중간 부분에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부터는 어디로 갈 거냐면, 부처님 72세 때로 넘어갈 거예요. 72세 때 그냥 공식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이 80을 사셨다고 가정했을 때 72세부터 또 이제 굉장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하시고 한참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전도라는 용어는 도를 전한다, 그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그 공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72세 기록 때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또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이 80을 사셨다면 왜 72세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견율 비바사 2권이라고 하는데 보면, 아사세 왕이 즉위하고 8년 뒤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8년 전에 아사세 왕이 즉위했다는 거고, 이거 굉장히 드문 기록들이에요.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연대고증을 이렇게 편차들을 맞춰가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성견주불비사 2권에 나오는 아사세 왕이 즉위하고 8년 뒤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아사세 왕이 즉위할 때를 부처님이 80세에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아사세 왕이 즉위했을 때는 72세 혹은 73세여야 됩니다. 이제 만으로 볼 거냐, 그냥 일반 나이로 볼 거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연대 추정이 가능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떻게 연대 추정하는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빈비사라 왕, 사리불 목건년, 이런 분들 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부처님보다 일찍 돌아가셔요.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도 부처님 72세 때 빈비사라 왕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 그럼 70대 중반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당나라 때 두보의 곡강시에 인생 70 고래이, 70을 사는 거는 고금에 드물다라고 나오는데, 2500년 전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느냐가 인간 수명을 길게 늘리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하수도가 분리되고 나서 왜 한국도 갑자기 평균 수명이 쫙 늘어나느냐? 그게 상하수도의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게 막 섞여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빗물을 사용하는 게 개울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물 사용하고, 이러면서 물이 안정이 안 된 것들을 싹 걷어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수명이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부처님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나이와 관련된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난타하고 나이 차이입니다. 이복 동생 난타하고 나이 차이. 이 부분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처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고, 그 다음에
이모라고 해야 되나, 뭐 양모라고 해야 되나, 뭐

뭐 모르겠는데 약간 헷갈리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애도 마하프라자 파티 대애도예요. 짧게 쓰기 위해서 대애도라고 쓸게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후처로 들어온 게 아니고 동시에 자매가 정반항에게 결혼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임신 기간이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동생과 나이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가 없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고 대애도가 후처로 들어왔으면 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같이 이렇게 결혼한 상황이라면 이런 거는 예전에 고대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자기 딸 둘을 동시에 시집 보내고 뭐 이런 기록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생각에서는 뭐 자매가 결혼을 한대라고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일부일처제 그다음에 뭐 종내혼 안 되는 거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부처님이 언제 출가를 하셨다고 나오냐면 19세에 출가했다, 29세에 출가했다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출가 연도가 저는 19세가 아마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29세면 왜 애가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에게 여인이 또 있어요. 왕실 사람이에요. 왕실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그래서 왜 애가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라우라는 부처님이 깨닫고 석가종 나라로 돌아오셨을 때 6살에서 7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가하시기 전에 태어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자, 봐봐. 그냥 들어봐. 19세에서 29세. 그 다음에 이쪽은 12년 동안 수행을 했고요. 6년 동안은 선생님들한테 배웠고,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자체 고행을 했어요. 여기는 6년 고행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35세 때 깨달음을 얻는 거고, 35세에 깨달음을 얻는 거고, 여기는 31세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9년 설법설, 여기는 45년 설법설이에요. 이건 남전 기록이고, 이건 북전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설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49년 설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언제 석가종 나라로 돌아온다라고 하냐면, 이해, 35, 그러니까 깨닫고 바로 직후에 왔다도 있고 깨닫고 몇년 있다가 왔다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깨닫고 직후에 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부처님이 31살에 12월에 깨달았으면 그 해에는 못 오셨을 거고 거기서 이제 바라나시 가서 교화를 하고 그 뒤에 오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32살이 되는 거예요. 오비구를 교화하려면 일단 바라나시부터 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해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 12월인데 바라나시까지 걸어가는데 15일에서 좀 늦게 갔으면 20일까지 걸렸을 겁니다. 걸어가야 되니까. 부다가야에서 그러면 32살. 여기는 36살이 되는 거예요. 36살. 이때 석가족 나라로 갔다라고 가정하고 이게 제일 빠른 경로예요. 제일 빠른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때 가셨을 때 난타가 몇 살이었느냐? 난타는 요 대애도의 아들인 난타는 이복동생 난타는 순다리 난타랑 결혼하기 직전이라고 나옵니다. 왕실의 결혼은 20세 이전에 이루어져요. 보통 17에서 19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19세면 늦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늦습니다. 그리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17세, 19세. 그리고 19세면 그건 늦은 결혼이에요. 그리고 왕실 결혼은 대부분 정략 결혼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이를 늦추지 않아요. 요즘 연애 결혼처럼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보고 보고 그다음에 요즘은 혼자서 결혼하기 때문에 1대1로만 결혼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가리는 거고 예전에 귀족이라든지 왕실 결혼 같은 경우는 결혼해 놓고 마음에 들면 또 들이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늦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근처쯤이 결혼 나이, 늦으면 이때쯤 최대로 늦춰야 이 나이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늦게 결혼하는 사람

분들도 있어. 그거는 가정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집안이 너무 비난해서 결혼을 못한 거지. 다 정년기는 여기입니다. 조선도. 그래서 우리가 이도량과 성춘향, 그걸 이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합치면 이도량과 성춘향 이성적인 거야. 그리고 28청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6세 대부분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 근처쯤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예. 네. 그래서 저 때쯤 이제 뭐 여자는 조금 한 16세나 뭐 15세 때도 가능했을 거고 남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았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뭐 이 정도쯤에서 움직였다라고 보면 크게 이상하지 않아. 그게 조선에서도.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를 17에서 19세로 보고 결혼하기 직전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부처님하고 나이 차이가 열 몇 살 차이가 나버려요. 열 몇 살 차이가 나.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제바달타하고도 나이 차이가 부처님이 한 23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바달타랑 뭐 충돌을 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20살 차이가 나면 서로 경쟁할 수 없습니다. 경쟁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바달타라고 나이 차이나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해드릴게요. 아나는 23에서 한 27살 정도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만 단독으로 저렇게 올라간 사촌보다도 압도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마 난타와의 사이에 한 두어 명이 더 있었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유아 사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이게 결속됐을 거다. 죽었을 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지 않으면 같은 아버지 형제인데 저렇게 차이가 나기는 쉽지가 않다. 십몇 년 차이가. 우리도 이렇게 보면 뭐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랬어요. 큰형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 열 몇 살씩 차이 나는 경우 있어. 근데 그거는 중간에 있는 거지.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못 났습니다. 이렇게 잘 안 돼.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요 분들이 계셨을 거다. 기록에는 안 남았지만 무언가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요 난타하고 나이 차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난타와 부처님의 이 나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그런 식으로밖에 합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인 그 마야 부인하고 대도의 나이 차이도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컸다면 동시에 결혼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대여섯 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대여섯 차이가 나. 근데 언니 기준으로 결혼해 버리면 나는 열 살밖에 안 돼. 그래서 그게 안 돼. 그래서 아마 한 많아봐야 한 3살 정도 차이가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같이 세트로 결혼한다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았던 분들은 빈비사라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사립을 못 건녀는 거의 동갑이었 거나 기껏해야 한 살 정도 터울해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같은 동네에 태어난 친구입니다. 평생 친구입니다. 그래서 끽해야 뭐 그 정도 차이고 아니면 동갑이었을 확률이 제일 크거든요. 사립을 묶었냐면 아사세 왕이 즉위할 때 빈비사라 왕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72세 때 아사세 왕이 즉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 72세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야. 한 3살만 더 놔도 75세요. 사립을 못 건져는 언제 돌아가시냐면 부처님 72세 때 부처님의 말년에 세 가지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72세 때 사건이 제바달타의 파승사라고 하는 거고 제바달타가 승단을 분연시키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던 사건이에요. 제바달타 파승사 사건. 다다음 시간 정도쯤에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석가족이 언젠지는 몰라요. 석가족이 멸망합니다. 석가족의 멸망. 비우리 왕에 의해서 죽어요. 비우리 왕에 의해서. 비우리 왕은 누구냐면 비우리는 비두다따.
비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코살라오 파사이광의 아들입니다. 파사이광 아들입니다. 아니 그냥 파사이광은 부처님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비우리 왕의 석가족이 죽어 멸망당해. 그냥 대충 것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 사건이 끝난 뒤에 사립을 묵건년이 열반하십니다. 사립을 묵건년의 열반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탑을 어떻게 만들으라라고 하는 건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리불은 부처님 사리불에게만 제2의 붓다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니었어도 머지않아서 깨달음을 얻었을 사람, 법장, 법의 장수, 최고, 리더 라고 하는 아주 극찬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72세 때 재발 사건이 나오고 그 뒤로 얼마가 지났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사건인 건 분명해. 석가족이 멸망을 하고 비우리 왕에서 그 다음에 사립을 묵건년이 돌아가셔. 그러면 요거를 한 2, 3년 터울만 잡아도 이거는 최소 부처님 76세 정도에는 벌어진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주변과 관련된 연대 고증들을 해보는 거예요.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80을 사셨다라고 나오는 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장암 유행경 같은 데 나옵니다. 열반경, 8종의 열반경, 소승열반경에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이가 이제 여든에 가깝다. 이러면서, 여든이다가 아니고 여든에 가깝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의지해서 가듯이 수레가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 수레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바퀴가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버금버금해요. 그거를 여기다 가죽끈 테를 들어. 더 잘 두르려면 여기다가 쇠테를 두르기도 해요. 근데 가죽끈을 테를 이렇게 둘러서 가듯이 내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나이가 많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80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나중에 대승경전 같은 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건 이제 뭐 대승인 얘기니까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법화경 같은 데 그렇게 나와요. 부처님 한 40년 뒤에 깨달음을 얻거나 한 40년 뒤쯤에 설법이다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부처님이 만약에 35 혹은 31살에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그 40하면 벌써 70이 넘어가는 계산이니까 그럼 80에 돌아가신 게 맞네. 내 나이가 80에 가깝다, 80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천수를 거의 다 누린 것 같아. 나 이제 다 된 것 같아. 충분히 살았어. 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중간에 부처님 생애가 어떻게 보면 저 코살라국 사위성의 교화까지 깨달음을 얻고 사위성 얘기까지 굉장히 잘 남아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뚝 끊어지고 뭐 중간에 몇 개가 쭉쭉 들어가고 근데 그 끊어진 범위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퍼즐이 남아있는 퍼즐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얘기들이 나와요. 72세 때 이야기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간이 너무 뜨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요 중간이 떠 있는 요 부분과 요 80을 진짜 80이 아니고 천수를 다 누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도 천수를 누렸다가 뭐냐면 100세 어떻게 보면 100세라는 게 진짜 요즘은 나이 100세라는 의미가 있지만 백수라고 하는 건 다 살았다. 충분히 살았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도전 가능한 숫자가 되는 바람에 조선시대 때는 백수를 산다. 야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된 거여서 백수를 살면 참 대단한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백수를 산다 그러면 도전?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권에 와 있죠, 지금은.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 80세가 실제로 숫자 80이라는 의미로도 될 수 있지만 해석이 충분히 사셨다, 천수를 누렸다는 의미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고 보셔요.
자, 빈비사라 왕이 나이가 더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72세 때 부처님, 그러니까 이게 아사세왕이 정변을 일으키는 그 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잘 남아 있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제바달타가 아사세왕한테 한 얘기예요. 당신의 부친은 지금 빈비사라 왕이에요. 빈비사라 왕이고, 빈비사라고 부처님이 72세인데 이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72세 이상이야. 플러스 알파. 이 사람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의 부친은 머리가 백발로 변하였음에도, 그러니까는 이미 나이는 있어. 백발이래, 백발. 그런데도 여인과의 유인을 좋아하고, 야, 70대 아니네. 물론 뭐 70대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요즘 70하고 옛날 70이 다르다니까. 그 다음에 종종의 음식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열심히 잘 드신다는 얘기야. 음식 욕심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대가 장성하였음에도, 쉽게 말해서, 아들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거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정도를 지칭하는 걸로, 20대 초를 지칭하는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장성했음에도 왕위를 물려주려 하지 않으니 안 죽어. 쉽게 말해서 안 죽어. 보위에 오를 날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변을 일으켜서 제깁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72세 플러스 알파면 기다려야지. 기다렸어야지. 저걸 정변을 일으킨다는 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는 게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리고 빈비사라 왕은 덕이 있고 나중에 빈비사라 왕을 아사세 왕이 죽이고 난 뒤에도 굉장한 번뇌를 이 양반이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해. 그리고 놀라운 기록.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아사세 왕인데 아사세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잖아. 더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그대가 장성했다는 걸 30으로 치자. 그냥 뭐 장성해서 한참 기다렸어. 그래서 30으로 쳐. 30 정도면 장성이라고 안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 이거는 확 간 겁니다. 그래서 30이라고 치고 지금은 30에 애들이 가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이 정도면 중년이에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사주 볼 때도 초년은 20이고 중년이 20부터 40이 중년이에요. 그 다음에 40에서 60이 말년이에요. 아니,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연대가. 아버지가 70 플러스 알파인데 자식이 30이 된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 그러면 자식 중에 또 하나를, 또 다른 자식을 보면 이게 늦자식일 수도 있잖아. 늦자식일 수도 있, 계속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식 중에서, 빈비사라왕의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게 무회왕자입니다. 네, 무회왕자가 나오는데 이 무회가 지바카 아버지예요. 지바카의 양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무회 바이샬리에, 인도의 바이샬리에 마가다국의 경쟁국가예요. 바이샬리의 암바팔리라고 하는 황진이 같은 굉장히 잘 나가는 여성이 남자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급 요정 정치하듯이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가, 예전에 우리 뭐 삼천각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요정이면서 뭐 정치에 약간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관여되는 공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도 빨려 나가고 뭐 문제들이 생기니까. 마가다우게 우리도 왕사성에 우리도 하나 만들어 보자. 그게 살라바티입니다. 살라바티라고 하는 아주 인물이 좋은 여성이었고, 암바팔리만은 못해요. 암바팔리가 재주가 기가 막혔는가 봐. 그리고 그러니까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수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바팔리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살라바티는 그보다는 못해. 그리고 많은 남자들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무회고, 아니 그 뭐야? 지박하고, 지박하를 그냥 애를 낳고 버리게 되는 거고, 그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 무회가 놀러 왔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놀러 왔다라고, 그런데 놀러 왔다라고 하면 약간 젊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이 먹어도 놀러 올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고

그 애를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바카가 번역하면 수명이에요. 버려졌는데 안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명이에요. 그래서 양자로 받아들인다. 라고 나오는데 이 무예와 관련돼서도 이 지바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생각보다 무예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 근데 무예가 아사세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거는 같아요.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지바카가 어느 정도 이상 돼서 의술을 배우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부처님하고 빈비사랑의 주치의가 돼요. 그러니까 무예는 생각보다 조금 아사세보다는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다라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무예가 형이고 그다음에 아사세보다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형이었던 것 같다라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누가 몇 살이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와요. 그런데 신생아를 데려다가 얘가 어느 정도 커서 부처님하고 빈비사랑의 주치의를 할 정도라면 연대에는 조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젊어서 성공을 하고 천재적이어도 그다음에 저기 이제 탁실나로 또 유학도 갔다 오고 저 양반이 지금 간다라 지역이에요. 그쩌로 유학도 갔다 오고 어쩌고저쩌고 이 지바카가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뭘 어떻게 한다라는 설정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무예가 더 나이가 많았던 아들로 보여. 그리고 이 아사세 엄마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위제의 부인입니다.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그 위제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위제의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에 아사세와 위제의 부인 관련된 얘기에 뭐가 나오냐면 빈비사랑은 나이가 있었지만 아주 영감은 아니었다. 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게 파승사라고 하는 게 근본 설일체유부 비나야 파승사라고 하는 걸 지금 줄여서 파승사라고만 적어놨는데 이 기록이 후대 기록이어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은 아니에요. 하지만 율장의 승단 분열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이 정도는 수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으면 기다렸어야지 굳이 정변을 일으킨다는 게 성공하면 왕이 되지만 실패할 부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아니 대국의 왕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내한테 돌아올 게 있는데 왕을 상대로 정변을 일으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리수를 감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십속률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십속률하고 비나야. 나오는 기록인데 이게 4대 광률의 중에 하나의 십속률이에요. 아사세가 모인 위제의 부인과 식사를 하는 중에 아들인 우타야 발타에 대한 사랑을 들은 애가 좀 어렸는가 봐. 아우 쟤를 이렇게 맞고 애를 이제 싸고 도는 거지. 그러니까 위제의가 어린 시절에 아사세가 손가락이 곪아서 여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는갑지, 풀에 뱉든지, 그래갖고 곪은 거야. 곪아서 괴로워하자 빈비사랑이 이를 입으로 빨아서 삼켰다. 네 아버지가 이걸 삼켜줬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아사세 왕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좀 바꾸게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빈비사랑, 아들이 아사세,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우타야 발타. 이게 별로 나이가 어린애야, 지금.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어린애야. 어린애고, 그 다음에 아사세. 아사세가, 얘가 어린애면 얘는 한 20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72 플러스 알파야.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저 정도 연세가 아니고 한 5, 60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맞으려면 근데 60만 돼도 제 생각에는 그냥 60만 돼도 옛날 같으면 그냥 기다리지. 저거를 정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보다 무예는 나이가 많고 얘보다 무예는 나이가 많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집의 가계도를 보면 대충 부처님의 연대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수 있고.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부처님 나이를 80으로 맞춰놓으니까 그 빈비사라 왕의 나이를 추정해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옆에 코살라구, 이거는 마가다국 이야기고 코살라 이야기예요. 코살라의 왕이 파사이광이에요. 파사이광은 부처님하고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왕은 부처님보다 연배가 좀 높은 분이고 파사이광은 동갑이에요. 동갑이야. 요 아들이 비두다따 비율이에요. 이게 석가족 출신의 어떻게 보면 반계에서 나온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정변을 일으켜요. 근데 정변을 일으켜서 결국 파사이광이 왕이 외출했을 때 아들이 성문을 닫아버리고 정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거든요. 비우리 왕이 그렇게 성공을 하고 결국 아버지가 어디로 가냐면 마가다국에 구원을 요청했는데 마가다국에서 됐어요를 시전합니다. 알바노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코살라국 사위성 성벽 앞에서 굶어 죽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이거는 약간 비극적인 기록이기도 해서 생각보다는 이게 남아있어. 부처님은 수명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8대 성지 중에 하나가 바이샬리가 수명 포기예요. 수명 포기. 예, 그래서 3개월 뒤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내기만 하면 일겁이라도 살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수명을 넘어서 버렸다. 라고 하는 게 불교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 지점이다더라. 라는 정도 이야기하면서 오늘 부처님의 나이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아난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탐욕을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깨달아야 하고 분노를 벗어나려면 진리에 눈을 떠야 한다. 사견에서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 하고 세상 일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짓을 자꾸 행하면 미움과 원한이 거기서 생긴다네.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대개 사람이 세상에 나면 그 입안에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붙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교과라든지 계몽적 교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싹 스테디셀러 같이 갈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위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수 있는 게 드라마 붓다가 줄수 있는 지금 현대 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온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따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출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따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다가 예전에 리틀 부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부터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부터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1: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1: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1: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방금 그 입정이 있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선명상식으로 한번 가볍게 입정을 한번 하고, 한번 맛보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명상식의 명상은 또 어떤 건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자세를 가장 편안하게 한번 취해 보실까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겠습니다. 네, 짧게.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시고요. 자, 심호흡을 하시면서 두 눈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감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으시고요. 천천히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쉬면서 몸을 느껴보시고 숨을 내쉬면서 내 몸을 느껴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호흡의 감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내 몸이 들숨으로 어떻게 양육되는지, 또 날숨으로 어떻게 내 몸이 이완되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계속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시면서 내 몸이 들숨에 의해 어떻게 양육되는지, 또 날숨에 의해 내 몸이 어떻게 이완되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네, 이제 호흡에 대한 주의를 부드럽게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온전히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의 경험 속에 고요하게 머물러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뭘 느끼시든지 그냥 그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느끼시면서 그냥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그냥 온전히 내 몸 안에 그냥 그대로 머무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심호흡, 천천히 깊이 숨을 한번 들이쉬시고 내쉬고, 준비되셨으면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뜨시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마침 방금 주피로, 지금 여기 명상 주발이 없어서 제가 부드럽게 주발 소리는 못 냈는데, 주피로 여러분이 입정을 전통적 방식으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그 우리가 보통 명상에서는 이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란 뭐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쭉 여행하다 이렇게 착륙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어때요? 그 유능한 경험 많은 조종사일수록 또 비행기도 좋아야겠죠. 착륙을 할 때 가장 흔들림이 적게 부드럽게 착륙하는. 그래서 영어로 소프트, 부드럽게 랜딩, 부드럽게 랜딩, 착륙한다 이런 의미로 소프트 랜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명상에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산만하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고 떠들다가 지금 여기로 이제 내가 이제 수행을 하고 또 법문을 듣거나 뭔가 본 수업을 하기 전에 입정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전통적 방식이 있고 자 현대적으로 요즘 명상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어떠셨어요? 어떤 분은 제가 말하는 게 계속 방해스러울 수도 있었고요. 습관적으로 난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라 뭐라 안내 명상이 나오니까. 근데 또 전혀 잘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처음에 절에 오거나 또는 절에 이런 법회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처음에 입문할 때는 그냥 주피소리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는 숨을 쉬도록 심호흡을 하게 하고 그리고 주위를 내면에 가서 또 내 몸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안내가 친절한 안내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익숙한 분들한테는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저게 내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데 익숙하냐에 따라서 낯설 수도 있고 오히려 굉장히 이 안내를 받아서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차이가 좀 있죠. 명상이란 이름이 붙었을 때는 이게 불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불자 말고 비불자나 무종교나 또는 이웃 종교들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이게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나 또 완전 초보잖아. 이런 모든 분들한테 열려 있는 아 선명창이 그런 명 아, 그런 뭔가 그런 분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런 분들에게 다 열려 있는 또 그런 분들에게조차 부처님의 법을 기반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거구나 요 정도 아, 생각하시고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안내 들으셨듯이 금방 잊어버리셨을까요?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해보는 주제는 뭐냐면요. 마음을 쉬게 하고 삶을 일깨우는 선명상 이렇게 붙였는데요. 부제로는 생각해보면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 전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힘들고 괴롭고 뭔가 불편하고 어쨌든 스트레스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런 스트레스나 힘듦이나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지혜로 바꾸느냐, 전환할 수 있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게 뭔가?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쉰다는 거에 대해서 일찍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어떤 마음을 쉬느냐? 쉽게 얘기하면 번뇌망상을 쉰다는 거죠. 번뇌망상을 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잠깐 멈춘다는 의미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명상이나 심리치료나 이쪽으로 명상을 기반으로 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요. 번뇌망상을 자동반응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동반응이란 뭐냐? 우리 불교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업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업행이라고 해요. 업에 의해서. 그럼 업이 뭐예요? 이전에 내가 살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쌓아왔던 습기라고 해요. 습관적 에너지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그게 옳고 그른지 맞는지 틀리는지 건강한 방식인지 불건강한 방식인지 신구의 삼업을 몸으로든 말로든 생각으로든 그냥 뭐 맞든 틀리든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해오던 그런 습관적인 자동 반응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게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삶을 일깨운다는 건 뭐냐? 그 멈춘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리고 내가 그걸 봐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 이건 내가 나에게 좋은 거구나, 이로운 거구나, 해로운 거구나, 나나 이웃에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건 건강한 에너지를 주는, 힘을 주는 그런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행동이 나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자각하고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게 삶을 일깨운다는 표현으로 쓴데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일깨운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내 삶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반응을 하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은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라는 표현을 쓰죠. 지혜롭고 자비로운 나의 업을 그러니까 업행을 하는 거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또 이걸 조금 더 풀면 그럼 어떤 게 지혜롭고 자비로운 거냐? 그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이타요. 요익중생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고 그 타인이란 건내 가족,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요. 그리고 그렇게 자리이타행을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익중생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일체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나의 행동, 말, 생각을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괴로운 순간에 내가 우리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말하거나 어떻게 행동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걸 그런데 그때 그 행위를 건강한 방식으로 이로운 방식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선택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그냥 내뱉는 거죠. 하던 대로 행동하고 하던 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명상이나 심량형으로 가면은 자동 반응이란 표현을 쓰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은 내가 해오던 그저 그 습관대로 업식으로 업행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명상이라고 했을 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전통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업식이다, 업행이다, 습기다 이러면 알아듣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모든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 다 종교인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영성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세대에게 자꾸 어려운 전통적으로 쓰던 용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이 빠른 시대를 사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골이 아파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들이 이미 쓰고 있는 용어, 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을 그 문화에 맞는 그들에게 맞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전환해서 바꿔서 알기 쉽게 해준다는 거죠. 별로 그 용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여러분 젊으셔서 영어 처음 공부하신 세대도 꽤 많을 텐데 영어 처음 공부할 때 뭐 관계, 형용사, 부사니 이런 거 외우느라 더 골이 아팠어요. 그건 처음부터 그냥 하이, 하와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관계, 명사니, 부사니, 대명사니 이런 거 아니라고 골이 너무 아파서 영어가 질리고 1년을, 2년을, 3년을 공부해도 제 세대는 외국 사람 앞에 갖다 놓으면 얼고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럼 영어 하면 뭐예요? 일단 싫다, 괴롭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오래된 그런 용어를 막 갖다 대면서 하려고 그러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다 빼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 만나면 하이 이렇게 해라는 가르치는 거지. How are you?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이렇게 관계 부사 관계 되면서 이런 어려운 말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그런 쉬운 걸 한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제가 소프트 랜딩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로 해서 선명상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오늘날에 새로운 세대나 또는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에게 그냥 빠르게 지금의 이 시대에 맞는 속도와 이 시대에 맞는 언어와 현대인들에게 맞게 그렇게 하는 불교 수행이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명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가셨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지금부터는 제게 주어진 시간만큼 안에서만 부차적인 부수적인 설명들을 드리겠어요. 미리 이미 제 핵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 핵심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 수행을 할 때는 내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일 때 그냥 그 내키는 대로 내 생각 없이 그냥 내지른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을 하면 이게 나한테 이로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그냥 나중에는 더 불편해지는 거죠.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더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좀 잠깐 쉬어라. 잠깐 멈춰라. 그대로 하던 습관대로 내지르지 말고 수행한 자와 수행하지 않은 자 부처님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들은 자, 수행을 한 자는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습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고 틈을 갖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지, 어떤 감정이지, 이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그리고 자리이타. 요익중생, 다른 말로 하면 지혜와 자비예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거 이거를 조금 바꾸는다, 전환한다. 그러면 빠르게 뭐예요? 이 스트레스나 고통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에게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현대인의 나이에 맞게, 직업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이 수행 방편을 다양하게 쓰기 위하여 나온 말이 선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요약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잠깐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몸은 쉬는데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몸은 쉬는데 마음은 못 쉰다. 이거 정도는 마음은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내 마음은 끝도 없이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 몸은 지금 여기 현재 있는데 내 마음은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또 후회하고 온갖 뭐 또 올려서 기분 나쁘고 이런 것 끝도 없고요. 또 상처도 떠올라지고 또 몸이 여기 있는데 마음은 또 딴 다른 장소에서 지금 집에 누가 뭐 하나 뭐 온갖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마음이 왜 이렇게 내 몸이 있는 곳에 같이 있지를 못하고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가? 이거 궁금하죠? 마음이 왜 못 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우리 마음 못 쉬고 있는 분만 다 이게 때때로 못 쉬잖아요. 왜 못 쉬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못 쉴 때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온갖 잡다하고 복잡하고 머리에 골아픈 게 막 떠올라. 자식 생각도 나고 누가 옆집에서 무슨 나한테 말했던 것도 기분 나쁘고 괘씸하기도 하고 온갖 것이 떠올라. 왜요? 도대체 내 마음이 왜 못 쉬는가?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못 쉬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우리가 불교 보면은 탐진치 삼독이다. 거기 삼독에 중독돼 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하나를 더 풀어봐 세부적으로. 그러면 팔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덟 가지 바람. 요건 훨씬 와닿죠. 내 마음이 못 쉬는 게 내가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내한테 좋은 거냐 즐거운 거냐 나쁜 거냐 괴로운 거냐. 이게 내 칭찬일까 나를 비난하는 걸까. 이런 건 어때요? 훨씬 더 와닿죠. 이게 나한테 명예로운 거냐 이게 내가 모욕적인 거냐 불명예스러운 거냐. 이 여덟 가지 바람이에요. 중생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거. 그래서 여덟 가지 바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우울했다 기분 좋았다가 우월감을 느꼈다가 열등감을 느꼈다가 계속 파도치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수억만 가지지만 그걸 단순하게 분류를 한다면 여덟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그게 팔풍이에요. 여덟 가지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후로 우리는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근데 보통 이제 또 이게 명상 심리, 명상 상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요 팔풍은 일단 좀 잘 모르잖아요. 불교가 아니니까. 그럼 일반 우리가 명상 심리, 명상 상담 그거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마음을 못 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뇌와 우리 신경계가 끊임없이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어 체계가 작동되는 거예요. 어떨 때? 요거를 우리가 파충류 뇌다 원시 뇌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랜 그 옛날 원시 시대는 주로 동굴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뭐 호랑이가 나타나거나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면 뇌 생존이 위협을 당하죠. 그렇게 되면 세 가지 전형적인 이 파충류 이상, 우리 포유류는 당연히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전형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것도 오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형성된 반응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막 붙어 싸우거나 아니면 뭐예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얼어붙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 현대에 와서는 뭐 그렇게 신체적인 위협, 밤에 강도를 만나거나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실제로 신체적인 위협도 물론 가능한데 대부분은 뭐예요? 내 자, 내 에고, 내 자존심이거든요.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위협인 거죠. 나를 무시하나, 나를 함부로 대하나, 아니면 나를 좀 대접하나. 계속해서 내 자아가 계속해서 그런 불안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더더욱 내가 늙었다고, 뭐 나이 못하고, 내 돈이 없다고, 아니면 명예, 계속해서 그런 거에 이제 민감한 거예요, 내 자아가. 그래서 내 자아가 내 자존심에 위협을 당해, 내 존재감에, 내 이미지에. 그럴 때도 전형적인 반응이 맞붙어 싸우거나, 아니면 무서워 도망가거나, 상대 힘에 압도돼서, 아니면은 얼어붙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전형적으로 개인에 따라서 완전히 잘 얼어붙는 유형도 있고요. 아니면 무조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이기든지

든 그냥 맞붙어 보는 그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막 기분 나빠하거나 인상을 쓰거나 맞붙어 욕을 하거나 이렇게 공격형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그냥 일단 회피해 도망가요. 아니면 뭐 들어도 그냥 뭐 내 무시하는 친구 말을 했어도 내가 뭐예요? 그냥 웃는 걸 웃는다든지 이것도 일종의 회피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웃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회피형 도망가는 형 아니면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얼어붙는 거예요. 그럼 집에 돌아가서 그때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내 바보 같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파도를 쳐요. 그 결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죠? 계속 순간순간 따라서 육도를 윤회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또 수억만 가지 감정이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걸 또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 다 분류를 해보니까 그 수억만 가지 중에서 뭐예요? 분류를 해보니까 여섯 가지더라 이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또 뭐예요? 인간, 천상 이렇게 해서 여섯 종류로 그래서 지옥의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이 돼요. 공포, 불안 그러니까 이 각각 윤토를 윤회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느냐? 왜 부처님 공부를 배우느냐? 법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요. 이 세 가지 전형적으로 우리 원시 시대부터 쭉 진화 과정에서 해왔던 이 세 가지 반응 외에 다른 해탈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습관적 반응이나 없이 억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습기로 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이 윤회하는 이 윤회도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워지는 이 우리의 이 굴레 이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더라. 그 길이 뭐냐? 수행을 하면 그래 되는데 수행한 자와 수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수행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 맛부터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는 게 아니라요. 그때 어떻게 하죠? 마음을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건 잠깐 멈추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동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멈추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사띠라고 하기도 하고 현대 명상으로 마음 챙김이라 하기도 하고 또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 안에 지금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안에 뭔가 질투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그런데 또 질투심, 분노, 화, 우울 그거가 또 그것 또한 뭐예요? 본질은 아니에요. 큰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럼 화가 올라올 때 또 그 화를 좀 더 잠깐만 보면은 그 화가 뭘로 드러나요? 왜 아까 제가 자 숨을 들숨에 내 몸을 느껴보고 날숨에 몸을 느껴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한데 그 화를 조금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화에 그냥 내가 휩쓸려가지고 그냥 나도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째려보거나 뭐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냐 맞붙고 사이만 나빠지고 스트레스는 더 유발되고 나중에 되면 후회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화가 일어났을 때 질투심이 났을 때 그 질투의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도 알잖아요. 그럼 상대도 다시 공격하죠. 그럼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육도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라고요? 알아차린 거예요. 멈추고 나를 보면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는데 그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를 보는 찰나에 그 다음 뭐죠? 몸에서 뭐가 일어나죠?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얼굴에 열이 좀 나거나 몸이 어떻게 좀 긴장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걸 자각을 하게 되면 뭐 이미 수행한 자와 수행하지 않는 자 부처님 법을 들은 자와 법지 않는 들은 자 이거 차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이 법을 몰랐을 때 이 가르침을 몰랐을 때 내가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내 업대로 습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별로 안 바뀐다 하잖아요. 안 바뀐다는 이유는 뭐냐면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당연히 업이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는 업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그 업을 어떻게 악업에서 선업으로
그 이제 그 수행을 하죠. 그렇게 이렇게 내가 알아차리.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화의 감정을 딱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화가 해체되면서 뭐가 보이냐니까 심장이 벌럭거리거나 피부가 따갑거나 긴장되거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열감을 느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딱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열이 나는구나. 피부가 따갑구나, 심장이 벌렁거리구나, 그거를 딱 알아차리는 순간, 그 다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알아차림이, 사띠, 자각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저절로 자율조절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죠? 자율신경조절. 그죠?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내가 몸이 긴장될 때 이완을 시켜주고, 뭔가 과도하게 늘어질 때 약간 긴장을 주고 알아서 자율조절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막 파도칠 때 내가 그걸 딱 자각을 하게 되면요. 마치 심리적인 자율조절 기능이 그렇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육도 윤회로부터 업을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십니까? 네. 부처님께서 깨달음 이루시고 45년간 우리 설법을 하시고 이제 열반에 드셔서 지금 이제 벌써 원래 2570년 됐어요, 불기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원리지만 근데 우리가 막상 이 생활 현장에서 되게 되면요 열이 팍팍 나거든요. 오늘 올 때도 이 강남에 오는데 운전 1월인데도 아주 운전을 거칠게 하는 분이 잠깐 놓쳐서 모르고 그냥 휙 뛰어들어서 하마터면 부딪힐 뻔한 순간 아니 뭐 저런 인간이다 했네. 이게 그냥 저절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할 때 아유 내가 뭘 또 잊어버리고 오늘 여기 오시는데 부랴부랴 시간에 맞춰 온라인인데 뭘 또 놓고 오거나 가스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면 뭐예요? 아유 내가 맨날 이렇지 맨날 그럼 그렇지 아이고 이런 멍청이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수없이 이게 그냥 단순한 거지만 이게 관계에서 보면요 관계에서 일어날 때는 내 표정 하나 내 말 하나 내 이 습관대로 내뱉거나 내 하는 것들에 의해서 쌓이고 쌓이면서 관계는 계속해서 불편하고 갈등하고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쭉 보시고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일로 갈등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생존해서 그렇게 시달리다가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저 세상 가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주어진 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 이 짧은 시간 도설천에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도설천에서 이렇게 보시고 아침 공연하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45년간 설법하시고 당신이 다 선수 깨닫는 방법 깨닫는 모습을 다 실제로 모델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45년간 그 깨닫 내용을 일러주시고 친절하게 그리고 올라가서 정심을 드셨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시간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뭘 그렇게 45년간 가르치셨나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내용이 45년간 뭐였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저보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최고가 뭐 깨달음이다 아니면 뭐 가나선이다 뭐 다 다르게 말할 건데요.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고 등락 이 삶이 괴로운 게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괴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 삶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다 가라는 거. 그래서 이고 등락이고 그럼 이고 등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리 이타 요익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나를 희생시키는 걸로 하면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자리이타 나에게도 건강하고 유익하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건강하고 유익한 방식 그런 업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요익 중생이야. 일체 중생을 다 이롭게 하라. 그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동서고금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왜 진리냐, 시공간에만 한정되면 진리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했을 때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해서 안 맞으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지극히 평범해야 되고 진리는 그렇게 시공간이 조건이 바뀌었다고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쉽고 근데 이것이 이제 오래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무슨 뭐 조사선이다 열애선이다 가나선이다 묵조선이다 할 것 없이 수많은 수행법을 그러면 어떻게 자리 있다 요익중생을 하냐 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방법으로 수행방법으로 나온 게 우리가 너무 익히 많이 듣는 가나선 조사선 열애선 뭐 묵조선 할 것 없이 다양한 방법이 있고 오늘날에서는 명상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시대마다 앉을 때는 와선이 누우면 자선 뭐 입선 또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수행 방식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요즘에 와서는 뭐 수없이 명상을 했을 때는 뭐 음악 명상 춤 명상 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춤 명상 모르셔요? 예, 아유 세상에 춤 명상 아주 멋진이 좋은 거예요. 그럼 막 카바레 가서 추는 춤이 아니고 야하게 추는 춤이 아니라요. 정말로 내 몸을 느끼면서 내 몸을 알아차림하면서 음악의 소리를 들으면서 중요해요. 소리 명상도 있고 음악 명상이라 하죠. 미술 치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든지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각을 하고 알아차린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차리면 그게 다 명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따라서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근데? 너무너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변화하고 다양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맞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사실은 이름이에요. 수행 방식이고 우리가 이름과 수행 방식을 너무 절대적인 걸로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끔은 옛날엔 좀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 워낙 서양 덕분에 일반인 명상이 뭐 심리치료 상담 이런 이게 이제 대세가 되다 보니까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은 초기 할 때는 아주 조금은 부정적인 그 말도 많이 들었는데 어디 그렇게 심오한 참선이나 이걸 두고 서강스님이 와 그래 명상이란 그 얄팍한 걸 하냐 이랬는데 시대가 하도 바뀌는 바람에 저는 득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에 맞는 수행 방식을 찾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름을 명상이라는 걸 붙여서 명상하면 또 너무 구분이 안 가잖아. 일반 서양에서 들어온 명상하고. 그러니까 앞에 선을 하나 붙여가지고 선명상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번 선명상 뭐냐 하는데 사실은 차별이 없어요. 선명상이 무슨 일반의 전통적인 우리 선하고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상당히 좀 더 대중적으로 처음 말씀드렸듯이 좀 이고 등락 자리 이타 요익 중생의 삶 그러면 또 제가 조금 하나 더 들어가면 그 뭐 이고 등락 구체적으로 자리 이타 하는 방법이 뭐냐 한 번 더 또 누군가가 묻는다면요 저는 그 구체적 방법이 이게 또 중도인데 중도가 또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무상이나 무아나 연기적 삶이나 다 똑같이 가르쳐요. 근데 다만 이름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어떤 전통의 지혜나 자비를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의 사람들이 거부감 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도 그 불교를 서양의 기독교 문화잖아요. 거기에서 불교를 가르칠 때도 티베트에 이제 초감 투름파 림포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 콜로라도에다가 나루파 대학을 설립한 분이세요. 이분이 아 내가 서양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랬을 때 뭘로 가르칠 거냐 이건 제가 한번 방송에도 한두 번 말했는데요. 딱 보니까 그때 당시에 60년, 70년대 서양이

신약이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리학이라는 언어로 전파해야겠다. 역으로. 그럼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는요. 저는 그때 저기에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기독교였어요. 캐톨릭이었고. 정확한 하느님 이름이 여호와 야훼예요. 그런데 여호와 야훼를 믿어라 이러면 어때요?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우리 문화에. 오,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익숙한 게 뭐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름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은 이름일 뿐이야. 모양이다. 이거를 대승 귀신으로 오면 상사각이라고 해서 이름과 모양에 우리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거죠. 자, 멈추는 것까지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은 했고, 한 개만 더요. 아까 그걸 하나 뺐는데, 귀신론적으로 할 때 마음을 쉰다는 건 어떤 마음이냐니까 생멸심이에요. 진여심이 있고, 우리는 양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진여심과 생멸심. 근데 마음을 쉰다는 건 생멸심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생멸심의 대표적인 걸 팔풍을 들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생멸심 쉬는 건 내도 알겠다. 그러면은 내가 화가 치밀고 우울하거나 질투심이 일어날 때, 불안할 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쉬는 거냐? 그리고 조금 더 어떨 때는 뭐예요? 화가 일어난지도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편해. 뭔지도 뭔데 내가 스트레스가 돼. 힘들어, 사는 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명료하게 자각이 안 될 때, 알아차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런 때도 많이 있잖아요. 뭔지 알지 모르게 그냥 찌뿌퉁하고 불편할 때 많이 있죠. 뭔가 우울하거나 좀 가라앉거나. 그럴 때 제가 요까지밖에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 중에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내가 뭔지 모르게 스트레스가 됐어. 뭔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내가 좀 힘들었어. 그걸 한번 제 말을 들으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순간을. 마음 여행을 하는 거예요. 시간 여행. 자, 일주일 전에 아니면 최근에 그 불편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상황을 쭉 떠올려 보시면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고 이름을 한번 붙여 보세요. 그 불편한 순간이 이게 뭐였지? 괴로우면 특별히 이름을 한번 붙여 보세요. 화였냐? 스트레스였나? 아니면은 질투였나? 아니면은 뭐 어떤 친구 좀 얄미었냐? 자존심이 상했냐? 이름을 붙여 보죠. 자존심 상함, 질투, 화, 우울, 스트레스. 뭐 이름 붙여지죠? 지금 그 상황 떠올려지니까 이름 붙이셨어요? 자, 그럼 숨 한 번 딱 쉬시고 주의를 몸으로 가져가 보세요.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면서 그때 그 상황에 자 이름 붙였어요. 그 화면 화, 스트레스면 스트레스, 아니면 질투면 질투. 그게 내 몸 지금 어디에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가 한번 느껴보세요. 그 상황을 떠올렸을 때 내 몸 가장 강하게 어디에, 내 몸 어디에서 그 감정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가. 발견되신 분들은 자 지금 우리 고사님 한 분이 지금 목 어깨를 잡으셨는데 자 그 뒤에 손을 가져가셔서 발견한 그 부위에 손을 갖다 놓고 부드럽게 해줘 보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기, 부드럽게 하기, 부드럽게 하기. 네. 부드럽게 하기. 그 부위를 부드럽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하시고 나면 그 불편함, 그 질투나 아니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기, 위로하기, 위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불편, 그 질투, 그 화,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나 자신을 위로합니다. 위로하기, 위로하기, 위로. 두통이면 두통에 다행. 위로하기, 위로하기, 위로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걸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용하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도록 둡니다. 허용하기, 허용하기, 허용하기. 자,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불편을 겪는 내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도록 허용합니다. 허용하기, 허용하기, 허용하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면 우리가요 가끔은 너무 고통이나 힘겨움이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주로 우리 습기에 휩쓸립니다. 업에 휩쓸려요. 내가 막연하고 고통이 명료하지 않고 그냥 막연할 때는 그걸 알아차리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업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쉽게 못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하는 방식에 지금 요 세 가지 단계가 그럴 때 그 상황에 잠깐 멈추고 숨 쉬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숨 한번 쉬고 이게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스트레스, 질투, 짜증, 화, 불안, 우울 이렇게 두려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게 지금 내 몸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지? 보면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뒷골이 땡기거나 아니면 가슴이 공허하거나 외로움이라면 공허하겠죠? 그래서 그 부위를 부드럽게 해주고 또 그런 걸 겪고 있는 내 자신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위로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저항이 생겨서 투쟁이 되거든. 그래서 그냥 있도록 둡니다. 허용하기, 허용하기, 허용하기. 요 세 단계를 거치면 굉장히 명료해지면서 이 경험을 실제로 해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제가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면서 무수히 끝도 없이 그 효과가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막연하고 힘들 때 이게 더 중폭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아시고요. 자, 이제 삶을 깨운다는 건 나를 일깨우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나 힘겨움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압도되지 않도록 잠깐 멈추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던 습관을 멈추면서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치료받고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다시 내가 이 삶에 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삶이 우리에게 아무리 윤회한다 그래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건 한 번이에요. 그죠? 이 삶의 이 소중한 시간을 훨씬 더 감사하고 가치 있게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안 온 것보다 다녀간 것이 내 많은 인연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그런 인연들을 해간다면 우리의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뭘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자, 그럼 이걸로.

수행하는 사람은 수많은 세월 동안 욕을 먹어도 성내지 않으며 수많은 세월 동안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의 말이란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데 불과하여 꿈 같고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몸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말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마음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모든 것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다. 모든 면에서 자제하는 비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야?
1: 생각 좀 하느라고.
0: 생각? 무슨 생각?
1: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0: 이은, 불법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수덕사다. 수덕사는 관음 보살을 만나 창건한 사찰이거든.
1: 수덕사?
0: 충남 예산의 수덕사는 백제 때 세워진 천년 고찰이지. 스님들이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선원, 강원, 유런을 모두 갖춘 곳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수덕사는 덕숭 총림을 품은 큰 사찰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인 대웅전이랑 여러 유물들을 간직한 유서 깊은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덕사로 고고.

0: 백제 홍주마을의 수덕도령은 상향을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낭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병에 걸린 수덕도령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1: 도련님!

0: 그분을 찾았습니다.
1: 정말이냐?
0: 네, 그분은 아랫마을에 사는 덕승낭자였습니다.
2: 수덕도령은 그 길로 덕승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1: 덕승낭자님,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3: 소원을 들어주시면 승낙하겠습니다.
1: 아, 네.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3: 저를 지어주세요.
1: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지어드리겠습니다.
2: 수덕도령은 덕숭낭자의 소원대로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인지 번번이 불이나 완성이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은 완성되었고 마침내 수덕도령과 덕숭낭자도 혼인을 하게 되었죠.
1: 이제 우리가 혼례를 마쳐 부부가 됐습니다.
2: 수덕도령이 기쁜 마음으로 신부가 된 덕숭낭자를 안으려는 순간 요란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덕도령과 덕숭낭자가 놀라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죠.
1: 하늘이 우리가 부러워 장난을 쳤나 봅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죠.
3: 전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1: 아, 제자리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3: 바위 속이요.
2: 그 말을 남기고 덕숭낭자는 버선 한 짝만 남겨놓은 채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 바위 속으로 사라지다니 말도 안 돼.
2: 그 순간 덕숭낭자가 사라진 바위에 관음버섯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 저건 관음꽃인데 그럼 덕숭낭자가 관음보살이었던 건가?
2: 덕숭낭자가 관음보살의 화신임을 깨달은 수덕도령은 덕숭낭자를 만났던 산 이름을 덕숭산, 수덕도령이 지은 절을 수덕사라 이름 짓게 되었답니다.
4: 결심했어.
5: 뭘?
4: 불법을 열심히 닦아서 나도 관음보살님을 만날 거야.
2: 좋은 자세야.
4: 그런데 이건 뭐야? 만공탑?
2: 만공스님을 기리기 위한 탑이야. 만공스님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불교를 지키기 위해 총독부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시거든.
4: 우와, 진짜? 엄청 멋진데?
2: 좋아,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만공스님과 만공스님의 스승이신 경허스님 이야기다. 고고! 해질 무렵 만공스님은 스승 경허스님과 탁발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6: 스님, 천천히 가십시오. 다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7: 조금만 가면 된다.
6: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바람도 돌덩이처럼 무겁고요.
7: 내 너에게 가르침을 줘야겠구나.
6: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7: 큰일은 죽어라 도망치면 될 것을.
6: 잡혀도 뼈도 안 남을 텐데. 어서 도망가요, 스님.
2: 그렇게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은 험난한 산길을 도망쳐서 겨우 절에 도착하게 되었죠.
6: 겨우 도망쳤네요.
7: 다리가 아프다더니 잘도 뛰는구나.
6: 그거야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7: 만공아, 파랑이 무겁더냐?

0: 무겁긴요.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파랑을 맨 줄도 잊었는데요.
1: 그거다. 무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마음에 달린 게야.
0: 아, 그러네요. 도망치려는 마음 때문에 아픈 다리도 있고 무거운 파랑도 있고. 아, 스님,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2: 그 후로 만공 스님은 불법을 닫고 마음을 정진하여 나라와 불교를 지키는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자냐?
3: 아니.
2: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3: 이게 너 때문에 망했어.
2: 뭐가?
3: 꿈속에서 부처님 만나서 소원 빌려고 했단 말이야.
2: 아, 미안 미안. 근데 소원이 뭐야?
3: 비밀이야.
2: 누가 대신 숙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냐?
3: 어떻게 알았어?
2: 부처님이 한가하시냐? 그런 소원을 들어주게?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주 실륵사다!
3: 실륵사?
2: 실륵사는 용의 꼬리를 닮았다는 경기도 여주 복리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야. 그리고 고려 때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리던 나홍선사가 입적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실륵사로 고고! 신라의 원효대사는 속세와 멀리 떨어진 복리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4: 여기 복리산에는 상서로운 연못 하나가 있네. 그곳은 신성한 사찰이 들어설 곳이니 찾아내어 사찰을 짓게.
2: 꿈에서 깨어난 원효대사는 꿈속 노인이 말한 연못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헤맨 후 드디어 연못을 찾아냈죠.
5: 이런 곳에 연못이 있다니. 빨리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2: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몇 날 며칠 흙을 부어도 연못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5: 아무래도 공덕이 부족한 게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메워야겠어.
2: 원효대사는 부처님께 7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다시 연못으로 가 흙을 붓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승천하기 시작했죠.
6: 스님께서 부처님께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가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십시오.
5: 고맙소.
2: 원효대사는 용이 사라진 자리에 사찰을 지었는데 그 사찰이 바로 여주 실륵사랍니다.
3: 그럼 원래 이 자리가 연못이었던 거네?
2: 그렇지.
3: 그런데 이건 뭐야?
2: 보면 몰라. 나홍선사의 부도탑이잖아.
3: 나홍선사가 누군데?
2: 나홍선사는 고려 때 스님인데 조선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셨지. 나홍선사가 쓴 시들은 지금도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고.
3: 우와, 대단한 스님이네.
2: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나홍선사 이야기로 고고! 세월이 흐른 후 나홍선사는 실륵사로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 종사는 나더러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2: 그 시간 마을에선 용의 머리를 한 말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용마에 시달리

0: 있던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나홍수님을 찾아오게 됐죠.
1: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놈의 용마가 걸핏하면 우리를 괴롭히니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2: 그 용마가 아직 마을에 있소?
1: 예.
2: 그럼 갑시다. 내가 용마를 만나야겠소.
0: 그렇게 나홍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마를 찾아 나섰고 신비한 굴레로 용마를 단순히 제압했죠.
2: 이제 더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거라.
1: 고맙습니다. 스님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습니다.
2: 다 실력 덕분이지요.
1: 실력이요? 실력이 뭡니까?
2: 아까 제가 용마를 올가맨 신비한 굴레가 실력입니다.
0: 그 후로 사람들은 나홍 스님이 수행하던 사찰을 용마를 잡은 신비한 굴레, 실륵의 이름을 따 실륵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3: 저기가 송리산인 거지?
0: 맞아. 속세속 떠날 리. 속세를 떠난 사람들의 산이지.
3: 그럼 수행은 제대로 되겠다. 그런데 설마 저기까지 걸어가겠다는 건 아니지?
0: 걸어가야지, 당연히.
3: 아, 진짜? 차 타고 가면 안 돼? 아니면 말이나 소라도?
0: 안 돼. 다리도 튼튼하면서 엄살은. 오늘은 속리산에 왔으니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법주사로 가야겠다.
3: 법주사?
0: 법주사는 신라진흥왕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전통 목탑 팔상전 외에 대웅보전, 성년지, 철학 등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야. 경치도 좋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사찰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법주사로 고고! 신라 의신 스님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인도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어찌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방에는 불경이 가득했죠.
4: 이 경전들을 모두 신라로 날라야 할 텐데 무슨 수로 날라야 할지. 노새울음 같은데?
0: 의신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하얀 노새 한 마리가 다가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 스님, 저를 신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대신 경전은 제 등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4: 고맙다, 노새야. 네 덕분에 걱정 하나를 덜었구나.
0: 그렇게 공부를 마친 의신 스님은 하얀 노새의 불경을 가득 싣고 신라로 돌아왔죠.
4: 이제 신라로 돌아왔으니 노새야, 나와 함께 절을 지을 만한 곳을 알아보러 다니자꾸나.
0: 의신 스님과 노새가 사찰을 세울 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속리산 속을 걷던 노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곤 울기 시작했죠.
4: 이곳이구나. 좋다. 이곳에 절을 짓자.
0: 의신 스님은 노새가 앉았던 자리에 절을 짓고 불법이 머문다 하여 이름을 법주사라고 지었는데, 법주사의 출애암 마애열의 의좌상 옆엔 그때의 의신 스님과 노새의 모습이 새겨져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3: 아, 근데 이건 뭐야?
0: 뭐가?
3: 바위에 새겨진 이 그림

0: 말이야.
1: 아, 그건 진표율사와 소약.
0: 진표율사면 통일신라 때 스님 아니야?
1: 어, 맞아. 법주사를 중창하신 스님이기도 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진표율사와 소 이야기로 고고! 신라의 고승 진표율사가 수행을 마치고 속리산으로 향하자

0: 율사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1: 소가 무릎을 꿇다니? 저게 어찌 된 일이래?
2: 아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란 거야.
1: 가서 물어보자고. 또 알아? 뭔 도술이라도 부렸는지.
2: 응, 좋아. 얼른 가보자고.
1: 스님.
3: 무슨 일이십니까?
1: 말 못하는 소들이 어째서 스님께 절을 하는 것입니까?
3: 이 소들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속은 참으로 현명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친 불법이 중한지 알고 예를 갖춘 거지요.
1: 아이고, 그걸 눈치 못 챘으니. 제가 소보다 어리석었네요.
2: 아, 내 말이. 스님, 저희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요?
3: 있고 말고요.
1: 그럼 우리를 제자로 맞아주십시오.
0: 농부들은 곧바로 가지고 있던 낫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진표율사의 제자가 되어 불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 농부들이 속세를 떠나 불교에 귀의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4: 부지런히 노력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노력하라. 작은 물도 끝없이 떨어지면 단단한 돌을 뚫는 것처럼 끝없는 노력 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에 탐욕심을 낸 탓이니 세상 욕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희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다음 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누구의 답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지혜로운 사람은 때론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때론 왕처럼 위엄 있게 가르치며 때론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고 때론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비록 또 100년을 산다 해도 나고 사라지는 일을 알지 못하면 단 하루 동안이라도 나고 사라지는 일을 깨달아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소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

0: 선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선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3: 이렇게 하면 되는데.
4: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려
5: 연불 좀 듣고 싶은데.
6: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5: 고마워요.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열 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숫대한 첫째 딸에는 마치 불꽃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라.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미음 시방 세계 무불연 불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현조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 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정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포강을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뿌리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주의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집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비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

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짊어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아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100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

0: 를 알게 된 아사셀은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유를 받아 지니고

0: 뭐 찍히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

0: 말하였다.
1: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2: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의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 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2: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버버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0: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의 사후세계, 명부세계 관련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강화전등사 명부전 기장보살상과 시왕상에서 발견된 괄원문, 복장 유물 등이 전시됐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종교의 영역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불교계가 포교와 전법의 새로운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다섯 번째 순서, AI를 전법에 활용하는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진각종 서울교구 자성학교 교사연합회가 어린이 법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진각종 서울교구가 어제 지역 어린이 불자를 대상으로 첫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을 만났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어떤 불교 콘텐츠가 진행되는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의 발원과 사후세계를 향한 지극한 믿음이 담긴 불교 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 강화 대표 사찰 전등사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시왕상에서 발견된 발원문, 복장 유물 등 불교의 사후세계, 명부세계와 관련된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 삶과 죽음 사이 명부세계가 열렸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 포효하는 두 마리의 사자와 화려한 화염의 형태를 띤 거울 한 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에서 국가 보물로 승격된 조선 후기 강화 전등사 명경대입니다. 겉모습을 비추는 일반 거울과 달리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한 행동을 그대로 비춰 보여주는 거울로 염라대왕은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전해집니다. 사자를 바치는 좌대 밑바닥 묵서에 제작 시기와 제작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2: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이런 목공의 품 가운데서 명문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1: 사람이 죽은 뒤 생전의 업을 심판받는다는 불교의 명부세계. 강화 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 강화의 불교미술 전등사, 삶과 죽음사의 명부세계가 지난 16일 개막했습니다. 명경대를 비롯해 묘법연화경 목판과 인천시 유형문화유산 현황도 등 유물 총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3: 4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옷과 또 책을 명부전 전상에 넣으면서 빌었던, 마음으로 빌었던 그런 바람이 지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1: 관람객이 직접 발언문을 작성하고 명경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체험도 마련해 명부신앙을 몸소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날 강화 전등사 주지로 취임한 지불스님은 깨달음을 미루더라도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장보살의 원력을 대중에게 소개했습니다. 또 하루빨리 강화도에 고려박물관이 세워져 흩어진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가 강화 군민의 바람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4: 이 전시를 통해 관람객 여러분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던 옛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을 만나보시고 지금 여기 자신의

0: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1: 이날 개막식에는 강화불교사업연합회 지도위원이자 보문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강화군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등 지역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전시 삶과 죽음 사이 명부세계는 내년 3월 7일까지 강화 역사박물관 1층 기획 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이자 한국선불교의 매글이었던 현봉당 근일대종사의 초제가 어제 고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초제에는 고운사 회주 호성스님과 주지 등운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 신도들이 동참해 근일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평생 수행과 교화에 헌신한 삶을 기렸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연불과 독경, 헌향과 헌화를 올리며 참선으로 한평생 정법을 지켜온 스님의 법향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일대종사는 1980년 고운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35년간 철야 참선 법회를 이끌며 수많은 수행자와 불자들에게 참선 수행의 길을 전했으며 봉정사와 고운사, 부석사, 삼보사 조실을 맡아 한국 선불교의 법맥을 이어왔습니다. 고운사 사부대중은 스님의 수행정신과 자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종교의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불교계는 이를 포교와 전법의 새로운 방편으로 삼아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기획보도 다섯 번째 순서로 AI를 전법에 활용하는 현장의 사례들을 박성현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3: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시대, 조계종은 AI 기술을 배척하기보다 불교 사상을 통해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4: AI와 양자과 시대, 마음 평안은 불교에서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도하며 그 성과를 마음 평안과 깨달음의 길로 회향하고자 합니다.
3: 올해 연등행렬에선 이색적인 로봇 스님이 거리를 행진하며 세계인들에게 한국 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결합은 현장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초엔 강남 봉은사에도 로봇 스님이 등장했습니다. 국내 최초 AI 로봇 스님인 혜안인데 안면인식 기술로 스님에게 예법을 갖추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로 사찰 약도와 역사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포교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연구팀은 사찰 환경에 맞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종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안전성과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했습니다.
5: 산 속에서는 인터넷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SLM이라는 이제 스몰 인공지능을 탑재시켜서 인터넷 없이도 작동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 불교 교리 자체가 좀 정확성이 있고 헐루시네이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불교 경전 부분만 따로 검수를 받아가지고 인공지능이 외우지 않고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AI 기술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대중의 일상에 스며들게 하려는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구축 시도들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장 미산 스님은 어려운 불교 경전과 교리를 AI 기술을 활용해 대중적인 현대소설로 풀어내는 지혜소설이라는 신장르를 개척해 연말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법성계를 통해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심리치유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로운 전법 장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이제 고전의 지혜에서 그 지혜를 마이닝, 채굴해가지고 서사로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서사가 재미있는 소설로 푸는 거죠. 그 소설로 풀어서 그 기본 텍스트가 되면 그걸 가지고 VR, XR, 디지털 그 디바이스하고 연결해서
3: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이 사찰을 찾아 스님을 대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챗봇 형태로 구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현 스님의 가르침을 디지털화한 웹 기반 챗봇 서비스 AI 자현입니다. 자현 스님 유튜브 채널에 법문 영상 2,500여 개를 집중 학습해 이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스님 특유의 관점과 말투를 반영한 답변을 제공하고 관련 법문 영상도 추천해줘 불자들의 정진을 돕습니다.
7: 사용자 중심으로 가야지 제조자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불교 쪽에서 할 수 있으면 다른 종교보다 훨씬 유리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3: 조계종 미디어 홍보실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해 대중들이 한눈에 이해하기 쉬운 유튜브 불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0: AI를 활용해 부처님의 생애와 난해한 경전 이야기를 감각적인 영상으로 제작하며 디지털 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1: 서유기, 부처님의 생애, 법구경 이야기 이런 다양한 부분들은 AI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원문을 가지고 AI에게 좀 현대적으로 좀 만들어봐라.
0: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다양한 전법 시도와 방편들이 현장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AI 시대 속 불교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불교적 지혜를 융합해 새로운 포교의 역할을 구축하고 AI 시대 상생 대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 통합 AI 불교 플랫폼이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비용과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야 됐던 일들이 AI를 통해서 최소의 우리 노력을 갖고도 용이하게 더 멀리 지혜를 우리가 전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한국 불교의 미래인 어린이 포교가 위기란 진단이 나온 지 오래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포교 패러다임 전환은 여전히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각종 서울교구 자성학교가 오감을 자극하는 어린이 캠프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진각종 총본산 탑주시민당과 진각문화전승원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들썩입니다. 잔뜩 채운 배낭을 짊어진 아이들이 3355 시민당으로 모여들고 고사리 손을 모아 금강직원을 한 자성동이들이 또박또박 옷만이 밤매운 진언을 외웁니다. 진각종 서울교구가 어제 지역 어린이 불자를 대상으로 첫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5: 진각종에서는 2세 포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상학교 학생회 정년회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불교를 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여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진각종 전승원에서 서울교구 전체가 모이는 그런 여름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4: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진각종 서울교구 자성학교 교사연합회가 지난 2월 재창립하며 코로나로 침체됐던 어린이 법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6: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법회에 잘 참여를 못하기도 했었고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4: 부모님 품을 떠나 독립성을 기르고 또래와 화합할 수 있도록 1박 2일로 진행된 캠프는 아이들의 감성과 흥미를 자극하는 맞춤형 콘텐츠로 채워졌습니다.
7: 재밌을 것 같아요. 신나고요. 친구들이랑 잘 때 두렵지 않게 재밌게 자고 엄마 없어도 잘 해낼.
4: 발단불사에 이어 첫 프로그램으로 팀 이름과 구호를 정하는 시간. 아이디어를 내고 옥신각신하는 동안 서로 조율하며 협력과 화합을 배웁니다. 캠프는 딱딱한 교리 중심의 프로그램 대신 직접 만지고 느끼는 불교를 목표로 했습니다. 전통등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마음을 밝히는 지혜를 손끝으로 배우고 밤에는 전승원 구석구석을 누비는 달빛 미션 탐방으로 사찰을 친숙하고 모험 가득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7: 부처님을 온 마음에 담아서 만들 거예요.
8: 부처님 가르침 잘 배우고 갈게요. 사랑해요.
4: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발단불사와 밥을 먹는 과정까지 하나하나가 불교를 배우고 진각종의 미래인재, 진언행자로 자성동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심성을 닦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9: 자기 안에 좋은 심성을 좀 찾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또 잘 지내고 그리고 좀 핸드폰 안 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길래 디지털 디톡스도 좀 하는 시간이며
4: 오늘은 유치부까지 80여 어린이와 부모님도 동참해 온 가족이 물놀이를 즐기며 전승원 앞마당을 놀이동산으로 바꿉니다. 교리에 앞서 사찰이 안전하고 가장 즐거운 놀이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불교의 100년대계를 세우는 확실한 투자, 어린이 포교. 진각종 서울교구 자성학교의 제도약이 어린이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화엄사 발사 기장 해동 용궁사가 자비의 쌀 500포를 기장군청에 전달했습니다. 해동 용궁사는 지난 16일 기장군청 2층 군수실에서 주지 덕림 스님과 기장군 우성빈 신임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웃돕기 자비나눔 100미 10kg 500포를 전달

0: 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덕림 스님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늘 지역 군민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4년의 임기 동안 기장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성빈 군수도 해동 용궁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동 용궁사는 해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백미 자비 나눔을 비롯해 주말 국수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6회 제주 장애인 미술 공모전 꿈날의 시상식이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장애인 문화 예술 육성을 위한 창작 지원 사업 꿈나래가 지난 16일 제주 감귤 박람관에서 수상자와 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미래를 위해 나아가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총 734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꿈나래 공모전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 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 모시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자 스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스님,
1: 어렵습니다.
0: 행사 기간 중에 부산 백스코 대한민국관에서 유무형의 이 불교 문화유산 선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
1: 이번
0: 부탁드립니다.
1: 세계 뭐 유네스코 세계 이제 유산위원회가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 지역에서
0: 네.
1: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불교 유산을 한국문화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통 성원 사찰
0: 네.
1: 중심으로 해서 통도사는 양산시와 함께 지자체와 항상 같이 하게 되니까 하고 합천군과 또 해인사가 또 이제 그 전시를 하게 될 겁니다. 행사는 이제 판전과 이제 그다음에 방각 그런 것을
0: 네.
1: 조형미를 갖고 하고 방각 시연 같은 것을 또할 수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산지 성원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 이제 그 저기 사찰 음식 그다음에 불교 이제 그 무형유산에 대한 홍보를 해나갈 것입니다.
0: 이 일정이 참 빡빡하게 다 짜여져 있습니다. 7월 27일에는 총무원장 스님 주재로 세계유산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각국 대표들에게 범어사에서 사찰 음식 만찬을 또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한국 사찰 음식을 만찬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대접을 하면서
0: 네.
1: 언젠가 우리 이제 사찰 음식도 유네스코의 무형자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어떤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마침 봄어사에서
0: 네.
1: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이제 종단의 행사에 협조도 하겠지만은
0: 네.
1: 한국 그 불교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날 이제 모든 위원들 뭐 전원이 강제 참석은 아니지만
0: 네.
1: 그래도 거의 다 참석하실
0: 네.
1: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찰 음식을 이제 드시면서 우리 이제 사찰 음식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0: 네.
1: 유네스코 이런 데 등재할 수 있는 그 길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는 홍보를 하는 거죠. 그 유도를 하는 겁니다.
0: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스님. 7월 26일 일정 한번 살펴보면은요,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 또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이 K 선명상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스님 알고 계시죠? 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또 어떤 가치를 전하고자 하시나요?
1: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치유, 갈등의 치유, 이런 것을 이제

0: 좀잘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정이 좀 촉박해서 그렇게
1: 네.
0: 긴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은 이 기회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한국 이제 선명상의 어떤 실질적 가치 또 차별성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거 정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뭐 짧은 시간이겠지만 K

0: 예.
1: 예. 사실 이 수력제도 그렇지만 우리 불교 문화유산 가운데 향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이제 수력제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이제 종교 의례를 넘어서 굉장히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보면 그게 그냥 우리가 단지 이제 제를 지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 그 당시에 어떤 다양한 어떤 서민들의 어떤 문화 활동, 그다음에 또 고급진 불교 음향이나 이런 노래 이제 있지 않습니까? 창패 같은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종합 예술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진관사에서 굉장히 진관사와 삼화사에서 굉장히 이제 그 무형유산까지도 국가 무형유산으로 잘 등록이 돼 있고 또 이것을 이제 그것을 시연의 보임으로 해가지고 실질적 그 사람들이 가치를 느낀다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투표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마 적극적인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또이 해인사나 또 통도사 또 불국사와 같은 세계유산 사찰을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0: 예.
1: 부산의 전통 사찰을 포함해서요. 이 사전 신청을 통해서 데이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프로그램도 궁금하고요. 이 사전 신청 반응도 지금 알수 있나요?
0: 평소 템플스테이 참여자나 이런 것에 어떤 적극성을 보면은 여기도 상당한 경쟁이 치열할
1: 그럴 것
0: 겁니다.
1: 같습니다.
0: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오면은 한국 성원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국 성원을 가본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체험까지도 할수 있으니까 데이 투어에 아마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이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화의 발판이 될 것도 같습니다, 스님.
0: 예.
1: 어떤 방향으로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0: 우리는 정말 일상의 어떤 삶의 어떤 한 부분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세계 문화의 어떤 콘텐츠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놀라움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졌던 이런 과거에는 그냥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문화의 어떤 역량이고 그다음에 문화의 한 갈래라는 것을 이제 우리도 알게 되어서 우리는 놀라운데 세계인들은 이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게 될것 같습니다.
1: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또 몰랐던 것일
0: 아,
1: 수도
0: 예,
1: 있습니다,
0: 그렇죠.
1: 스님.
0: 예,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이 세계유산 등재도 중요하지만 보존과 활용도 중요합니다.
0: 예.
1: 이 어떻게 유산을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을까요?
0: 예, 일단은 이게 등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나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해당되는 우리 불교계에 같이 이제 박자를 잘 맞추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좀 추앙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또 그런 이제 그런 것을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스님들도
1: 맞습니다.
0: 그걸 해야 되지만은 일반인들도 아, 이거 보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거를 전수하는 어떤 중요한 매개체의 어떤 무형유산 보유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1: 스님 말씀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0: 네.
1: 우리 불교의 이 가치에 깊게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BTN도 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일부터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우리의 찬란한 K 문화와 깊은 불교의 가치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전하길 기대합니다. 7월 18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큰 스님이 모시고 대담을 갖기 위해서 안거 중인데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달포 전에 뵀을 때보다는 건강이 아주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흔히 밖에서 말하기를 큰 스님 뵙기가 몹시 어렵다고들 합니다. 말하자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스님 뵈려면 하인을 막론하고 불전에 삼천배를 하고 나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삼천배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 계실 때부터 이런 불문율을 시행하게 되셨는지요?
1: 그니 삼천배 가면 나를 볼때 삼천개 해라. 그니까 인생이 되는 거였는데 그게 그게 안 돼가 있어. 안 돼가 어떤 데가 있냐면은 나는 벌써 생각하게 갔다가 나는 암만 생각을 해봐도 남을 갖다 이익히 할수 있는 그런 상대가 못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거든. 내가 올 때만 되면 나를 찾아오지만 부처님이 찾아오느라. 부처님이 찾아오는 말이야. 부처님이 찾아와야 되지. 나한테는 날 찾아와도 아무 이익이 없다. 아무 그래도 사람 찾아온 사람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라 하는 것은 절을 하는 건 기도인데 말이야. 기도인데, 날 찾아오는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절을 짜지를 절하면 그 절을, 그 절을 같이 있는 절을 거꾸로 하는 것이단 말이야. 남을 위해서 절을 해라. 남을 위해서 절 30대 갖다 절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그 신과 신비의 큰 변환이 와요. 변화이 온단 말이에요. 변화이 오면은 그 뒤부터는 절을 하지 말고 자꾸 절을 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를 상대한다는 보람도 부처님들 상대라 절하는 이것이 말이에요. 그 나한테 와서 무슨 얘기 듣는 보람도 그 사람에게 큰 이유를 얻어가는 것들은 말이 쉽죠. 그래야 그런 기지 뭐. 내가 뭐에 도도하다 뭐에 절 갔다고 말이야. 날 보려면 삼촌도 해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0: 조심 말씀하세요.
1: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부처님에게 날 찾아온 사람 그거를 갖다 이제 기회를 삼아서 말이야. 기회를 삼아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부처님의 기도를 시키다 이제 기도를 시키면 그 사람에게 나를 보는 보다 몇 배로 만든 이익을 얻어가 나지 않은가. 그건 사실 그게 있거든. 그래서 절을 갖다 이렇게 시켜보라 주면 아주 만든 참고 신기의 변화이고 자유의 천문 읽으면 억지로라도 남을 위해 절한다 절한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보라 치면 천문 읽잘안 돼도 낮에는 가서 결국은 남을 위해 절한 사람이 되고 결국 남을 위해 상상이 깊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걸 뭐 그렇게 해도 부처님은 이렇게 해서 이걸 저 사람이 이렇게 해 심은 싶어서 그래 그러는데 내가 잘났다고 뭐날 보람 절해라 이거 아닙니다.
0: 이제 조심 말씀입니다.
1: 네, 그런데 이거 하기는 뭐냐면 본격 그 전부터 내가 들을 수 있는데 본격 기회에는 6.25 사변기 안전 통으로 했을 때 그때
0: 저
1: 그때 본격
0: 안적이 어디입니까? 저기 토용이죠?
1: 통영
0: 네.
1: 그 안전 통으로 해서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시키죠.
0: 네.
1: 지금 실상 것을 하든 나뭐 한다고 말나 찾아오지 말은 말이여 부처님 찾아와 부처님 찾아와 나도 사람이여 사람들 말이여 그러한테 부처님이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럼 눈 뜬다는 말 오해는 안 돼. 흔히 그걸 오해를 하거든. 뭐에 잘났다고 도대해가지고 삼천 만 원만 잘안 맞는다는 식으로. 그러한테 이제 나는 금방 얘기했지만 이걸 줄수 있는 시기에 이 가지 못한단 말이야. 이거 둔다 가는 걸 줄어들 뭐 가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이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절을 하고 삼천배만 하면은 자연히 절을 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구나 깊이 행동을 해야 되는
0: 저희들 자신이 이제 해보더라도 이 자기 정화를 위해서 절하고 나면 참 개운해지거든요.
1: 그래. 나를 부처님, 나를 찾아, 부처님을 찾아오느라, 부처님 찾아오느라, 내가 그것을 참 실제로 참 하거든. 하는데, 이제 그 근본 이유는 어느것이 있냐면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다 생각해도 불교인이라 할 수가 없어. 나는 산중 사는 거야. 산중이신가, 산중 깨어날로. 스님이라 하는 건 산인이라 부르라. 이 소리 내가 들어 하거든. 그게 어때 그러냐면은, 이제 불교인이라 하면 부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를 보면 내가 뭘 봐야 부처님을 대항할 수 있는 말이야. 부처님을 대항할 수 없거든. 그래서 그 나를 갖다가 사인이라고 부르지, 시인이라고 부르지, 그치, 부르지 말아라. 그 소리 실제로 해, 많이 해요.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저기, 또, 한, 저, 지내는, 여름에도, 어느 때, 뭐, 대학 총장하고 교수하고, 이제 와가지고, 절을 하고, 이제 왔을 때, 됐는데, 그 나를 말로, 찾아왔냐고 말이야. 나 상중산에 갔는데, 상중산에 갔는데, 내가 무슨 분명히, 나를 분명히 찾아온 말이야. 그니까, 오늘 나를 찾아왔어. 아, 분명히 오늘 부친이 돼야지. 내가 뭘 봐야 부친이 돼야지. 하도 부친이 돼야지. 제가 또 유명이 없어. 유명이 있는데. 아니, 나한테 찾아오지 말아라. 자, 잘못 찾아왔다. 이제 그전에도 보면, 여기 사람 만나는 게, 그 기계 조금 얘기도 하는데. 지금부터 무전 일인지 뭐, 23년 전에 사람들 하도 찾아오면 찾아볼 수 있거든. 찾아오면서. 안경 도원일 때는. 안경 도원은 성질일 때 어떻게 사람을 찾아오는지. 찾아와갖고, 저거 사람들 피해간단 말이야. 사람들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오든 한말로 쓴 해답을 하려 한말로 쓴 해답을 그 내 말 꼭 듣는 재미나 꼭 듣기 때문에 꼭 한말 내 말 들으려고 그 중한테 속지 마라 나 중이야 나한테 속지 마란 말이야 내 중한테 속지 마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도움을 쏘는 것도 도움을 달아든다고 말이야 실제 내가 그 소리 짱 많이 했어요 나 중요, 중한테 속지 마라, 중한테 속지 마라. 고연히 돼지 헛소문, 뜬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말이야. 뭐 내가 중인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이야. 고연히 안 쏘고, 뭐, 중한테 속지 마란 말이야. 그 말, 할 말, 뺏기면 할 말이 없어. 당연히 보고. 중한테 속지 마라, 쏘는데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계속 자, 그래, 찾아온단 말이야. 할 수 없어. 어라이기 막, 철망, 철한 말이야. 아무도 못 들어. 그때 철망친 것도. 요새는 삼청에서 그때 철망친 것도 말이야. 암만 중앙 속지 말고 자꾸 달라, 쏘으려고 달라두니, 달라두면 뭐 할 수도 없고, 막, 철망쳤겠냐. 철망친 것도 보면 뭐, 연구 도도한 것 같은데, 그, 요 기회에 삼청대하고 철망하고 반대했거든. 내가 그 장들을 막 살았다, 막 짜쳐서 따라오다. 지금 한 말씀 드리는 거. 내가 꼭 들 재미야. 아시는 분, 중앙 속지 마라. 내가 중요한 말이야. 어? 원인백이 땅속 내가 속을 만든 분이서 발견되면 더 하는 말이지. 내가 뭐 있느냐고. 그래, 이제 저쪽에서. 깨그리지, 이게. 뭐, 총장 와서, 이제 알았어. 만 살린지, 내가 뭐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 그래, 지금 총장은 그게, 이게 제일 큰 문제냐, 말이야. 어? 나 같은 사람은 종교를 갈 때는 말이야. 저것도 안 되면 살인이 없다는 거. 그걸 펴서, 어디 살인이 없나, 싸움 갔다가, 종교를 갔다가. 실제 안 그래. 그러니까, 막, 눈이 동그랗고, 인수는. 또, 그 한쪽을 보면, 실제 자신, 나한테 어디 사람만 보면, 눈도 떠서는이고, 조인영에서 만나면 참을 너무나 관대하다는 말이야. 내가 보통 몇몇 사람, 좋은 사람이 꽉 찬데, 좋은 크신도 꽉 찬데 말이야. 나가 질질 못난 사람, 어떤 종인이라고 만들 때는 말이야. 조인영이 전체가 다 시인들 너무나 관대하다는 거. 이분이 표시된 거 아니냐고. 나는 그렇지 않고. 네. 실제, 정도 고공하면
0: 요즘 세태를 보면 사람 목숨이 그야말로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가볍게 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파리가 들으면 몹시 서운하겠지만 노름판에서 진 빚 때문에 어린 제자를 유괴해다가 살해를 하는가 하면 아무 원한도 없이 돈 때문에 일가족을 몰살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어째서 날이 갈수록 이런 끔찍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이 만물 중에서 영장이라는 인간이 이런 살상의 늪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인간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사회 존립의 터전으로 여겨온 기존의 가치 체계나 규범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요즘의 세태입니다.
1: 뭐 산중에 들어간 사람이 신앙을 자신이 모르는데 잘 모르지만 요새 이제 이 풍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유물한 물질에 치우는 것 같아요. 물질에 집중한다. 물질에 집중해가지고, 물질에 집중해가지고, 물질에 자꾸 달리다 보니까 자기 이성을 갖다가 막 상실했던 것 같단 말이야. 이성을 상실했던 것 같단 말이야. 이성을 상실하면 좀 같은 행동할 건 사실이거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제 근본 원인을 보면 너무 서양 그 물질 문명이 말이야. 너무나고 냉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난 그걸 봅니다. 냉정 보는데. 그런데 이 병을 갖다가 우리가 본질 내면은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뭐 정신민에 가서는 도양 정신적인자, 도양 문화가 서양 문화가 수상하다고 봅니다. 그런 수상이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너무 서양 물질을 말든 냉정하지 말고 우리 오늘 진통이 도양 정신 문화에 갖다가 새로운 만큼 복구시켰단 말이야. 우리 정신

0: 이쪽 같은 데서 정신이 물질을 갖다 지배하고 이리되어야 되지. 물질이 정신을 지배해야 되니, 역을 지배해야 되니. 그래 놓은 게 뭐 안 되니? 자리 상승, 자리 만드는, 인간이란 완전히 동물이 되고 만단 말이요. 그럴 때 이렇게 야육광 식구되고 동물 전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참사환자 바른 생활을 하려면 말이요. 이 물질 문명을 갖다가 그것도 물질은 살기만 하니까, 살기는 배제한다는 것보다도 정신이 추가되고, 재앙 정신이 추가되고, 재앙이니까 그 물질이 나는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종을 떼어서 따라오는 말이야. 이렇게 떼어서, 중부한테 죽게 젠도 들어가 있을게. 젠도 들어가 있을게. 그래서 어쩐지, 정신이 추가되고, 또 물질이 만드니까, 그 속으로 용이 돼야 되지. 물질이 자꾸 준비한 물질을 자꾸 갖다 내면 앞으로 염려는 더 많이 그래서 그 나라도 덕분에 물질 갖다 댈 수만 물질이 더 많이 상식이 되고 그런 동시에 말이야 차이자 악향 더 많다는 말이야 악향 많다는 말이야 그것을 내야 되는데 그럼 그 근본 책임 어디 있나 이러면 명사 그 정신적 지도 역할을 맡다는 말이야 종류나 있다 일본이다 그 사람이 뭐 누가 뭐 사람을 뭐 어째서 뭐 살인이라고 강도했다는 살인 강도한 그 사람한테 책임 지어야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 죄는 어느 누구한테 있냐면은 정신적 지도 책임을 맡은 말이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인이 말이야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참나한 지도를 하지 못하고 참나한 만드는데 행동을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근본 책임이 종교인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범죄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없어 안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어떤 그 현상이나 그 독립된 그런 그 현상만이 아니고 이 사회적인 혹은 그 구조적인 이런 모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신이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에게도 그런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0: 종교인의 도가 아니죠. 네. 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 책임 말이에요. 우리는 네. 종교인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을 갖다가 지도하는 막 그런 책임 맞다 진짜. 네. 이거 뭐 책임자 있는 거 아니라요. 네. 그럼 책임자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런 시인을 좀 하지 마시고 극중 주인 비하에서 가장 중한 주인은 말이야. 내가 이거 누구냐 말이야. 네. 네? 종교인 자체라는 말이야. 성직자라는 자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사람, 성직자라는 사람, 사람부터 어쩐지 근본 자체를 갖다가 바로 잡아라 했고 참당.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 해야 되지. 뭐, 우회속도 정신지도부터 어떻게 말하면 잘못됐다고 한 말이야. 우리 지도받는 사람이 없는 거, 응? 탈락, 땅을 지도하고, 잘 다양한 일이지. 근본 책임은 우리가 정신을 그만큼 얘기했지만, 정신지도 역할 맞다, 땅이 많이 맞던 말이야. 종교인, 성직자에게 근본 책임이 맞고, 자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1: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물질적인 부를 인간의 행복으로 여기던 가치관 즉 물질적인 척도로서 인생의 의의를 제려던 생각은 이제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현대인이 의지할 가치의식은 무엇일까요?
0: 그런 게 이제 그 인간의 가치랑 근본 가치랑 인격이 있는 것이 물질인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인격이 있단 말이야. 인격이 있는 것인지, 물질에 있지 않은데, 금방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가치관이 전도되어가지고, 물질을 갖다 유지해야지만, 인격이 만들어지면 상식이 있단 말이야. 상식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인질 갖다가 이제 바로 잡을 내밀 말이야. 그 물질 내밀면은, 인간의 존엄성부터 물질 회복시켜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 말이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야, 이것이 만드는 이제 물질을 만드는 일정이 따라가지 않고 말이야. 물질 위주로 가치관이나 전도된 가치관이나다가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참담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말이야.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 만드는 게 사실 있어 절대적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절대의 존재단 말이야. 이거 존재인 게 결국 무신생인데 물질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 더 필요하다. 상실했더라도 상실했는데 인간의 존재는 비교적 면적이 깨끗한 면적 그거라고 봤습니다. 그거를 봤는데 그거를 보지 깨끗하다가 아무 티가 없는 기도 문제가 막 꽈가지고 끌어가는데 그거를 뭐 지자기가 못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자기 만드는 게 월급만 문제가 상실한 기도 많은 기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보지 깨끗한 때 한번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복구만 시킬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만든 해결한 내나 이것입니다. 네. 그러니 깨냅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뭐든지 그 문제를 닦아내야 되거든요. 네. 문제만 닦아내면 그걸 딴 데 구할 것이 있다.
1: 그렇죠.
0: 딴 데 찾을 것 없단 말이야. 찾을 거고. 문제만 닦아낼 것 되면 보는 걸 깨끗한 걸 내려니까. 이게 인간은 절대서 인간은 존엄성을 갖다가 우리가 만든 완전히 만듭니다. 복구해가지고 그걸 뭐 인간은 뭐 본 인간인데 본 인간 본 깨끗한 거울 말이야. 본 깨끗한 절대적인 말이야. 인격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본 인간 존엄성을 갖다가 복구하는데 여기 있다고
1: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회복이라는 본래적인 청정한 인간으로 돌아가자.
0: 돌아가자 그렇죠. 인간 복귀죠. 네. 원래 청정한 인간은 돌아가자 이 말이죠. 네. 뭐 차인간은 맨날 이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차인간은 네. 본식 깨끗한 본식 네. 깨끗한 거울인데 뭐 어디 가서 기억하고 새로 만들 게 뭐 있냐고 말이에요. 네. 왜 문제만 딱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럼 보면 그걸 그대로.
1: 그렇죠.
0: 예.
1: 네. 네. 네. 다음으로 네. 세계의 그 많은 학자들 특히 토인비 같은 역사가는 현대 문명의 해독제로서 불교 사상을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이야말로 인류 구제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의 인류에게 기여를 하기 위해서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0: 그게 좋은 말씀인데 내가 무슨 어디서 불교를 갖다 잘한다고 자처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아는 남도였으면 불교란 것은 말이야. 불교란 것은 무슨냐면 근본 사상이 중생의 본래 부처가 여기 있습니다. 중생의 본래 부처. 그럼 현실이 이대로가 끝났습니다. 현실이 이대로 절대다. 여기에 서가 있습니다. 불교란 근본이 근본이 여러 명이 맞지 말이야. 그런 게 누구든지 만드는 게 우리가 중생의 본래 성불성불에서 중생의 부처를 면박하는 것은 말이야. 그것은 만드는 게 반편설입니다. 방편설이 방편설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중생이 부처를 만난 거는 막 중생 아닌 걸 갖다 부처 안 갖다 아닌 중생 부처를 만든 비난은 난다 이 말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불교 근본에서 근본 위에 있잖아 중생이 본래 부처고 현실 본래 절대 이대로 절대 이대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네 그러니까 만약 중생이 본래 부처 이것을 갖다 만든 바로 보고 말이요 현실이 본래 절대 절대 끝날 수 있는 말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바라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왜 안 되면 우리가 중생 또는 이거하고 안 되면 사바지도 사바지 와도 할까나 그러니까 내가 흔들자면 주님 말인데 아무리 안 되면 한낮에 내가 같으면 광물이 많은 우리의 충만이 돼도 눈 먼 사람을 보지 못하단 말이에요. 눈 감은 사람 말이에요. 그렇죠. 설사 아무리 눈 감은 사람이 광물을 보지 못해도 광물의 변동은 없습니다. 언제든 해는 떠가 우주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 속에 살면서 눈 감으면 광명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이 본래 붙이고 현실이 본래 이대로가 절대지만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마음은 눈을 갖다 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식 붙인 중생을 갖다가 말이에요. 지금 바로 보지 못하고 본식만 절대인 만큼의 현실을 갖다 바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마음은 눈만 봤던 것 같은 말이야. 어쨌든 광명 따리가 찾을 것도 없고 군가시에 따리가 찾을 것도 없고 따리가 찾을 것도 없고 눈만 떠보면 오 천지가 만든 전부가 착착 다 광명이 안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리 가다 붙여 저리 가다 붙여 여기 가서 군가시에 저도 그 군가시에 이때 만든 모든 것이 시공적으로 해결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흡한 병들어 가서 붙인도 군가시에 서방의 행위인데 서방의는 중장이 있잖아. 사람들 있잖아. 마음을 놓고 한 거 잘 모른단 말이야. 그냥 어느 표준 하나 말해주기 위해 서방 예인인데, 그 낙지 서방. 그냥 육조씨도 말씀하신 거거든. 그럼 저 동방세계 사람은 서방을 연불해 서방세계로 가면 말이야. 그럼 서방세계 사람만 연불해하고 어디로 가란 말이고 말이야. 그 말이 참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 뭐 마찬가지로 무슨 뭐 방어의 말이 이것이 아니고 서방 간 것도 서중과 국내에서 간 서방에 간 그것도 말입니다. 중 사람들을 만든 여기 표준 지역이 방패이지 말이 사실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눈만 뜨고 보면은 그것이 다 본래 광명 속에서 우리 있으니까 우리 자체가 광명이니까 말이 그러니까 마음은 무슨 본래 광명을 뽑고 뭐 전체가 본래 붙이고 전체가 본래 만드는 지금 날씨가 알겠단 말이에요. 그리되면 만드면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되냐면 모든 존재를 갖다 말이에요. 모든 존재는 지금 부처님이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이 생긴 거 아니에요? 모든 존재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구원이 강한 우리 불교는 없습니다. 네. 네? 말장 구원이라고 왜냐 구원이라는 건 못난 사람한테 구한다 이 말이 되는 건데 네. 구원이라고 없단 말이야. 못난 사람은 어떤 존재를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섬기는 예시래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첫 조건이 맞는 모든 생 모든 존재를 갖다가 부처님 같이 모시라. 모든 존재를 갖다가 부모 같이 섬기라. 모든 어떤지 저기 사람을 존재를 갖다가 스승같이 섬기라. 여기 3대 조건이 있습니다. 네. 3대 조건이 있는데 요새 이제 보니 보면 뭐 부지사업도 있었네. 부지사업이 큰 게 아닙니다. 네. 부지사업이 부처님 존재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만입니다. 어떤 만께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 또 이제 모든 존재가 부처님 만은 말이에요. 부처님 그 갖다 뽑을 때는 또 옷이 없을 때도 있고 양식이 떨 수도 있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 이제 그러한데 이제 그렇지 이제 어둠을 부처 뭐 안 되는데 또 양식 없는 부처 말이야 가서 부처님 같은 모신지 선지기지 말이야. 저 사람이 옷이 없으면 불쌍하다. 저 사람이 양식이 불쌍하다. 불쌍하게 구해주면 절대 불쌍하게 구해준다 그럼 절대 인기보다 완전히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냥 우리 전부 인간은 근본 정원지는 모른다 모른데도 한 소리다 그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드면 남을 갖다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말이야 부처님한테 섬기는 것이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딱 한 소리거든. 예? 불교라는 것만 주기생활을 도우는 것이 남을 도우는 것이 불교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만 불교이다 이 말이 아니고 저쪽 상대가 부처님이지. 그래서 자기 네. 아버지가 만든 배하고 보다 말이야. 그러면 자기 아버지 불쌍해서 바꿔준다. 그게 큰 소리거든. 네. 아, 자기 아버지는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비인했단 말이야. 비인하지 구류를 한단 말이야. 자기 아버지 불쌍하게 구류를. 그건 모르, 아버지를 모르고 한 소리란 네.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상대를 갖다가 상대할 때란 말이야. 근본적이면 저쪽 가치부터 묻지 말이야. 모든 상대한테 부처라는 걸 알았어 말이야. 모든 상대할 때 말이야. 모든 이쪽에 나 어떤 생각하냐. 부처님 같이 섬기고 부모 같이 모시고. 네. 이것이 만듦인데 우리가 창원의 근본 만듦인데 네. 조건입니다. 네.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이 부공 상대를 말이야. 남을 동원도 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상대가 부처님 때 부공이다 말이야. 네. 남 동원도 부기는 얘기입니다. 그냥 부기는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공하자 부공하자이다. 네. 그리고 내 부분 받으면 저쪽에만 그것은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존재 근본을 같이 알아서 모든 존재 근본 부처님께 말이야. 그 부처를 갖다가 어떻게 모신다 섬긴단 말이야. 그냥 조금은 불쌍하게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 막 그니까
1: 말이 안 되죠.
0: 그 말처럼 네. 역행이라고 말이야. 네. 역행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장관중인데 어찌 부공하자 부공하자 말이 모든 상태 정부고 이 모든 중생이 처음부터 부처님께네. 모든 중생을 갖다 도우고 모시는 것이 부공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이제 그 생활을 갖다가 우리 부모는 어찌 부공하는데 그 생활을 도와야 된다. 양친을 도와야 된다. 그냥 모든 존재가 저 부처님께 말이야. 네. 모든 존재를 갖다 말이 보양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남을 도운다는 거, 남을 부사해. 그거 밖에 는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게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고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만도 부처님을 갖다 모시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모든 뭐, 군낙시가 모두 갈 필요 없이 뭐, 이대로 군낙시 아야 할 수 있고, 전체는 만도 부처. 그러니까, 우리가 첫, 뭐, 조건부터 말하면, 모든 인간이, 모든 생명이 본래 부처라는 거 말이야. 이것부터 뭔지 말아야 된다.
1: 네. 네. 이, 정말 그, 불공의 그 진짜 네. 의미 같습니다.
0: 네.
1: 이 우리가 흔히 뭐다 그 네. 절에서도 한다면 네. 네. 이 불공을 네. 그 불전에다 뭐 차려놓고 똑딱거리는 걸 네. 이걸 뭐 불공 삼고 있는데 네. 네. 방금 스님 말씀처럼 그런 불공을 한다면은 처처히 뭐 네. 부처이고 처처히 뭐 법당이기 때문에 뭐가 이 세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나는 당 강의를 갔다가 절은 말이죠. 네. 불공을 가르치는 것이지 말이야. 도봉을 하는 것이 아니다.
1: 네.
0: 예? 그럼 뭐 어디 닭자 안에는 부처고 말이지 밖에 있는 부처 아니냐 말이야. 네. 닭자 안에는 부처는 말이야. 우리 부처님 말이야. 예?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걸 가르치 본래 부처라는 걸 가르치가 아니고 네. 말이야. 모든 어떤 존재를 갖다가 부처님으로 모시는 일이 이것이 부부이단 말이야. 네. 이게 부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네. 절이지 말이야. 절은 말이야. 부부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요새 부부랑은 말하자면 뭐 순진 뭐 맹주를 뽑고 말이야 내 몇주 동안 살다가 말이야 이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그런 이제 불교를 하는 거 부담도 부처님만 꿈에도 모르고 안 사주기 때문에 견내된 한 소리도 우진 절에 쓰는 부처님 저기 부모한 법을 가르쳐서 말이야 가르쳐서 모든 존재가 이제 만듭니다 부처랑 가르쳐서 말이야 모든 존재를 갖다 받들이 하는 거이 부모한이야 말이야 이제 우리 참 부모한이 부모한이 가르칩니다
1: 아주 그 좋은 법문입니다 이 깐비의 그 어록에 보면 이런 그 말이 나오거든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어서 그 사람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자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선생님 방금 말씀한 그 불공의 의미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건 일거리를 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 네. 나 그 소리 하거든. 그러면 이제 헐거든 부처님 중에도 말이야. 네. 또 깨란 부처님 있다. 이 보고도 그냥 끊는 다는 게. 그런 사람 일학을 해줘야 되란 말이야. 네. 일학을 안 줘나. 네. 그러면 또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같은 너무 정인적으로 타락심, 원심도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도 상대방 인식을 존중하다. 존중하지. 그래서 내가 항상 소리지만 이제 그럼 또 뭐 어쩌면 좀 용서하자 가는데 네. 우리 저기 근본 사단이가 불평등한 용서라면 어때 가는 네. 용서라는 거지 내가 잘하고 남이 잘못한 것인데 말이야.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인데 말이야. 나한테 있단 말이야. 그 남을 용서하는 남은 이쪽에 근본 좀 모독한다 이 말이야. 모독한다 본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일을 뜨지만 저쪽 사장님 저쪽 한 칼로 날로 찢는다 가더라도 그 찌르게 한 것은 나한테 책임, 나한테 입니다. 네. 어떻게 했든, 네. 나한테 있기 때문에 말이야. 있기 때문에, 내가만 자비를 해야지. 저 다음은 용서한다는 말. 용서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불교 용서라는 네. 것은 빼필, 자기 네. 빼야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1: 다음은 이제 이 남북 분단 문제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네. 남북 분단 문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벌써 40년이 가까워지고 있군요.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막막한 세월입니까? 우리는 이 40년 동안을 분단 체제 속에서 몹시 불행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이 저마다 체제 유지를 이유로 민족의 창조력을 비생산적인 대로 탕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은 우리들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민족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0: 그런데 남북 분단이라면 정말 역사적 비극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에요. 조그마한 말이에요. 손바닥만 땅 뜬기에서 같은 민족의 만든 소리가 산발산을 끊어놓고 말해서 적대적인 상당히 큰 비극 아닙니까? 비극인데 그럼 현실이 많이 움직이고 우리가 용심부르고 우리가 보급을 한 것도 아니고 국제 정세에서 뭐 그 차이 그리 뒤집단 말이야. 그리 뒤집는데 뭐 자연적 강도를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이쪽에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국민을 갖다가 배양을 해가 이 말이야. 모든 국민을 갖다가 아주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어집니다. 이상적인 복지국, 복지사회를 만든답니다. 이래서 어느 사람 어느 누가 보는지 이 나라 참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인 대한민국은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인 거지.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살아보고 싶다. 누구든지 만들면 저 없는 국민한테 국민한테 깎으면서 일부러 가고 싶어 하냐 말이야. 그런 식으로 참으로 이 지상한테 가장 마음대면은 이상적인 복지 가장 나온 애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건설한다 입니다. 그럼 그 국민에게 그렇죠. 그 건설 해가지고 저쪽 산파도 저쪽 사람들이 말이야. 우천님 어떻게 뿐이라도 말이야. 우리만 되면 남쪽에 말이야. 참말로 복지부가 이상적인 말이 나고 있다. 그거 한번 살아봐시고 싶은 말이야. 그런 생각을 내두르고 말이야. 해놓으면은 자연히 말이야. 뭐 이름이고 뭐지 이것 다 없습니다. 우천님한테 행복이 군보니까 말이야. 행복이니까. 그래 자연히만 되면 이제 참다운만 되면 나고 참다운 이상적인 복지부가로 말이야. 서로 합하게 될건 사실 아니겠냐. 자연의 결과 아니겠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신 있는 없는 다 해가지고 우리가 참말로 국민을 배양해서 가장 이상적인 복지부가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나고를 만들어서 말이야. 응? 저쪽 사람들이 만드는 어떻게 꿈이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보고 싶은 생각이 나고는 말이야. 이게 자연히 모든 게 해결될 수 아니냐. 저 공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
1: 그러신 말씀입니다. 네, 네. 제가 출가해가지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전국 승려대회가 서울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이른 봄철이라고 기억됩니다. 그런데 승려대회의 목적은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재출마 관청 걸기 대회였습니다. 누구누구 하는 그때의 모두 종단 원로 스님들께서 앞장을 서고 수백 명 승리들이 비를 철철 맞아가면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 앞에서 웅성거리는 걸 보고 후중인 저로서는 크게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래로 낱낱이 예를 들칠 것도 없이 한국불교 교단은 정치 권력 앞에 자주성을 잃고

0: 너무 나약하게 처신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님께서는 종단의 최고 지도자로서 정치 권력과 종교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데 지나간 일은 뭐 얘기 별로 할건 없지만, 그때 이제 그 정원하고 그때 말이지 안으로 토론을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또 지수를 물러나갔거든요. 유시민으로 그래서 좀 좋은 기회를 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신이 왔다가, 아, 두 번을 내고 말이야. 두 번씩 왔다가 저 사장이라 그러면서 같이 이제 참여해라. 이게 나왔어. 나왔어. 이해했습니다. 신화 문제는 신화를 해결해야 되지. 권력과 폭력은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신화 문제는 신화를 해결해야 되는 거다. 누구든지 만약에 우리가 창문을 둥그렇게 짜고 수도 잘해잡고 말이야. 창당 수도원을 갖다 만든단 말이야. 내가 만든 건가? 창문을 발북한다고 쫓아가서 가서 앉아서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어쩐지 말인 말이야. 대통령이 매락한다. 누가 매락한다. 이래가 있고 어쩐지 말이야. 권력을 합시다가 말이야. 신앙 문제를 하려고 하면 결국만 신앙을 파괴하고 신앙 자살을 대표한단 말이야.
0: 그렇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한테 협력할 수 없다. 탁자를 말했습니다. 실지어 참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수도원을 맨다고 뭐 앞장서지. 앞서지만 권력을 앞세워만 신앙 문제 그건 해결이 안 되냐 말이야. 그 다음에는 영영만 신앙을 파괴할 뿐만 역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여기는 협력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말들 막 유죄를 남자하고 최대한 만들면 막 폭력 뭐 민주를 다 생겼거든. 그래도 절대로 만들면 아무 문제가 가는 일이 없습니다. 실제 나간 일이 없어. 내가 본선적인 적이 지금도 생각을 씁니다. 신앙을 해결해야 되지. 권력과 폭력은 안 된다 이런 말이야. 한 가지 더 좋은 얘기가 있는데 서울대 문박사라 조수한 사람인데, 많아있고, 한창 조희에서 뛰고 가서 막 뛰는 남자한테 하거든. 나는 그냥 어떤 질문을 하면, 10년을 하십니까? 이렇게 합시다. 왜 막으니 뭐 칼부림 안 하냐, 이래. 와, 피를 흘린다, 이래. 근데, 이 사람들. 주님 대한민국 백성 아니가라? 네, 그렇구나. 민중은 잘 몰라요. 저거 뭐 교수님 박사니까나. 들어봐라 말이야. 대한민국 국공들 마시고 대한민국 땅 사는 사람은 찬호랑 똑같다면 싸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아이 또 멀쩡히 청또 징계된 사람은 미치게 두 마리 똥띠 하나 놓고 싸면 어째야 말이야. 걔나 성질 본심이 좀 나빠가 이 말이야. 막 그런 시기에서 그래 놓고 바로 붙일 수 없는 나한테는. 그래서 언제든지 신앙으로 해결해야 되지.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해결 안 된다 이겁니다. 해결 안 되면 돈은 역효가 온단 말이야. 역효가 오는데 그래 이제 뭐 그때 이제 대치생들이 싸움을 어떻게 내 그놈이 태도가 그래도 지금 내 그런 생기고 그러면 이제 종교하고 이제 정치 문제를 말이야. 정치하고 종교는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정치하고 그런데 이제 분리해야 되는데 예? 종교는 말이야 정치 이름만 산실이다 일본이다. 종교는 말이야 정치 이름만 원적인 근원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모든 종교는 말이지 응? 정치하는 사람만이 원 정치를 만든 근본 정신 자산을 공급처가 돼가지고 원동력이 가지고 모든 정치인만 종교에서 나가고 이래야 되지. 예를 들어 맞으면
0: 그렇습니다.
1: 이래야 되지. 그렇게 만들면 인데 모든 정치가 근본이 뭐든지 그렇지. 이름 말이야. 정치에서 나와있단 말이야. 정치가 만든 모든 정치가 근본 지도 이름은 정치에서 나와야 되는데 만약 다른 조금이라도 정보가 말이야. 정치 지변 받게 된다. 된다면 이거는 뭐 전도된 서로서로만 상대 전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큰 이름이 앞두고 결국 파밀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종교와 정치는 분리하는데 그럼 그 관계는 어찌 되느냐 말이야. 관계가 어찌 되면은 언제든지 이 종교라는 것은 정치 이름 지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에는
2: 우리 역사를 보더라고요. 역사를 보더라도 통신할 때 많이 문제, 우리 이 두두 많이 중요한 말, 부유한 말.

0: 거야. 문제적인 내 생각에. 우리는 역사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문화 한국사를 세운 때가 신라 통일 때거든요. 네. 그것이 실질적인 그뿐 네. 아닙니다. 그뿐 아니고 어느 나라를 망나고 말이요. 차분히 만드는 이 정조가 말이요. 정조가 정치 근본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민나가 봤다. 봤지 있는 사진 이제 그래서 언제든지 정조 정치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해야 되는데 정이란 것은 말이요. 정치요 지도 이름이 되었지 지도 이름이 되지만 정조가 만든 저기 정치 지배를 받게 된다는 큰 위험을 감당해야
1: 된다. 네, 이 위정자나 네. 이 종교인들이 다 같이 명심해야 할 그런 네. 말씀 같습니다.
2: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3: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5: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M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붙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분짜리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싹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

니가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않은가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다가 예전에 리틀 부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 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다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컵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0가지 대원력에 대해서 하는 거죠. 큰 서원이 이제 10가지가 있습니다. 한의지에 들어와서 큰 서원이 10가지가 있는데, 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강명의 성근으로, 일단 원력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강명의 성근이 아주 뛰어나고 넓기 때문에 그렇다. 수행하는 방편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원력을 세우고 대서원이라 하죠. 보통 이제 본행, 본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본원은 뭡니까? 본래 원력은 일체중생 성불이라. 부처님의 본원은 그렇고, 그 본원을 우리 흔히 사홍 서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본원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혜도 있고, 본래의 힘도 있고, 본래의 대방편, 그러니까 대서원, 대원이 있어야 되고, 대방편이 있어야 되고, 대원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때 이거 모나게 써야 될지, 둥글게 써야 될지, 단단하게 써야 될지, 무르게 써야 될지, 멀리 써야 될지, 가까이 해야 될지, 이와 같이 적절한 방편을 쓰는 걸 대방편이라고 하죠. 제일 방편이 많은 보살님이 누굽니까? 부족신통력 광수지 방편, 그죠? 방편이 아주 뛰어나게 되어 있죠. 그 방편이 있으면은 그 방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실천을 하는 것을 대행이라 합니다. 이세 가지는 이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열 가지 원력을 여기 잡아놨는데, 첫째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1번이 뭐였습니까? 공덕의 대원력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지혜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1번, 2번. 그 공덕을 갖추는 것은 한량없는 부처님과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공양, 공덕을 지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우리 본지풍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본래 지혜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인생이란, 잔머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지혜에 대해서 원력을 하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게 열 꼭지로 나누는 가판을 소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유인물 한두 장쯤 해드릴까 하다가, 아, 이 더운데 머리 찐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살짝 빼버리고, 저번에 책을 제가 이렇게 낸다고 준비해놨던 게 선지식에 관한 것인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책을 한번 한 200페이지쯤 되는 거 한번 보면서 그중에 한 6장쯤 해놨다고 추리고 추리고 해가지고 두 페이지만 했어요. 선지식이라는 대목이 지말법회에 가면은 그53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제동자의 편에 보면 곳곳에 선지식이라는 대목이 참 많이 나오죠. 특히 뭐 해탈장자 같은 편을 보면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늘 얘기하던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용무와 같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뭐 주옥같이 인생을 살면서 그 한포용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식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목이 그 미륵보살 바로 앞에 서가 있는 득생동자, 유독동자, 엔트리 넘버 50번째, 등각선지식으로서는 제일 마지막. 등각선지식의 제1번은 누굽니까? 마야 부인입니다. 혜연 입실상에 마야 부인부터 해서 11명의 선지식이 나오는데, 11분 선지식 중에 제일 마지막이 득생동자, 유독동자가 똑같이, 법문이 똑같기 때문에 11분이지만 10명으로 치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그 등각 부분에 저 마야 부인 그 뒤에부터 득생동자, 유독동자까지는 불타 발타라 스님이 그 하루에도 계송을 1000개씩 외우셨다고 하시는데, 하루에 계송을 1000개씩 외우셨다 하시는데, 그분이 번역한 하암경이 60건 하암경입니다. 화엄을 오래 공부, 오늘 310강째인데, 공부를 이제 전문적인 아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60권 하안경이 번역되고 난 뒤에, 5세기 초에 이제 저기 번역되고 난 뒤에, 한 260년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인도에서 1조, 그러니까 날 일자 빛을 줬죠. 1조 3장, 지파가라라고 하는데, 지파가라 3장이, 와서 보니까, 하안경에, 마야 부인 그 뒤에부터, 이, 미륵보살장 앞에까지 빠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 그걸 보완해가지고 만든 책이 60권 하안경 수정본입니다. 그 60권 하안경 수정본이 되고 난, 될때그 수정을 한 사람이, 감수현 불이 누구냐라면, 척천무에게 총애를 받던 현수 법장 스님입니다. 의상 스님의 사제라고 일컬어지죠. 현수 법장 스님이 60권 하암경을 마지막 감수를 다해서 지파가라 3장이, 지파가라 3장이 번역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보완을 하고 난 뒤에, 현수 법장 스님은 60권 하암경에 대해서 탐현기라고 60권 하암경 해설을 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제 강의를 들을 때 듣는 것이 현수 스님의 탐현기 내용이 소초, 청량국사 스님이 탐현기를 그대로 뺏깁니다. 청량국사의 소초는 내용이 좀 풍부해지긴 했으나 그 근본 맥락은 가판이든지 내용 있잖아요. 이거는 현수 법장 스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현수 법장 스님께서 밑검이 아니야. 거의 현수법장 스님 글이 깔끔해요. 맑은 아주 오염되지 않은 깊은 심심상골에 옹달 스님 그냥 막 퍼먹어도 오염 안 되는 글이 있잖아요. 타고난 천재 같아요.
그렇게 그 깔끔하게

하고 청양국사 그런 보면 아 이분은 지식이 방대하시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구마라집 스님 해설을 보면 굉장히 지식이 방대하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유마경을 이렇게 보면 유마경을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시고 난 뒤에 유마경 해설을 당신이 하시는데 그 제자 천재 성도 스님도 해설하십니다. 그 구마라집 스님은 와 문경으로 표현하듯이 정말 지식이 청양국사처럼 대단하시고. 그 일찍이 돌아가셨던 당신의 아주 제일 수제자 성조 스님은 정말 날카로운 면도날 것거든. 스승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아, 이분이 정말 젊은 날에 돌아가셨지만은 해석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치를 꿰뚫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그 옆에 이제 신의 그 돌도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하는 도생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스승과 제자 두 분서 같이 유마경 해석한 것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유마경 강의할 때는 대장경에서 그 부분을 세 부분을 항상 비교해서 강의를 하는데 뭐 하여튼 구마라집 스님도 그렇게 풍부하고 청양국사도 풍부하지만 현수법장 스님이 60권 하안경을 번역하시고 난 저기 보완하시고 난 뒤에 다시 측천무의 영으로 실차란타 스님을 모셔가지고 하안경에 관한 부분들 다 모아가지고 번역했는 책이 80권 하안경이고 그렇습니다. 80권 하안경은 60권 하안경하고 가장 대별되는 점이 60권 하안경에는 없는 원효 스님께서는 못 보신 하안경 부분이 십정품입니다. 십정품에 십정품이 이제 80권 하안경에 초과가 되고 그 앞에 60권 하안경은 세간 정안품과 노선화 불품이지만 80권은 세간 정안품을 갖다가 세주 명품 노선화 불품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취 하장세계 비루자나품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앞부분에 이제 그내 품이 이제 더해지고 앞품이 더해지고 뒤에 십정품이 더해지고 이래가지고 60권 하안경 34품이고 80권 하안경 39품이 되죠. 5품이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번역한 그 얘기 골자는 뭐냐라면은 득생동자 유독동여 이 부분이 60권 하안경에도 있고 80권 하안경에도 있고 40권 하안경에도 있는데 요것은 80권 하안경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뽑은 거는 몇 권? 40권 하안경. 오늘 선지식에 대해 40권 하안경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40권 하안경이 자 입법계품이 60권은 17권 80권 하안경은 21권 20권 반 40권 하안경은 입법계품 몇 권? 몇 권? 40권

기미하고 약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속에서 망고에 싸그라들지 않는 불생불멸의 총기가 있다. 보주가 있다. 예? 예. 우리가 흔히 보살의 마음을 두 군데로 나누잖아요. 야광보살, 또 보살의 마음을 여의보주, 여의만이주 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몸도 공공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고 아프고 괴롭고 뭐 재난도 당하고 이런 데서 번뇌로운 데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야광보살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찌들리고 묵고 살 배고프고 흙이 지고 막 이러니까 누가 또 있어야 되겠어요? 여의 만이주 보살이 있어서 뭐든지 경제적으로 조금 저기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여의 보살이라 하잖아요. 그죠? 여의주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가난을 면하고 또 고통을 면하고 고통의 병구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누구가 있습니까? 야광 보살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여의 보살이 있다. 여의주 보살이 있다. 그래.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뭐 그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자, 그건 그렇게 하고 오늘 나비를 한번 살짝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아, 선남자야 이것이 바로 보살의 깨끗한 주정신심이라. 깨끗한 믿음의 신심에 머물러서 온전히 원만함을, 원만함을 갖추는 것이다. 구족 원만이라. 원만함을 제대로 구족하는 것이다. 그 앞부분에가 있습니다. 보살은 보살 수행자는 보살계를 지니고 별행계를 지내가지고 그걸 의지했을 때 보시바람이 이루어지고 지계가 청정해졌을 때 이러한 원만한 신심이 생긴다 이래요. 예? 그 신심이 생긴 그 공덕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말미암은 까닭에 공덕심

부지런히 불법을 닦아서 건수 불법하여 불파불해라. 이미 신심이 돋아나면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 부지런한 사람은 어떠냐? 악독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30년, 40년, 작게는 10년,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꾸준하게 이래 절에 다니는 걸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께서 제자한테 그랬어요. 제자가 자공이 그랬던가.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기억하고 어떻게 얼마나 많이 봤고 그 알고 계시기에 그 지식이 그렇게 방대하고 기억력이 좋고 총명하시고 도저히 아는 존재처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냥 공자님께서 그게 아니야. 내 본 거 별로 안 돼. 몇개 없다. 그러나 사람이 이사 중에서 이치를 통달해 버릴 것 같으면, 이치를 통달해 버릴 것 같으면 안 본 것도 알 수 있고 모르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리 간지라. 그 하나의 이치로서 깨뚫는다고 논어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치를 깨뚫은 오랫동안 바둑을 뜨다 보면 바둑 돌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바둑에 가는 길을 알고 사활을 알아가고 바둑의 묘수를 이제 뚫수 있는 고수가 2급 정도, 1급 정도, 프로 1급 정도 이제 고수가 되면 복귀를 할수 있습니다. 복귀는 왜 가능합니까? 바둑을 뜯던 자리 자기가 놓을 줄 알거든. 그죠? 그 전에 아마추어는 못 뜨는 거야. 이치를 이미 바둑에 가는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붓글씨를 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치가 붓글씨를 쓰다가 이제 글이 이제 운필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대로 또 다시 쓸수 있잖아요. 근데 운필이 안 되는 사람은 웃자다 잘 썼는데 다시 쓰면 그 글씨가 안 나오잖아요. 아직 그 묘와 이치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장경을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배운 건데도 다알수 있고 배운 거는 다 욕계에 사는 중생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상 현실에 이렇게 현물을 난초를 보든지 컵을 보든지 뭘 물건만 보면은 똥개가 그 완전히 먹이에 달게 되듯이 흙덩이 쫓아가듯이 할로 죽게 하듯이 마이너스의 손이 되어버린 그런 욕계 중생들이 사물이 있는 사실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반야심경에 제발 그게 아니야. 무아니 비설시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일 저지르지 마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게 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이게 이제 욕계 중생들이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고 색계 중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도 종이 학을 접는다든지 종이 하나 가지고도 멋진 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색계 중생들은 선정 삼매 속에서 나오는 정신과 어울러서 사상이 현실이 바로 반듯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정법을 설수 있는 게 색계 중생 이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그래서 또 하나는 교만이 없다. 교만이 없으면 불법이 더잘 떨려요. 바깥의 소리는 두 번째고 자기 마음의 심금, 마음의 가야금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그럼 그때부터 혼자를 짝하고 유오자열이나 방거사 계속처럼 단자 무심은 만물하며 세상 만세 무심해버리면 무심하다 해가지고 같이 안 사는 거는 아닌데 욕심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수자성 수연성 해버린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짝할 수 있다. 그걸 자존심이 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교만이 싹 사라지면 교만 때문에 불교 이 법이 안 들리거든. 교만은 어디서 밀려나왔냐면 안에 아만이 밀어내면 교만이 돼요. 아만이 이제 밀어내면. 그러니까 불수자성 수연성 해버린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짝할 수 있다. 그걸 자존심이 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교만이 싹 사라지면 교만 때문에 불교 이 법이 안 들리거든. 교만은 어디서 밀려나왔냐면 안에 아만이 밀어내면 교만이 돼요. 아만이 이제 밀어내면 그 주부에 바람이 없는 펌프 있잖아. 펌프질. 펌프질 하면 막 이렇게 풍선이 부부터 오르는 게 교만이야. 펌핑하는 거는 아만이라. 이해가 됐어요? 그건 아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아만은 잡으려면은 오온이 개공한 걸 알아야 아만이 잡혀요. 아만은 정말 안 잡혀요. 아만은 그 보이지 피싱 할때 총책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정말 안 잡히고 수거책이나 잡거든. 예? 수거책은 교만이에요. 그래도 일단 누구부터 잡아야 되겠어요? 눈에 비는 교만부터. 아만이 비야 잡지. 소를 못 찾지만 일단 소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바깥에 나온 거는 교만이고 안에 숨어 있는 거는 아만이요. 그게 부지런하다, 뭐 오래됐다 이런 것들은 그 좋은 거는 오래 묵히면 약이 되고 나쁜 것은 오래 묵히면 독이 돼요. 야? 그 나쁜 거는 어떻게 해요? 삭삭친하고 빈빈탈이라. 삭삭친은 정법을 자주자주 삭삭 자주 삭자 수수친 이러면 안 됩니다. 수학할 때 숫자 썼지만 읽을 때는 삭삭친이라. 참 삭삭해야 돼 사람이. 부처님하고 친해야 돼. 삭삭친하고 빈빈탈이라. 자주 빈자. 그래 이렇게 자주자주 환경을 그 자주 보고 잡념이 올라오는 걸 자주자주 틀어버리고 항상 또 스스로 낮추고 무아를 성취하고 교만이 없고 마음이 교만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뭐가 생기죠? 겸손한 힘이 생긴다. 겸하, 하심이 생긴대. 우리가 복이 많으려면 어떻게 돼요? 법유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여이라. 하심하면은 바다가 낮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높겠어요? 바다가 높겠어요? 강물이 높지. 예? 강물이 흘러흘러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다 가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뭐가 생긴다? 겸손한 힘이 생기면은 복이 저절로 온다. 겸손해지고 이러면은 스님들이 가사를 이제 남들이 버린 옷 가지고 만드는데 버린 옷이라 하더라도 이뭐 가사에 비유해가지고 우리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걷어들여 빨고 물들여서 옷을 만들어 입으며 그래 이런 분들은 마이더스의 손이라 번뇌를 떠나 마음의 싫어함도 없고 탐착도 없으며 다만 몸을